0: 다 둘 때문에 나서 와.
1: 응응.
0: 주저 다미, 미세기 내지 퍼야 니가 전민도.
1: 미세기 내지에 갈 수 없래.
0: 아, 로제 내시리. 小双给 当大米都塞了吧。
1: 大双，你让了广大司爷去，提着你上了龙顶去没？你躺里去瞧。让给俺广大司局知道。你广大了不着呗？哦哦，提着其中俺给最先去。啊，用啊用啊，你广大司了瞧。嗯，大双。
0: 我先选的胳膊是让给卡的些个月不，你过催我嘛是，这点让给俺给这些月我嘛的。阿姆拉，听人起准那句，你给俺了广大需求，就嘛你给这些面。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
2: 지그시
0: 직구들 기랑게가 대신라는 위배소시도
1: 이 갈수 그래
0: 내려와랑아 대신라는 숨이
1: 자 갈수에 유다서 양예고 조용미도
0: 괜찮아서 모두 알아봐와라 통신 나도

0: 과장님께서는요시.
1: 심마도 권혁이. 시스.
0: 발렌고나 디키메베.
1: 틀리체 용사. 젤라만 부시키야 치샤. 가다바로지 줄리시 후르바.
0: 디탄도 고야 요리.
1: 단다. 니 두서만 켜다. 말하니 기시에도.
0: 가시야 오래. 라소스 더츠도 로용이 천우요. 기제메치.
1: 문에론 람스베. 자긴 아이 개교 식르베.
0: 잔레 네토 대유나 두고벨레 튼유야 요마리. 이네 란치게라 레체자 롭존시가 치브리. 맹가 라멘나 고르티 마르베.
1: 지. 민알 가면에 코르바티 비치마시 이내 내수 디젤 하사 예레 뉴슈 가이 뜬 거로 봐
0: 광주 피이 엠지다 메요라 나츠 고샤
1: 예 당수 대기 세샤
0: 전년 고츠 모소 라카제제 바오 퉁구레 피게야 롭주 야오제제 마데 미셀로체 니게 지부케 제요 마제 나다 펑양레 삼다베
1: 다다 Nira da feng yang sam tam hi.
0: Di kari yin na.
1: Ma lo yun tu du.
0: Di zhe qi ya kari yin na, ran xue da.
1: De kyun zi guo ri.
0: Guo ri.
1: De da. Ran lu mu ne, kyun zi guo yu na. Ren da qi. Ye su xi xie nyu me. 사이온 계획했대. 마상남네. 표현이 마슈체시. 마표도 섬지 규제. 바보다 아메니아가 규율이. 이내니. 군이기에 다 제시하.

0: 마시다 슈시 칠페야마도 삼신다케 코부초 녀니 셀라 마주콜 헤나르니 귀림스 고히 녀콘스케타야 삼마홉도 고히
1: 이내 강부 창문 딥제 가게 하마수
2: 윤자 디 귀롱데 마시 니요시나 주리 마세 급뒤뒤 람부부시 바라 암나가 람카능 마시
1: 디 죽제게 마시다다
0: 너는 너없이
1: 디 예노 주시 마세 예노 없기 남야 그습치다 벼마시 이따가 알삼득유 급뒤뒤 니 깨팅 가시시 땀피기나 바바 아마 깨팅 가시시 땀피기나 단독군 이직체나 소보대열 레바시
2: 윤자 장애 디게 나서 내가 시오리
1: 니 로디게 나라 엄지시야 디 나스 지고 치드미 예 예 바베 섭지 겹구야 미상마 겹고 사주
2: 라네 부자리 내 지체 부딘제 수수 주워 스베나 냐제데
1: 예 카네 듣고 예 고조 라나마스 라나마스
2: 라네 부자리
3: 됐어
2: 야 칼리다
4: 네 저 정정
3: 칼리다
4: 지성
3: 야, 카라 야다. 춤 마요 아.
2: 춤 소 마요 아.
4: 미셔라. 카르셔레.
2: 디디지 내용 교리. 처와 깁샤. 칠로 녀즈메자. 네가 데디리.
4: 저저. 저랑 가셔서. 저저. 랑크디도. 맞다다. 고나지. 로슈시기. 무시세나. 다고네 데브시라 마초. 베진을 권다지게 다른 쇼가 로요비 근데 나고 고모 좋고네 대치죠
2: 야 라면 갈 마요는 과정아 팔로제 너무 창마 고야 이베 내란 시에고 라미셀로세 나윤나 통한테 찾아 가던 지리 라시스게 더더라 통대야 갈도 교수도 없어 겹제 사지 우리
4: 아 동매 언니 또 대대기 언니 뭐신 거요
2: 님도 대야 갈도 다는 미세 두줄이 교수제라 없어 겹
4: 디 가르사 엄지 세와 뉴다 나 다들 가르사 로세세의 포유면 심었어 저거 로주
5: 맞아 저거 로주
4: 어 위통이 쳐는 마시 아 서원체로 나 어 비진의 더도 레고도 니세진의 로유 그리스랍다
2: 하지 다 지시야 저저
5: 그래 나 지토야 좀 말다
4: 님진이 서원체다 당시 세상은 시에쇼지
5: 말해 아니
2: 아지 저체
5: 계속
2: 나요 저 선이 체조리
3: 야쇼 통원다 라데 디그리 선이 다체 제브 튼스나 라면간의 튼초리
5: 어 도제나 디그남주 고민스스멘조
3: 라리 녀대나 라나다미도 이내면간 대비여리 통원다 라데 대오리
2: 신수에
3: 녀란셰다 랑기비디 토와진 용마리 마커커도드제이 계진이비셰싱메 이내 녀란라야 야야 친교이 고스스웨
5: 어 녀셰스
3: 영아 전녀스겨 마주인다

0: Kare, kyu tsu chi la nga chen tsa wribe.
1: Ni ku mi do. Jin zhui min zhu xie wa sam chu.
0: Yong a, xu da, jin zhui min zhu khar xie la, a.
1: Zhi zhang, ti xia zhu zhang rang, gale ka be cor na du ge.
0: Gale ma kap si wribe.
1: Nga ni mu ne, Betty Thoms, 你阿家姐大双姐俺做哪个同大的事俺我的事不是前面从哪些都他把都你阿家俺阿家你们都得的兄弟老辈从哪些都哎让学的俺让阿家你们都得的够了俺
0: yang ai chai yung gui yang ai nyam du debe gub la yang rang a cha chai yung gui kang zha di
1: zi zho rang lo ta jie tu zhung e
0: lo ta rang jie ba guo bie meng xia
1: gub ri zi dong si a di san mu dang jie pe dao yo ma ri 인지 널 휴식고 하리 나 차시하나 다리 강문에 나서디 포유나
0: 쇼츠 샤 삼루크 좀 맞더라 난 다 요마시
1: 저저라 시야를 시두고 해.
0: 지기. 마십지 요르베. 자슈다. 사인급에 급라. 문에 시기. 티네 지엘라. 이르고이로 군자 정도. 삼교 챙겨 배경하리세. 더 육수. 디고로 시그메. 좋아.
1: 비자. 무투쉐다 마니엔도도
0: 아 티네지엘로 나 삼루톤스 미스니디 레알 칸구이상시 장루 왕위나 장키지 장루 왕위나 유네 유투야 효마시
1: 지 유네 유투야 효마시 다른가 운에 나서도 퍼유나 캐링이
0: 아, 지 쇼체. 저 탄테 튀레 삼부 잠만 좀 갔던 거요.
2: 아. 메티나 키체 슈디. 로톱지. 장게 로톱 체스 체나. 네시 항 죽리.
0: 장게 뉴 춘추 체나. 야. 장티 제
1: 니에 소보 데 메스 르 메바. 남자 체 하르도.
0: 하세 체나 당기 장게 게저 잠만 좀 참을 시기. 딘제 가시베 그래.
1: 당기 니에 수저랑라. 其实我那个 那是的泡皮呢
2: 昂堂哥 乐乐的胃痛成个里的
1: 你身体的乐毛都不吃血的 阿家饮食些之余
2: 这叫他们心给我
1: 你每次的东西起码从生理 日的巴拉达
2: 阿不拉 老巴拉的阿家成碎的
1: 你也生病呢你不是小陈让自己让你让给这些给这些给我给呗让平民说的这个这些让给俺母上了大道也不去给天天切中啊什么这么想看他俺母是不是我你也点点大道也不去给苦路没被给这么些能用的呗这是这叫他给
0: 切死你了！切死我！快下穷逼呢！这小车让曹小姐全部买单！呸呸呸呸！天气这边天气这么热，
1: 咱们这卡西个要嘞！勇啊！退退退退！你先慢用！
2: 这叫咱们辛苦一位。
1: 나타다 도스지 시그미도
0: 让他 洗浴 기마시 이내 让他 진주미주 시에 사배지 랑아리 양가지 되어지기
1: 디데 규메 간단히 주소하러 봐
0: 지수 지수 다시 나스니지 삼각지 마동

0: Ani,
1: À.
0: ngā chā chī ōlē lā nye chī shkīm chī bā. Ngā am nā lōng chī rī.
1: Tāndō xie pī nā, ngā lōng tīng hīn dā.
0: Ngā mī nā ngē nā khuāng pā mī tū.
1: Ngā chī mī shī bē, rāng kī ān nā chī dā. Rāng kī ā xiāng pī xī lī yō shī. Nā lā ngā tā ngē am, rāng tā rāng am, pā mī xī chū gō shī, nīm tō tē pī nā kī wā chī. Mā xī nye, rāng mā xī nā, nye rāng am tā tō yō chē tū shī bē.
0: Nyōng zhī cā rō rī.
1: Nyōng zhī gān zhī sī. Nyōng zhī kio nī mì tū. Rā chī kia lō, jū guā yū rīng bù tiā zhāng kō mì yō shī. Tāng tā, ngā zhūi pā kī zhī wā dī. Nyōng cō tō pī, lē gā pian tō yō rī tā.
0: Lē gā pian tō yō rī ē, ān rā nī tī zhī xie kia blā.
1: Nyā chāng wū chāng xia xie pī. Ngā zhū tāng chōng mì. Nyī nī zhī wā pā xio. Chōng bù xīn cī yīn bì xī nē. 大叔呀，的确的，你让谢我。我做糖虫的米，啥用给吃过橘子？七寸给摘吃过甜椰，七星马西。一年，米大米盘给几新的，虫给现大的米，多通马西。米四年的，吃过全部是橘子，新年，嗦嗦点呢，春天吃通买不的。 고수육시
0: 아니
1: 다디고시에메 미세로제다 듄제 용서톱시 라장고 유자 러브리초피두
0: 장고도라
1: 러러기 다치 주시 니다리시 나주나 모라고즈레 총미도 쓰시
0: 다나리야 총시라 차브리
2: 라신의 레주 떠다대 야 그새로도
1: 섬주서 뛴다 찬이지샤 낭다미도
2: 다시는 맹간에 요것을 추고 열어봐
1: 전략인 줄 알고
2: 맹간 대도 없어요 아래 저쪽에 나 구대야 아래
1: 그 신도 집에 상교 신이기 마시 상지적에 꽤배 미대 미세기 로제 퍼샤 수도 갑시
2: 수도 갑시 그 둘에 가봐요 아래
1: 마초 주고 수토 가시 야 자가 신에 봐 우겨 나야 여 맞다 자자는 용마시 다들 수토 가시 어시 다들 미세기 뒤치 선자 자치는 용마시 야 가시 자치는 용마시 쟤 야 가시 얘 칼마 힘치 가시 워시 로스다 가시 자 다가 되다 야 가시 자치는 용마시
2: 가시다 가시
1: 哎呀，多大？你以为？快去打！快去打！你以为谁？快去打去！啊，这张卡是有，哎呀，多大？你睡吧嘛，你们还睡。他的速度刚就没上不停，那急什么事？上没上不三档是不？
2: 等我躺那里，他的速度刚要开始啊，俺媳妇都。
1: 啥嘛事的？俺这休息。他对面就是这一把，咱个新妹子，上去叫个客气的，你给，你先落在坡下。
2: 上去叫咱们些，没得带着我亲友一面面对面的上嘛，速度高些，俺这里俺兄弟去说。面对面的速度高些。
1: 是，面对你们都高些些，上去叫几个速度高些些，对你个亲属给他解释。
2: 俺要亲侄子们啊，俺还你们都速度高些些，你们都速度高些些，快去打，俺要多大些，俺要多大，俺要多大些，快去打。俺要多速度高些些，俺要多大。俺云子。云子。
3: 然后不是卡车啊！你算了，这里，我要跟你去。
2: 至少多少钱啊？可这都。
3: 我给大米拿大米肉，再加点水。
2: 兔子吃住的。
3: 六个马日，六十八块日。
2: 过去大些，过去大。

0: 관시다. 관시다시. 나야도다. 관시다. 나 술가 차우유. 나야도다.
1: 옥사조. 와유 윤서.
0: 윤서. 라데 가시요.
1: 너는 내한테 내긴 죽이.
0: 저서 그래도 라게 통주군.
1: 옥다미. 나로데 두랑다부터 섭자마시.
0: 관시지. 나야도다.
1: 육마리. 네 술가 흐리.
0: 나야도다시. 관시다.
1: 관시다시.
0: 나야도다.
1: 승모제다.
0: 나야도다시.
1: 나서고 이미 죽으시가.
0: 왜?
1: 옥다미 나로도.
0: 저서.
1: 다 모두다.
0: 저서. 나 대유.
1: 다 고모 모두다.
2: 낭다메. 나 낭다메다. 낭다메.
0: 갈수도.
1: 옥다미게 낭다메. 생각마치 로요스그. 아, 요스 로요.
0: 무슨
1: 요스?
0: 고다. 유자. 유자. 라게스 저라. 기라니 이지 수고 차가 야오치 아. 네 고대 인스러 봐.
1: 영아. 가스고.
0: 가스교.
1: 가르스.
0: 가스 유자. 윤서, 이제 서서시라.
1: 서서시.
0: 윤서, 예시야, 그쌤 좋아.
1: 오다니, 오사 정규, 먼저 서서시 쓰기. 예시 좀 같이 쓰기.
2: 어,
1: 다들 아시겠죠?
2: 저 한 칼에 죽 막합시다. 만나다음에, 그렇지.

0: 야. 당총의 센중 제부동안
1: 미사디 실수 규부다가 편주지 제체고야디 신고리
0: 오늘에는 고난이 가가 남지 나얌 책문도
1: 이내 예체나 디양알라 장샤요마리
0: 장게 아자알라 초시 시작하리
1: 전다게긴베니금제셰비 군이게 런지슬락즈게 자동료도체비 아샬라 니암라티제 로마유네티비유
0: 삼부컨중오지 마동
1: 왕다미게 디제치네 양아에게 무투마젠 다그시바
0: 장게 짐산디 초아제당라 중음에상리 아자아일라게 공부시야디 암라사마세 랑바라다 보라 탄도 라다가 나 참수여리
1: 이네 초아사디 수수게오리 미게요 마리
0: 나도 치미르베 아자 아이라게 나도 참아 통 치슈는 거여리
1: 네 삼시 제 도움도
0: 네 삼시도 도기대 계승 아이나 네들 제 도움도 세상 어디게 나라 네 심딩네 아자 아이라라 진조다 이런 소유
1: 다들 근데 저래 암랑우네 원다미 지저르베
0: 데모 좀 가져오래 계시랑 이나 범여랑 다도 전에 가도 교회랑 다도 전에 가도 초신다 지내 시에나 계시 아이나 乐乐게 다도 체블리 자가 언니 다도 전에 가용아
1: 언니 라범 손자 내 지금 마리
0: 자게 포소 모멘게 다와 생기 네 견샤 페바 자게 언니 체가 주다 공게 나다 베마도 乐乐 된 구마리 원데 사상사 마세 제시 장가 암블라기 리그니 라스 토비나 공게 된데 장바라 님도 좋아게 되는 거지
1: 계란게 이렇게 데스키구유
0: 네 하고유 마세 디랑고에네 시에나 저상부시리
1: 로디게 나라 네 암라르다도 제베디 독신이 승문도
0: 녜드데스메 랑게 삼드데스톤다 랑바라 삼마세 랑다 나 나주 상메 랑가 암라라 쉽지 쉽이나 대외 약 요마르베 다슈아 녜데나 다리 랑게 바라라 초용네 규모를 더 체하기 고급 상부지리 타나 랑게 카데 라비네 랑웨데 시에나 패도 쳔부요리 나다 보라 샤샤나 나 총두 보라게 가르소니 년인금에 이내 공개 롭스 양고 장고 준지 니스 유구 티슈 다들 삼부 더두 튜닝 이제 지기 토네 시에나 코니에 굿겹리
1: 네 랑롬 찬딩기 게슴짱니 네 츠소 난기 체비 니니다 팅탕 부지 와 체비 네 팅웨 인세바 삼부 다비인 이내 전화를 차샤나 네 티링기 주제디 용구리 삼부주 아샤라게 송야능시 왕다민다 양아예 나 심구 침부티 주주 당총기 총기디 시루네 라스 체브리 로니시 접든침베 총키사부티 녜규침비인 녜친심베 신유기 총키다체나 항상고야심이두 이내디 딩체 빵미르샤 직체나 디사르키지리 디 갸치능시 제부체흐리

0: 什么吃亏呗？说。我听我阿姆拉了，不都他们有事？看你难吧。啊，我特别嫉妒。俺娘家跟着小黑，看看谁都是跟俺你岁数叫谁？叫你俺娘家联系给你。
1: 예로비.
0: 흠. 네 삼촌.
1: 아, 지 대케 가려래. 간다. 간다. 중퇴 집으로 봐.
0: 정말이? 진짜 집으로 됐으래.
1: 됐어, 됐어. 예로, 나다 아메 걸시면. 장 걸시. 생이랑 나 동칸을 민규로 가기와.
0: 조매. 예민로 왕샹샹사, 방민샹디시.
1: 아, 지 가리나.
0: 让大大双明恰切比那要多。俺王小双，米大恰真的米多。
1: 让伊呢，就是你们的这个这人。让个名目叫你，看他让俺大一二个跑不着，同个队军都当头也没吧。
0: 真这么些，俺娘们两个跑不着，第一军都当头么些，你去拉啥子？给我当头么是不？没三年拉米亏跟这小些。
1: 你让了军都去当四个么情况？
0: 送过多个。
1: 既然给俺民族送一点，可你妈妈你给俺做米啥经营呗？我们这些就也没事呗。到我那，停车马上呗。
0: 马西，哪天哪了？俺大老二十六岁，没提足，新年年能没事求谁？可你马西，马他来谈的马西。

0: Ya mi kimbe na kung tibu mebata, na kung kakba, na chu yaksu tenba. Go na, go yu kor, lo ching yidu, lo jik jing jima duwa soki. Ya mi ni chu tun si, gyo bu ching pi tang du pip ta. Ching pi tang ki tun si, ching pi lu ni, gyo kap ki chiwa la ki yu be, ya mi na zi ju si si. Zi xin ki ju be, min chu di, nguan tu ki leng kyo tab lam ki go ni, min chu na kung ki sawa ge tub la. Min chu ki gyu rim nang, kap kya mi go be tang, na kung la puk tu mi be to ni, xio gyun kang ya mi ba.
1: ཡང་ཐུང་ཡ་མེན་ཡི་རི་ཐང་ཐེ་ཝེ་རང་ཤིང་ཁི་ཡ་མེན་ཡལ་ལ་ཕེན་བུ་ཡུ་གུ་རིམ་ཡོང་ལ་ཤེབ་ཤེ་ཡུ་བེ་ཤེབ་ཤེ་བུ་ཆེ་ལ་གེན་ལེན་ཡུ་ཁ་བ་ང་ཅ་ལེ་ཝོ་གེ་གུ་ཅིག་ཆུ་སུམ་གུ་གུ་གུ་ཆུ་སུམ་སན་ནི་ལ་སན་ཡང་ཅན་ལམ་ཕུ་ཁང་མེན་ཁང་ཁི་ནེ་དེ་བུ་སར་བེ་ཁ་ཅུ་ཆིན་བི་ཐང་ན་ཡེ་དེ་ཐང་དེ་ནེ
2: 어야, 세계. 링고 딱진 한국이 네 로 주제 권도와. 대신다. 다른 한국이 나랑도 싸버도 와대. 얘 티대 직신다. 이네데. 이 나로대 직신다. 대. 별 신념도 와대. 대신다 대. 이네야 소프트 직신다.
3: 뭐대 난 저에 한국이. 진짜.
0: 아야, 저 기사.
4: 저대 또 주게.
0: 자가 디스스케바 개요 말해. 람보로 친친이 말해. 한디 파디 배치스탄다. 디나기 주스존이 정중의 면서리. 제장 자리에 견 직민도라.
5: 자나고 야구지 체육이.
0: 수수제 멍요를 대제 한리방 배치단의 직원이. 도 세감을 주장지 포보다. 수수제 멍구연은 주스 딜레 링즈지 포보다. 아니 주세단은 수 야구지 링기.
4: 자야 오스차사.
1: 都是要做苦下了你让了别去打压的韩立方给吞下沙的日子去了呀你没我了呀妈妈洗洗的南部了呀南部帮部也不需要的韩立方的我那也要多韩立方跟踪店给阿们那个班的门子也不是那软了他是温州崇德强国长韩立方从康公司彭龙苏米州三别我韩立方从康林国小蓝旗给科布洛车开始韩立方从康
6: 红果啥不的我呢现在面这个比喻要多啊你就这样不行多养呀就这点呢要得不连果得当出来红果的花不钱不送账刚把那这个汤刚被说的证明拿照顾很巧

0: 小帅，快点！拿了官队去学徒。哦，念了什么值钱呢？值钱呢？空给他了，你也不要出。空给民宿的事。小帅，你最近这下啥事？让给团委了，当领去活的。
1: 네 당리 마치면
0: 당리 사드카네 셰프사 마시
1: 쟤는 네 근데 저우래
0: 라케 소모하고 수시 뉴슈시 담아주
1: 네 근데 쟤매
0: 라케 쟤매스 네 내수도 꼴 삼기 한 택도가
1: 아무래도 심지 쟤는 너무 쉬워
0: 너요 마시 라카로다 같이 뒤 숨에 다 가르치지 않아 샘스탱 그 두고해 대성마 내로 찍으리
1: 난카구 요시 네 암라코 난카구 시라 요시
0: 이네 내 수 뒤져 차 사왔다
1: 让给俺看的钱有吗事，连路地子念新个鱼。一年让给新个鱼呗。那最近你把拉了看钱有吗事，他都大双的，俺们闲了，看钱有吗事，从哪地地让给新个鱼呗？我那一心都是拉多。
0: 小帅，让给确实担心的上当的。 让开大双大小狗，跟着新的林志燕，让俺们住住的。
1: 今天你俺们两个就是。
0: 苏梅说东西给他些啥不是？让开深圳永苏的永都给。小帅，对，他连起活的。

0: 다 되면 또
1: 어, 가채도.
0: 장게 직다 넣어샤.
1: 가채도. 가채스 넣어.
0: 됐다. 알레베고 티주 님도 대년이나 님도 지구시 아무풍라다 80라 님도 대고 유자 님도 지구시 언니 찬스게 님도 대고 유자 님도 구르다 小双 小双 단도 과요제
1: 아 小双 小双 아자 小爱 님도 대고 마시베
0: 언니 타정류 대고 오시
1: 타정구 요마시 언니다 간티지
0: 쟤는 코니를 다 시작하죠
1: 단도 에
0: 어
1: 다 집을 찾아서 코스피 다 요지
0: 쟤는 얘 小双 단도 근데 스테이유 메 싱그 마시
1: 让 롱마지 아 쟤는 얘 让 코스 찾아 지고 용도 왜
0: 나 어 여정

0: 샤와일 문에 라기도
1: 체장 로디게 나라 내니게 샤와일 수수 포문능시 샤츠 체브드 지샤
0: 뭐라 니게 잡아가주시네 로하지 수수사사능시 용바리

0: 我们的电波电都三大学校，让学的也写不得信，写那马线都写的。燕儿，燕儿和你妈和你听着呢嘛哩，心听着也不是。燕儿你，和我弟哥面上心飘开，他心听着叫。我小孩养我去，听我一了燕儿，用的米能写面上，卡开心个嘛哩。
1: 이내샤와의경대미소사세나세슈리동해디티베체요마스베창무레리레리미미자사디니바도거도카리네규구리아지지샤딱바딘제시엠바도다창무로데무탕무제데나다하리윤자각동주세
0: 예수시켜주러세나다뒤수교를무침입니다미세로세디교주지조요남시초르친나차주사아헤헤뇌지사디로세기지라양용구리마라수미사디속자조만흥시춘출시시남개메강바스더흡지시켜히나마라수유호삼네유스요마시
2: 这个下面，但念通过。呀呀！
0: 喂，国队里面干了，看那些个东西啥？你是你从哪信息？让我主持人让给他们说些运作的给他去的。
2: 用啊！
3: 小戴，小戴，小戴，小戴。
4: 주니 샵다시 겹시 샵다 겹사베 제일 콘제 종게 세빈다
5: 가시 콘제 종게 세스 가시래 제다 증마소 내자슈
4: 제제 제다 제요마제 니 삼무시다 디데스 제 구요
6: 지대 런다 데싱갸 치메베나 치규메
7: 뭐시 야치자샤
6: 샤다이다
5: 샤다이다 예. 마라학시도 머릿속이 문의 이 라한테 봐주니시네 배추시의 식물과
4: 야, 갈수기 요래 김만수니에게 배추시의 먹거르베
5: 갈도
4: 또는 또 수두니에게 외추초 도치다 갈수기 요래 인다 잠아주시기
6: 디스디스 라니 디스스임시 아자스다 겸기기
5: 디스디스 다녀오르마시
4: 수녀오르시에도
7: 다
6: 차장 같이 있어.
7: 대장게가 아자라고 팀당고 주인.
6: 정마사.
7: 팀은 고 셰죠.
6: 망부 팀 제시스 왜?
7: 지마 나 중무저리.
6: 다녀서 나 아자여시.
5: 야, 고다 고다. 너도 언니 허다. 주셔서 능은 배.
4: 제장 지중 언니래 중무지 마을 친구래. 야, 주셔서 배시.
7: 네 되나. 군인이라 순례다 유엔스비
6: 아 진짜 용마시 치미 비에스로시도 아사장게 군인이라 유엔다 레이즈스베다
7: 젠지만예 카마스베가
6: 아 씨
5: 야 기라니 하시
6: 어 개체무스 개체무스 이다 샤다게브다 아치 이게가 기사와디 아샤랑게 마셔 아
7: 용아 랑놈 욕도 그리
6: 용아
7: 솔라이 찍도도
5: 요 이다
4: 아 씨 왜님 또 줘라 야 이다
7: 이다
4: 저번 이다

0: 나게.
1: 야, 골교로시다.
0: 요, 자샤, 자시, 니가 줘.
1: 시탕샤부. 아라 마무치 두지. 마무치 마자. 칠 아라 다그라 두지. 사부도 회.
2: 아무라.
1: 다니아 아자 요시. 니 아자 예던던 아 삼시 제주. 야호시, 가고 입시리. 다 야호시 뉴시.
2: 나 기부도.
0: 什么? 랄탄도 나다 샤샹시 능미 창마열다
1: 난당다메
0: 오다민게 따가룬라사시 제만에 야채우마시
1: 시 야채우메 롱참시라요지 롱라수는 심수 가수 다니 로직 마시 야치메
0: 나라조 답디 강베나라 대디 세바키 비와
1: 심제 체슈디 라케지 마시에디
0: 나케지 마시네 창맹 아깝지리
1: 라케 숲디리디 미 창맹 아깝지 마시
0: 인기 마시 급디둥아 야구시라 휘다
1: 용아 다시 해매 질러줘도
0: 용

0: 시다. 돌나가대도.
1: 냐 삼촌 챘래 야가. 짱마다 타갑두.
0: 에. 디팅거지. 로제 콘러 디레 말다. 페미티 콘러 즈주 마지.
1: 팅웨케라 디콘 월 즈드. 괴자 중요지. 양가 마테 되시 능무드웰라.
0: 시민도.
1: 문에시 능무드웰.
0: 대시야 하리요. 녀랑시오. 디콘월어 유리 레어치냐 대조. 땡타부 범녀다. 저그마시. 월어 쿠심부다. 김나기 돌나 친구리. 간다 돌나디 셰셰하요 마시. 에. 도선다 유에. 녀 디콘월어 체뉴메. 간다 보유기 전다도 수녀 대조. 보고 레어치 제주 마시.
1: 전보라게 계란가 남은 주벨어.
0: 가시봐.
1: 녜스나 계란 그저스 디쿠솝 차브레.
0: 맞추겠어. 사치 소바 시치 시슈리.
1: 첸 순레이.
0: 알레. 순레 고시에나. 순레 총두 녜디쿠와라 즈우레스. 신하 군유유. 신하 군의 고추유리 수이성브레. 로티니. 베지르 이규 트웨브레. 이네 장자 소로 이구리 수이성브레. 렘바참 하유.
1: 계란게 답도 못 듣는 매베.
0: 단다 총제에 퇴자 레그디 지구 취업지

0: 자.
1: 빨리 나서로. 예.
0: 저요, 배. 농담이더구나.
1: 뭐 때문에 탐험 재미도 왜? 갈수 있어.
0: 예, 다가삼지. 왕소가 다가서 배운 말이다. 예.
1: 됐다. 당게 대시지 말다. 당게 다가 주되, 미 탐험 통용미도.
0: 나 싫어, 재미. 아, 드레스리. 내주 마구지 저런 거 신마지. 다들 미 마구지 엄청 잘 주의. 어, 나세 교수디 초청 톱샤. 더 재밌네, 고소야르다.
1: 뭐요 말이 쓰고요 말이 왜?
0: 미세 초청 대샤. 다리 공립네, 로다지에 사샤. 로드여라, 서들이 좀 중소는 로매라, 초용네, 고소야르다. 니세 광로 주자 당락에 저런 세기.
1: 아, 저거든 제 이유지.
0: 어세, 小双용기.
1: 왜, 쟤는 수도 롭중 쓰자 여르베, 아.
0: 다리 디나 요 말이.
1: 요 말이.
0: 어. 小双,
2: 이다.
0: 저, 나 주인다.
1: 어, 교시.
0: 계란이 쉬시. 小双, 돼야.
3: 계란 차례 있나? 니에테나.
1: 맞아. 让 주고 치니 그룹에. 니에, 어, 맞아. 니에 로봇이다고.
3: 디쿠 나 주인은 말이. 용아.
1: 쟤는 니가 치사 안 봐주라.
3: 응응. 태시.

0: 유름 쌤에 대응을 가지고 이게 니사 도희 들이라는 것이게.
1: 小双 听经啊，七落爹姐也蛮有眼心个月。康意思呢，底仓嘛，你没别说那多。爱爹疼嘛是。
0: 阿强。

0: 도부디 예장시 답수네 제슴스마시
1: 게스트 데시어리 삼삼하시오 겨우 잡으셔 겨우 잡으셔
2: 드린 시에 나주에
1: 어어 당부대 도즈 세주 어 지러 미스 사게 아야러 내주 가르 테니 남자 마치 미러 럭부치로 쓰러 부리스기
2: 그러게 대가 저 남배
1: 어어 예 아자디 미양도 가부스토주 제자 럭부치다 슬럽히
2: 디제 경라
1: 탈롱아 침부차브르다
2: 지 침부차브리
1: 아니 데리베 지러 예 어 남주다 미코 던도 어 랑코 강코 데비 아 던도 미망부시 투줄라 군중아 망부실럽주 아 던도 시시 체녀가 저신 그 희 던도 랑코 바스 유신 그 유다
2: 구자 바스가 대비
1: 어어 어 나르 데드 아자 장라 희 아 팀부 망부실럽부시 헤 던도 되지 아 체녀가 주디 수수 랑고 바스 뉴피 아무폴라 조다 취제 나 워무치리 시테나 주
2: 군나즈 굴레 카요리
1: 랑게 가르셰 봐
2: 계셰메 네 계란 그드 쉬야지 계란 데녜비유 어리 날녜비유
1: 응 아니 로저 녜시베
2: 마리 나 랭균다
1: 응 나르 미스 사이다 미스터 스티븐 던도 겐예즈라르 요시 이니 데야르 주저 다미 아무 펑라다 80라 중부샤오청다 중문웨이동 아샤샤오아이다 중문단단 요시 겐싱아 주 로치미히는 코즈 투마시 근데 제가
2: 첸키라 겐예비 요브지베
1: 어어 아니 오니 로저니시베
2: 투르데빈
1: 어어 전에 더 야스 어어 전에 더 야스 어 장부시에는 장부시에는 언니 데데는 야호시면 되고 어 레마제 이 다서 자 같이 있어
2: 괜찮았어 지금 제 나도
1: 어어 녀녀로 데 푸시게 겨우 잡으셔시
0: 되다 장공 부숭마시 부제 녀세호
1: 장게 샤드지스 장르세제는 알로 딩미도 장게 부제 여고체 통마시
0: 부제 시테바 강에 딘제랑다 아유
1: 녀공 부신유 메마시 시니발라 닝나스나 제민가 데드 녀공 부사고 니슈니 장게 계신 님도 장게 딩위다 탄데 정마시 세마요 아 계시디 아니 뒤메
0: 녀더드 장 갈레시부 개부마시
1: 님은 가세지 못 심수 미르 신고 제신 요르베 장을 카드 쳔메 살로망 못 하고 마시
0: 장게 나를 못 치고 요시 로티게 나라 나를 삼을 카르던 게 유미 견 신기민도
1: 다미 잔로 대비치 아니 팀원은 시히라 니에 파먹고니르 팀원은 시 따도 지그시 나의 군이르 무도 심제민도
0: 나로 마테케 민도 쇼베 장게 켈린 시로 다니는 니 펜즈 지메 마치는 용도에
1: 다 로저
0: 얼레코다 너니 고를 하마드 겹도

0: 장샤 기지 디저 접으시도.
1: 몰라.
0: 러러.
1: 몰라. 나 그냥 다가 연비 샵 그비 담나죠.
0: 낭다미도.
2: 몰라. 메규 보니 나 좀 숨지.
3: 아세. 미스테나다.
2: 단단 화치소. 풍양게 러러 시비 못 동아 조세니 민도.
0: 디샤. 네 군조 키닐 마슈르비. 키니 틀르 디저 요지. 디턴 다치부드 케마시.
2: 디턴 다치 마시라. 키랑 코키 체라.
4: 어, 야, 같이 했어.
5: 위도 용배
3: 봐라
2: 레스 니교코 키랑이 양아 보모지 능무도와 클린다
5: 라하 아메
2: 스그무도 예바 젠탕 예바 미유시 코츠 타니부디 유사 디제는 요마시 제르 디제나는 나 롱딩긴다
5: 요 롱라이 하르도 디 차와상 켄 마리 하르도 야 하르도
2: 예바도 하르도 요히 미스 사게 미러 쿠쇼고시 하르도 겹겨 요마리 스기
5: 예그 스그무도 시베디베미치오리.
2: 왜? 님은 가시시면 투자. 네 칸 님베베. 더더 카마님. 저비디 투키시.
4: 저용마시 저비디 랑게가 제사없이 다니에 차없이 제메
0: 다그리 예. 저용마리. 야마치.
3: 아무라. 음식 원에 섭시 오면 두스도에. 지마 나는시 종기 처음하라 봐.
0: 라카스와레. 라는시 종기 처리스. 아 님은 가시진의 처리.
3: 원에 되면은 처분능시 능다면은 거부치니 시켜온다.
0: 러러. 과중에 롭스 시켰다. 까며 장르 소야 요 마리
3: 바바지 시다 드르베
1: 몰라 야낭 마리
0: 야청 마리
1: 어 권다 나 대로연제 솜치나 년지바 녀기라나 차로 시죠
0: 어지 나 참못 드르지 예바 녀 소드리샤 심네 체신 그도와 녀 오지게
2: 키라르고 녀 세남도와 계시 녀 강범에 비는 법용아 따도 지메 가시
5: 건초모스 가시 다라보
0: 야 페페페
4: 페페페 장겐아 가시교다
1: 영아
4: 몰라. 레스 챕챕다.
0: 이게 샹지 봐. 뭐게 니지가 할때. 아, 봄을러러. 뭐 칼은 예시. 팔로규. 디비저가 년나. 개비스다 맵소리. 뭐 라는 인지바
4: 뭐가 몰라
0: 영아 뭐게 싱그유 랑게 몰라 샤츠체자 데데기 스워리 개칭 마리 란도다 랑게 아샤산다 아자샤아이 공부시제 몰라 따도치그리 란데데는 파따도치우르바
1: 아단데 챔부차브리 따도치우마리
0: 포모팁도디이나 Rāna chūchū tātā tā chēw mārī tē, nīmī jīgī, tō tū sūm tī rāna sōhū rūpā.
1: Nyā chīlō nē, nyō jē sēn tī bā.
0: Yā, chīlō gā kālā sēn nā, zāng mū yō mārī, nāng tī zāng yō rī.
1: Nā pī yā tē tū sāng sā wō rī?
0: Sāng sā yū ē, rāna lō bē jī lā sāng sā yū bē. Rāng gā āmā tī rē kī lī nyē bā lā.
1: 我可拉索亚推罪的心女姐妹比不及你是谢谢当过马里莫拉年大的谁没用啊莫给心思罗久色就列索那出血嗯用没莫拉拉索么也有那送阿些子能不多自己你乐乐亲戚龙拉不是别呀呃顶着马里莫给年大的是让你对了原的生病
0: 我自乐乐抢不起你这道卡不着的，场面搞不要的，是吧？吞到让巴拉阿姆拉给搞不要的，让帕罗子的，谈的莫刚不得脏，让粗罗用不赢了，可你给俺卡着去的。切不马的，乐乐，让钱不抢不着，巴拉阿姆拉的，心不信不切我的，可你了下次切我的。 문에 갈래 요리.
1: 코나니라 굴레 가도 요리. 녀 발라니 녀 다리시 영영디 제리. 암라게 톤도 파 무스는기. 코나니 깨비지 옆자.
0: 봄디이나. 뭐려야 추슈다.
1: 몰라 칩취.
0: 야주 아.
5: 로이베. 응.

0: 간다라 때문에 담아 주나. 나 루이 심스.
1: 투수윤아. 라이치게르 심스시. 나 따상러 민고미도. 탄도 민고미도 시히. 샹기밀치도다. 나 심스가 전퇴도 리데 따상러 민고미도. 가림이 킹이 휘베. 네 김베리스물라 아. 키라시, 키라게 김베리. 암라. 땡기가 따다상 께세 대피. 따상이 몰라 정비지르. 따상러 나메베 수루스투스히. 예티제 구드 셈나 동라라레스티지. 포모 때문에 양아야르시도 답변이 로용시 상바보다 마주 능미 상무휴자 제마 글리글리 차주시 빨라고 허리허리 잡으시도 딘데 마시 상기 바페 개체 상무 셈나르 샤요시 니에 딘데 상무민도 간다게 상무 허리허리 딘데시 허리허리도스 장기부 가수 돈유휴
2: 안주나러 깨부 망부팅제 던도 용자도괴
1: 암라 니 따성 안주나러 대는 저그리스 예희 저그리베 어, 년년가 나 대제 매매년 저 시점은 다그시. 어, 니만 가셔지면 더 용마시.
3: 다双대피는 상견년 저피 년가 나로 오는 저시.

0: yala ngone che na kira menga ne thyu du ni ta ga ro go sam chi
1: da da re jang ga cha ge de do
0: ta ge re ge bi ri bu tang se da ge bi ya chue ru ge ri bu tang se ge bi le ro bu dao chi tu ge yi ne ri bu chi ge chue bi yin na feng mi ji ge ku ni ni yao ju da
1: jang ge qiu bu
0: 你这个来接苦叫叫不明白学长啊你过来写不到啊那我来接不接给听我你这边听他不破对呢是不是其实老师给你用语但他的这个事的这边听你不破差不多其实老师给你用语呢他带的这差语句嘛这爹三七求什么这个是个穷不切来给到了旁边你的这嘛这你也缺不没自己出头不到你也缺不这苏超了心白马赛他的这个地 lūng lāng hōs xiā xiā nī dā nye sā lē dē yu nē tāng tō kēp tōng dā gī fōr gōng nē kā wā chōng sī rē dē yin lā hī rāng tō rē mā nā nye fōng dā gē zhē wā chē sā mō rāng gē nōng zhū ngūn zhīn tō jē ngā sē bā xiā chū tā nē sō nā gā lē gā zhīg zhī chāng mā ngā chū tō qī mō gō sīm nī chāng mā lē gā tō rā xiā nā dhī bā sī gī
1: fōng gē kā bū yō rā
0: yin lā hī rāng tō rē mā nā
2: 那他这个老百姓只能拿了修图要嘛这点姐妹老百姓只能拿修图签的别村恰不签签给那些人无条件那样有情意来死给那哎再说的来死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
1: 그 지동.
2: 제. 과유.
1: 테드 세제 하자.
2: 아, 제. 주도 좀 하자. 하자다. 교체다.
1: 왕小双 게 계속 믿고.
2: 야, 란디.
1: 테드 뭐 란게 로세 코네 게 사송아.
2: 란게 대베.
1: 어.
2: 테드 나도 가르도.
1: 란게 테드 나 튕게 지 저기. 야나 테드 생을 직지 요르스기.
2: 샤이나
1: 누구대야? 라마 껴라 라마
2: 껴다 하베야 생각하지
1: 왜? 카르베야 생각하지 왜왜 알레구다 프로그베야 카마도 라고 그 말다 시마 사건에 맞추다 왕小双게 라는 갈색도
2: 갈색래 따성 갈색이
1: 따성게 신사도 왜
2: 군이 신신 송사 마신 별을
1: 왜 대지
2: 라이기나 마베 산세가시
1: 라삼도다 계생이라는 셰비는 왕小双게 얘기 퍼다 초신다 신의 셰는 선래 라 롭조 신기 콩을 가로 제거리 탄다 신해 카체 사도 라 가서 섬도 가래 되니 좀 보도 그 소규 쓰요 내가 잘 쉬
2: 왜 오다미 해 대유. 야 람살리. 요. 녀시스.
1: 갈수도
2: 오다미 겐가 책이. 심소. 라지 제마지고.
1: 야. 나 하지게 무슨 같이. 준비 나 돈도 쉬다.
2: 오다미.
1: 그래서.
2: 야 레아라 동배.
1: 저기 열아님도 동배.
2: 알레. 얘기라 대버스고. 님 크셰스 토모죠.
1: 아. 저기 견라. 타팅기 롭준선자 조야 초민도.
2: 헤. 얘 신규. 나기 해로 봐.
1: 제자. 저기 견 차서 합시.
2: 계시 말리. 다리 좀 못네. 제마셰 쇼리. 띠고 님부표. 들고 사바 직제 사바 직조 직회사 상매 장고 직리
1: 요마시 다타네 롭중선저 요마시 들고네 라제 주디셜 카야제 쿠르비 요고 성부요 다다 소마시 뒤치슈 침부손사 미망구지 내내내 카체와 치그래
2: 디 딘데 그때 시에
1: 도저히 보고 요래
2: 우다미 네 개라 화도 야미는 간주 권제시규도
1: 권제규도에 권제스규그래 권제규배 왕도다네 가래 미친다래 내내 비가이게 부르베
2: 네 딘데 시네 네 레 딘데 시스 마리 마 개라시도 한달은기
1: 上学的石头给哪个年岁大切其实来求钱了肯定求人告诉你石头所碎性格有吗事他给阿拉同辈哥不了我今天老中尊者所对被尊敬最灵动起个事给给了哪个年纪这些事第二个年大到钱有吗事但是我有吗事跟这些了吹怕不死的
2: 他有事，开心吗？是，我昨日的，生不痛不多。让他金柱明柱上写点账，先把银行准备。喂，哪里呢？苏杰马修了，我。哎呀，到老张。这。哎。欧大米，你给了两个小鱼吧？俺是你先说。
1: 你妈什么事儿呗？注意点。欧大米，杨哥就送。你那个怎么事？
2: 今晚天的查处理。
1: 啊，是。让个媳妇当谁？查处理。
3: 丹丹，大林兄没事，马爹在店里。大明老远呗。
1: 哦，阿妈，这儿到新都呗。
3: 能大明都能明都。大大人，不在你这边。明山老三给金呗，你来冲啥？明山同样明都。
1: 啊，看着，他跟着兄弟。
3: 你这里说这哪个米了？解释题皮，俺家里那个亲兄弟培育个兵器时，你养个菜头都会，该解释题不？
1: 是你年面刚给吃个青果，咱们明山老三个孙女儿，羡慕多过节点我去日。这下，看着这个，团大爹娘只差不点这岁，可穷人，俺刚不是得不咱们是吧？俺俩俺的大多钱头吧，团多八百元是吧？这些个月，俺们俩每个月的破账，大多钱年去过去是吧？俺哪点没多？让别哪点内容也没吧？
3: 你看羡慕些喂，你去的让提取钱么好？
4: 切咋？咱俩个要借钱打的。嗯，有修修，当个修道清明。哎。的，水龙那边呢？俺想咋点子？
5: 爹爹来养花有些，我也给他个让俺们偷些。你俺们是干啥人？用啊用啊，I'm here。行，这叫大名。爷。老永别。哎，嗯，就老年看了三遍。
4: 嗯，就叫让郭叔生你对不对？你两个亲过。
1: 我生没，让三百。
4: 三百，小概念三餐，接了俺家小爱吃了青素，俺家张老爷啊一个吃大冷难就，俺家小爱老来接，俺他不咋吃肉切皮的，等到跟不过肉切皮。嘿嘿，
1: 你过年年呗？到我呢？
4: 谈到让开心了。啊，什么吃的？你什么吃的？嗯，你什么吃的？让给这点的样子乖。
1: 用啊，俺没吃的。
4: 对的。
1: 自己。
4: 要是我那看过去哇。嗯，你别的吃的，嗯，谈到第二了，三个吃过三句。对的，第三个吃过三句。
2: 가셔서 계시다.
5: 계제 무슨 빨라게 링트옌러 시가 잡힌 데 되는데 나 샘김민도 네 다 셉 잠히 장에 나와 당 마시
2: 장부시에는 오다미 샘김 요 마시 얘기라 렉쇼샤
5: 아구시토에 아리나 디쿠니 야미 비에스드괴
2: 데슬루니 선사 미마쿠시 비아시샤
5: 쟤미에 발라
2: 낭다 요마시 你随便算数吧。
5: 嗯。得找谁？你把那笔皮呢？递回了米斯勒吗？谁？我是。钱的啥？

0: 장부시에는중도약시리샤미치르가부윤유부다가부메는메부시이와세치그시버이니탄더가부윤에님도대통메수시
1: 시클레클레콤축시켈히단대소환제기의협도시마도지망하라니우다미호준학시베디생나쇠바
0: 모호이단체베게스팅제마슈다
1: 영아왜랑게이기나라나가르치바
0: 디제시블라아치
1: 들어봤다
0: 다마슈다
1: 다시
0: 다가들
1: 들어봤다
0: 다가들시
1: 들어봤다뭐시다시
2: 刚挨雨呢，广播学的这个是吧？广播学马少文的马谁？
3: 马谁就这样了。你给上了听这首。石头，你给出算账，你最肯这一名，你三平个月。石头了下下呢，全他买吧，听这马谁？昨天听三个金牌来个当小偷要马的，金钟空就难给着送了说不？
2: 大明，你唱嘛还可以。
3: 马谁？肯这钱呢？可个屁难过了吧？许多马南的用啊用。就这样了，你啊，对，但你肯定晓得，俺没跟这移民去那个县城的，你差不多大学九年没了，本身计划恐怕找一门三不行没，因为石头屯大的，去那个许多马南的用过嘛的。
2: 大明，你还可以，因为
3: 马车马车，另外写就难的，你上面可得三年，第几个来个铁索，你还行个月？是，他的老三叫就当下的，这都不能信任。爹，更多早晚呢，当然要买些。现在石头年给住银白金的，这岁那间呢，永远要买的。顶这钱呢，清楚三五两个钱卡不用过的。年三五等头，他就吃下个特皮几多。年马婆石头也砸，年过年的石头店里，少少少连连套带过来。
2: 哼，都听到了，来差不多得要了呗。
3: 妈的，既然给年我了塞不大，石头了可不是这把塞着呢。俺年有当兵呢，得亏个两个忙不济，牛住是不？
2: 既然你吃了呗，让个来个石头块吃透了呗。
3: 这个来个铁索，对不对不对？既然了吃了有呢，先上难的。我你明年个来个年前，给那个垃圾进难的这个要的。
2: 大明，让个新个月啊，来年可把有那来个的吃我的。让他的清查呢，他都错用个隐私呢，这个是呗啊。
3: 嗯，看到我这边，你来年的石头效应。
2: 天子，大明，让他的卡吃不了啊，就用那路先捏起来，他的光芒不了呗。
3: 那可愿意？你石头阿姐，我头那天就那用过嘛，是吧？啊，不接了，广播总。
2: 爷，喂，大明，你让广播学把声音的，啥话声音？上不了当啊！
4: 云泽。我这女真多。
1: 你也不三不多了，都七不多。
4: 前头让他们几年是给不住吧？
1: 那他姐姐也不易。
4: 姐是你姐巧。
1: 有说。
4: 这么多人给俺们三打到钱不收是吧？
1: 你这好吧？可咱家给他还写不写？咱先放水。
4: 电影过桥。他家阿姐瞧你的亲子，俺心该收米多。
1: 独立多起，你下面看了，没得很多。
4: 云泽，
1: 嗯，
4: 陈大吉，阿兰大锤多起阿月。
1: 陈大哈嘞？
4: 嗯，多大？阿妹刚不恰不的，他哩怕吃哩，伊呢巴不得阿妈，他落落短短我短住哩窝哩，落日新呢没打多起日子窝哩，陈导演，他的小丽个约约窝哩。
1: 让英你还是谢你吧。
4: 多大？俺我说给允许吧，通到罗九幺里。
1: 嗯。
4: 一年他能拿了肉不贵。罗九弟，开去手机里。年轻来的你要九幺里，你打多少钱呢？三十里。
1: 那差不多呢， 이제 잠깐 쉬어줘.
4: 잠을 좀 해봐.
1: 마, 나타. 예스너, 내 가르치네. 갱슈야 뒤서 쉬어지. 이내 잠깐 긴고니라. 여기가 다 제피나. 라가 미스치가 베트 티나 죽으리.
4: 잠 뒤서 제시베.
1: 마, 라가 긴니 저 희사. 마스크 수용도.
4: 마 더비유. 문에 멋진 아차차스 개변인데 딤지 아라스도 얘기 이네 딤지 털어 네 퍼접다 맞춤 문제 체기 아라 나유 베스로스도 네 다리세 아무다니도 데비나 마킵도 랑게르브네시 도치 콘서트 데 과요제
1: 소미야 따도시야 라도비베
4: 아차게 레케리 버스바 네 더비유 워초 본너시 소경 지그리 같이 써. 무드 매베.
1: 네. 무드 마셔 옆에. 예스나. 마 오스트레일리아의 로요사. 비기 코리오 약도 쓰기. 네 정주 코리오 쓰매. 레게 코리오다. 로종 시세 코리오 약도 쓰기. 게나다 차마샤.
4: 유민 내비 지주비.
1: 하, 나 삼주디. 네 삼탕 휴라. 풍약 치드이. 라삼선다. 러시아의 럽신이 희귀다 그리. 마주 김사다. 샤오전 김사 참하시. 러러 게임의 시계는 후르베. 기승이 락제네 부기 니슈시게 피라. 봉야 남자 조사를 그리. 기승 반대장 전능 시 대피라. 다시 조가 침하시.
4: 라삼라 딘섭다 도와.
1: 예삼 수이.
4: 这两个就破了三大姐，谈的，我们这是在求马人。呀，郭东达，长吧。嗯。东达。

0: 남인도 어 승부치 야주
1: 수 승부치도 암라 승부치 유
0: 어 승부치 마시시 예수 탕탁주 송사 랑가 아마 니다도 체죠
1: 유쇼 가능하다 다 좋아합니다 제신년 야초 이내 디쿠도 다디 니라 체인다
0: 요 가르치야 유네 체시 예케리죠 가당 예시 배수고 상무시 에 라이오 제도시

지주 디시부께네 나와숨양 송매베 파마니니 나분의 치루 세쇠도 송시 지주 시부 김도 샤유부타 지주 시부장 동남도 点对매바 뉘세 퇴보제도 관제 치료 긴지 된라 차나 킹신유 지도 중중기 창탕 미링회사 게타 자당키 노베야르킨 독사티 내여진 창기 고가르 다둔디야 추당 추체네 좋은 제베 텐지도기 촉시를 더선 첨부치기유 타자 권주 뜻십탕 랜드 제베 롭종 투참 임베 냠뉴멘당사 망부유 년담기 창을 뜻십탕 시도 망참 제주되니 콘즈 쿠르유 테나 추토규 롭젠 탐부티시 디조티 네즈다 여바 하코완자 쿠람세 잡규 제베 응즈드네 소보사르자네 콕트응안네 듄두치 타치디 장레치웨 치오도브신식 투바탕 코바리시 가진데 집

바탕 그 주젠키 내 소외로 뒤 신도 인식 주젠키 춘진 소설 참수 추미디 민예 죄바 편류 튼투 제베 도구 젠다 랑유 바카진니 세세 팅팅 주젠티 다 주베 교진 디게 스시 주주탕 저와 탐섭유 추젠키 유르포디 상은 삼기 도대 차능 저슌 폭번자 여지 폭박하지니 상외탕 태가르 샤돈조세 저람 쿠토번자이 룬캄 처주타니 계속 균에 싸워기 띵림토 중주뒤 코르규 띵서 부규림초 서시 철업기 찬을 제발리 최재 민자의 싸워기 추참을 민자와 타장 주버지 차제토라 뉴슈치외 뉴배워라 싸워기 추참은니 사입 투주 원참 규식 규네 상외수 대용에나 추진탕 타나 차제 토외 추미 추르 용기유 정숨 정고로 중회 추소 토조 제배 천년 수유시 대컹리탕 장보 자탕 담라 주린 나체 소지 계감 크루유 나소기 정숨 정고의 계감 말아디 초배 중국 소외 뉴브 항상 급식유 태양 꽃귤탕 모자르빵민 댐베 강충 사토이 미망부시기 취집탕 시도 제발 절규 로카 왕미토 초신유 송은생 진치 론읍규도 내베 유슈 뷰리랑 요회러 장부의 총구 세배 천년 대신 디루 찬용 서버 토제 민 세동 니게 연신 바탕 미세기 사감 크루요기 소자탕 지신기 퉁구 표송 초부 용신유

0: ཁང ཚ དང ཐུ དུམ ཆེ རིག མང ད ཅིག ཡོད ཅིང ཁོང ཚོས སི དང ལེན པའི ཆེ ནང པ དང མིག སུ ནོན པ ཉེ ལེ ད དུ ཅི ཡེ བར ཆེ ཁོན ཀྱང དུམ ཆེ དེན དེ ཤིང ནི འདྲ འདྲ ཆོས ནས མེན ཆ བ ཞིག ཡོད ཅིང ཐ ན ཁྱེ གི དུམ ཆེ རིག པའི ཕག ཆ དེ ངུ དེན ཐུ ལོ སི དེན གོ ནས འཇུག མེ ཕར ལི མི ཉི ཤུ ལེ མེ ལ ད དུ ངོ དོང གུ རིབ ཐོ མིག སུ ཆེན པ ཞིག དེན པའི part de du che so rong wa xi yu ma xi wu chung tu ri tian zo so bon chung la che so wei ba xi yu rong nan chung de ne che mi ne te bu tin da wei chung ne tang shu tang de be de mo xin du se wei mi sun che le dong zi xi ge ge nie cha jin ta da chang yu wu chung tu ri ni 500 김규 퇴기 소본 총쇠 대시 인백할 타돈 지당 태장 미튠베 믹스에 전식 제티 테니 김규 현소시
1: 제몽구 규메 제바 님모르 또 쳐와서 지기유
0: 게타 자다르 찬용 서버토 제미 시도 니텔하 유지 디게 사자크 양시 신리 미튜 양사 작대기 쿵부타니 오춘 토리기 대대 김치 대이 오춘 토리라 나혼도 지 자차부 예배 속자 중무시에 강식경 김기 나공수 주도 미죽라 지주 유두 대외장 섭서 CC 체디 녀허기 착자 삼라야 통순 체제를 피지유 Hey, 我 파르다 출다 밤이 제지 파르다도 그 초보시 여롱 전투 미기 초아출라 다와타 나이 참게라 년신유 장의기 창신 낭내 옥주시기 미기리치 옥주디게네 다와직양 송매베 권의 퇴주 망치와 창낭도 되진 그리 창고자 실루 대외 리차양 뇽와 퇴용기유 옥장태니 겐사르 장외수 차여베 사딩탕 토제 해바 체외 옥주주 인지 섬내 강유 제거 옥주티 루보르투 정구랑네 테마니투 옥장낭 로치 다시듀 아자시 섭서마 제발 양사르네 말통신 도스터듀 매균 섭침부 포네 세소랑 년가 유수도

0: 오주기 뜨더기 게린 망보식 되나 아마니 대인년 담투 90 전에 대유 오주기 깽아 파르멘 듄힌 두베 타니 뜨더기 용수 나르여보자 오춘 투리기 세나 표숨 서부 유에디 지지리타 치우중 무신소 속차 충무 타유 조직리 규시 존남 통화다 빠세 예산 종교면도 와 통외 미세지 남다탄 정중 진중 냠수 규유 된티지미 시베 메롱을 제마 무튜니 영어 종교 뉴주 제바 젠비슈 규유
1: 네스호게 규지 Zavlin yangzine pübe mündün. Kato yangçabe taze püli gira.
2: Yamin kimbe nakhung tibu mebata. Nakhung kakba, nakhung yangzı dönba. Gona, guyukur. Lopçin nidu, lopç cikcim cimhutuwa soki. Yamin nichu tünsi, gyobu çinpi tangdu pipta.
3: Çinpi tangki tünse çinpi luni gyegabki çinwa laki yübe. Yamin nazı cüsi şiyin. 지신기 닌주 레주베 민주디 원투기 렁교 탑람 기고네 민주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주기 규림나
2: 갑갸미 고비타 나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 미바 야네 상토
3: 균통 야메니 리타 대외 정신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 용라 십시 유베 십시 비치라 겐린 유 카바랑자 레워게 구지 추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네드부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면제총캉 로고총게 니동치 권불람 포가룹총탕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면제총캉
4: 우베즈지신키 자취추구티니 퀴즈고나타 쇼로 깔봉치톱기자와 지모소 자신망불리에 두링체바식인비에 디탕기 자취기바탕 첩지 키기우자르 다경체비에 톡로디 우베즈지신키 자취추구티니 지신키릭 망불리에 두링체비에 지망알보미에라 추신나가망신 자취추구지 추신용라 지비에 토난듀 롱니슈지신키 자취춘당식인비에 꾸니라 디탄키 자취 주베 디낭 냠링토 탄데카바 겸네 앙뉴낭치 점중니 뉴치 지비규인라 자취 주베 요제 차장 지경 비규인 파세 우베즈 지신키 자취 디네키 탄데 자통통라 자취 주바 고르시주시구타 고수구탕 자징와 자취 주바 고르든주든구탕 고수구레 메구진 닌달 총가랑원의 피겐키 권주주 림바미바 쓰리기 우저주와탕 당경치규인 꾸니라 디탄키 자취 겨바탕 우저다경낭구치 우베즈 지신키 자취 겨바탕 송 디네 칸라 피탕 루지 카바 레고 게 구치 추지 송아 직직게
5: 동고 저저 갈스나 강바 고마다가 상부 대부여 봐 달래 막아 봐 문나 마셔 봐 인고 대당 소외 견고 한고디 그랑 토루 대부체 시나시
6: 다 뒤에 있는 인고 딱 견고 한고디 표현에 야고 싶지도 링고 다 젠 헝고디 젠고 그 대단라 송저 투고도 와
5: 헝고 잡디 오네 챤나 멘다 그 뿌이 야고도 와 이 주제 야고 싶도 양고 야 주조디나 엿대고 링고 대단 좋아해 헝고디 과부 침부 송자 강반너 찌그타 강배서 다 재미나 저게
7: 很巧的话，好几个不同，那就听吧。那干部说的，那空点不面积，越发那当哪位说去看了片段，问题给直接了，人民识别的，人们人当做了，过年了，我节目的了，年节给虽然来追问，别当事情的。那话那说动话当，四处啷个，那话五只掌握说的，那话点不面积，那他哪位说去看了片段，问题给直接的，起来给了再托呢，人民识别的，人们人当做了。 预防那的哪位数据抗议那我不同那我张世前的给了第六个哪位是经验预防那的哪位数据抗议给用给母鸡才不行他的卡巴给及起来给小区团的给那的哪位那段了打拳经验预防那的哪位

0: 做就看给这趟几次结果被运营那到那位那就看了从高度片面习近平两年当期国古党国书国内玫瑰他是三年他是中期尽管去两千河浪可把按照两个月估计初级送了几级给他是三年他是中期尽管去两千河浪可把按照两个月估计初级送了几级给什么听给谈得人工去那么些我的学业 陈冠去了真不忙不好呢人心恰不森森泡酒车载人你十七年中你怕了没出空干了住恰不呢人心恰不森森泡酒车载人你十七年就怕了三周子真不忙不好呢人心恰不穷泡酒车载人你十七年中你怕了三个恰不穷泡酒车载人你十七年出怕了 칸바르 차브심심팜네 림시 차브촌호프규 초장자 죽두네 초파르 칸말라 짐보망포네 림시 남티규 초장자 죽구네 두파르 내동출러 짐보망포네 림시 차브심심팜규 초장자 니생네 죽지파르 튠즈 차브촌팜네 림시 차브심심팜규 초장자 니슈네 오파르 처음에라 차브심심팜규 초장자 죽구네 초파르 车一去了车不心心跑呢人心南提丢车长在你四周呢就送爬了播种了南提丢车长在你四周呢就送爬了没到了车不穷跑丢车长在什么就呢你是自己爬了可入去了这么忙跑丢车长在你四周呢就爬了 만캄르남팀네림시남텅교초장자니스적진네초파르 改中了恰不森森泡酒车长站你生意呢无怕了不深了恰不穷泡呢人心恰不森森泡酒车长站你生意呢无怕了错亲了恰不穷泡呢人心恰不中泡酒车长站就是呢出怕了想了提名总他创的卡几给那么幸福的事了呢 모튜네 게나 총키를 가지기 넘시고도 쓰러나
1: 죽도 정면제 칸키 로도 죽이 드리니 편도 초배 체계 레살하버 퇴다 남제 편의 층아 지외 보세니 퇴다 리뮤치 체모 당범아 노창당 창샤를 쿠도 철롱당 샬로 다로 높규를 롱진 콜시 쿠샤
0: 스마일 행게 넘시고도 슈차를

0: 감사.
1: 야배다.
2: 로용배.
0: 규정구 도움.
1: 용구이도. 정쇼. 경쇼 시청회랑 고대시.
0: 나 사이다 남사.
1: 나 니엘 몰라가 세배 세주스석이.
0: 니에 차우유가 시치겠다.
3: 심부게.
1: 응. 심부스도. 원해 심부스도.
0: 랑가부 유부 싱그예.
1: 암라. 됐어. 진화. 기란소요바크쇼이다. 암라 규르스.
0: 야지.
3: 야지자.
0: 야. 닌제 암쇼.
3: 인다.
0: 인다.
1: 됐어. 시세쇼다.
0: 나란츠 능미 냠좀 좀 바카고지. 님도 바르시게도.
3: 지지.
1: 바르시. 니게 니게. 어,
3: 용아.
1: 오야.
3: 야. 수고하다.
1: 수고하다.
3: 개구리.
1: 아, 진짜세. 이다.
3: 이다.
1: 지소.
0: 아, 야고시청.
1: 클라스와.
0: 홍타.
1: 로우.
0: 나 아라시로다.
3: 암라.
0: 계직 마시. 포부카 동기. 암레 겨부딘 제메.
3: 뇽즈루아.
0: 아, 닌체. 홍타.
1: 로우.
0: 계직하시에 오늘 전 드린 신두민도 장모마기 소리 이내 마시에나 칼라드세 차베지르 마시에야 라 아용 섬기 마티샤 나즈 두자치 포샤 미스니에디 주지 나가세자 마느니에 코바여제 게지마니엔 부지시에나 로갸부도 대투니에 수여제 마시체나 마티리 용지메 이네 마켄즈 체인지 학과도 니에차오
4: 落地了天卡些来涂鸦有马人明显大概不通的你也操成绩秀露对的让你听不着要我肯这能的让你这恰不通的阿没落地所 俺们这边没想到了，算不算对去年民族？但经过查查，就是土民族，且查团大卡机，来了扛过日，但约着七个门。天天俺做农民两种穷不日，南极个民算账，真七个门，天天俺用亚的。 看着你们多，给不起，你们卡些子的，落地给那些亚马拉贝给些，藏不些我上去。明个了，当俺住没？

0: 지게 브랑라 감사.
1: 감사.
2: 지게 브랑라 감사.
1: 감사.
3: 감사. 지게 브랑라 감사. 지게 브랑라 감사. 지게 브랑라 감사.
1: 진과 딩예 슝레 카지. 잔디 녀도스디아 녀촌도시토 남산용. 차슴 깨다죠.
2: 요.
1: 小张, 去看路啊。
3: 루스.
2: 어, 요시요시, 路 마시, 먹어.
3: 지금 불안해, 감사.
1: 감사. 지금 마사, 아, 나 쉬고 내시야. 니자, 니나르, 레그도스 튼자, 차진총도, 슈투무수, 디리엔 치와시자유, 제자, 총두 척동치매, 나란주, 치중 근대 중유매네, 고주인다, 지금 불안해, 기라인다.
3: Liz, lenge nyeshil siro, talo duymar dawa kache, gongsi tunge da jinzu cha yaku chungmindu, da nyeg duy chungpa da dungna gyacho sumshu cha xa.
1: Mangu tingde cha duge, gyumzen zhe ju chebe.
3: Jigeb zhangla, talo chung nyeg mazh tor shi cha duge, le mi la cha da sok zheng da la, ti xin sabla da gyubje rinpa so changmo kwan zhe par xa. Di gang la chu da lo, che, po la, chugo nyam su da sab chi yag rinpa ten na, 공세캡상카케치미도 체자마네마르타야디 민예공세랭게조월샤 탑시약슈디 레미라자마르타야드리 이네디긴베 네즈망부지 직중인디게 통용귀 라자마르타자 락제창주베 레미망부지레가네트 람사 레미사부도마토자 나도리주체도미도
1: 킬레르 미냐투브체오리스 녜 딱바 네셰치그유
3: 지겹장라 공그디 네동차셰잠지 냠제자와 피게뉴르부친자 토사 튼레 망부시 통용기 안조의 소치 신다 능시 남부 유리하기 각제 뒤줄 렙자
1: 남부 유리야에 길에 침부 딘제지 남부 근데스 규구제 신다 가르쳐 오제 딘제제나 마지 슈킨 고고 치그리
3: 오야 인제야마 니스토스겨
2: 아 도스데다
4: 자드시
3: 로총드 윤조라 뇽르시 신경 마시 윤조디게 빠지게 야잖아 좀제도베 소나 용시 아 단단 뇽르시 신드 지롱텐조 투즈 비추줄레 조베 잠제 임베 신기 제자 정조 감다 치소라 정신게 대극이 용기 공즈 순배 경제 마신 바 시외 경제 칼신 제지 이는 애데나 시외 경제 마신나 순배 경제 신도 제샤
4: 아 지시야 고 마슈다 넘도 쓰기
3: 나란조로 즈데 리드 시야 고 시와 넘도 사야요 마시 텔레도 데 소소 규자 제니 손보 대베 둥이다 손보 대 주진로 농규 매와 컨트리스 쇼고 매데조 삼루야 후치나 후시 제 마시
5: 진쇼컨즈 나 면주치가 교수 카드치가 당주네
3: 제가 지수 보이든 제시 이내 면주치야 카드치님이 나랑 저 메지디나게 된다만 우치 진주면 주시에 왔었죠
5: 나랑 저 메지디 네 유즈지를 친수 거부지 삼로 등두 탄드부도 컨제스 큐메 시에야 민두
4: Rangge ma chene, gu su ji yo ma ri, jing xiu lap zha dang ya qi du. Rangge, nang ba bei gen ki, jing hua du tong gu ri sam ni, cha si ge me ba.
5: Ge min du, bu go song gyob chi ya di.

0: 내배 단대네 수디에너 샥슈제니 면슈제 급급쇼와 사샤 디가 내버 로톱소자 군대기 제규 면슈제베 니와 역투 시마리 내버 두고 통로리
1: 치에너 탄데 탑시 야기키 요즈베라
0: 요리 뒤뒤니비 면세세는 저기
1: 아리
0: 메데 계속 가려랬으나 메디르는 시계 전기 처분 이화지지 쓰이고리 这部新大了，女士铁三有马力，麦迪这些呢，年个些有马力了，女不先不退，脱个小军，军区里，谈到这个男士你不去，你不是人打压去，特龙杀去我地里，一年没上麦些人有马力，你也是就打架吃苦力，
1: 我就打架吃个人，我就喜欢打架吃个人，俺们去了，打架姐姐，麦迪三百几了，谈到。
0: 推出卡车去救人。弟叔，那边熟悉的救人，同那大华客些的，人那罗客些救人，刚才的那边苏哥那，美国的那边客就推没得救人，他都学下去，没地铁，关系不离。
1: 嗯，起来，俺就没得别去等个人。

0: 어디?
1: 저기서.
2: 우리 드링 주문하러 우관루야리. 서랍이네 수남 잡채거다. 교체다.
3: 그렇지.
4: 어서 와. 교서. 서랍 선택이다. 자.
1: 왜? 이게 좀 리라. 알레. 다제 집 됐으라. 영아, 계란 넣다 고셔. 니 랍살이요. 레스. 도스네 제요. 암라, 계란 수저시. 니 랍다시.
5: 추모 세제규.
1: 저 롤레 순서예. 니엘이야 직세.
5: 잔을 냐 대고 아.
1: 영아.
2: 뭐라? 교체다. 교체다.
5: 허.
6: 암라 교체.

0: Sensei, shuji ma la gu le kas. Kiran pe gu shi ra xue bin da.
1: Sa xin yu xu xie a lo, ne du ka zhe mian xue da.
0: Xiong di ma xin ye du. Wang bi, ran ge huang he shan na qi jie ge dong shi da.
2: Wo shi yi ge nong min lao da ge. Yi ni si ji san ji zai mang guo.
1: Chen zhi de la.
3: Xi mi ji de ge mi du,
4: ye hui a. Xue da ge gu mei.
5: Zi ge da ha mu su.
4: Xue da.
3: Yong a, yo
4: da
3: ge ne. Wei da mu ma lu da.
4: Yo zi la.
6: Ye ram zhi ye le, ne zui mang guo zhe sa. Ne zui ka zhe ne sam le xi zhe dan gu de ba. Ye ji ran zu xie wo. Nga lo mang guo zhong jin na le. Da ga si de ya ma da. Chong jina la chong sik sa chi pe jen ni su chun chi. Chong su chi, mi da kien kia xia, ke sep ngui rab da ga lam san pe uru da. Yi ne tu zan chi, kien kia xia yo ma ri la, pe yo ma ri. Ta ma de, mi so ke sep ngui ma gu xira rab da. Di kar se xie tu re se na, gyun gyun che na kye ben re ri, kye ben re uru da. Kie ran zi chong su chi ma do, su yo ne, nye khal te xe, nye kye jia ma xe ba do. Kiranzo khatsum che tuish. Nye yang changmei che tu samla tengu yu da, riba?
7: Chao Changjiang, chao rangu ne chongzi zhurin le kiong duwa.
6: He, chongzi zhurin, xu jia jing zi yue. Nye kuyo zro din zhe le, na wa tengu ma zhi. Kwa chi mi zhige ngan zo chi do zhige, eh. Gi da che bri.
8: Chao He Shan, ke li duwa da. Chao He Shan. Chao He Shan. Chao He Shan.
7: 昨天学两个教堂从作业那个小松给，看谁多。谢木秋。中路没。
8: 听大哥的意面，你谢木秋，你那两个就有不着。哦，这中队书记马拉一批数，三星举手起来，听大哥打招呼，还有嘞。中路。听君叫来了，是不是所有人要马里？他的爹爹，你最拉不着。叫来，别马西边的，我两个自己的事在乎嘞啊。
1: 用啊，让你来排就行。
8: 用啊，你从作业都顾得少。
1: 天空有重组的小伙伴呢，徒步可有能行？出去徒步是啦，要哩。行列是念到，出门路中呢，硬不说呢，出个两个是念起，别提民族的境界，南部的集体性能起着把所学哩。一年他的几多大？
6: 儿子，真的，真的，真的，真的，真的，真的，真的，真的，真的，真的，真的，真的，真的，真的，真的，真的，真的，真的，真的，真的，真的，真的，真的，真的，真的，真的，真的，真的，真的，真的，真的，真的，真的，真的，真的，真的，真的，真的，真的，真的，真的，真的，真的，真的，真的，真的，真的，真的，真的，真的，真的，真的，真的，真的，真的，真的，真的，真的，真的，真的，真的，真的，真的，真的，真的，真的，真的，真的，真的，真的，真的，真的，真的，真的，真的，真的，真的，真的，真的，真的，真的，真的，真的，真的，真的，真的，真的，真的，真的，真的，真的，真的，
5: 미디 게임 켜도 도뇨메 영영의 니게 수소 채비나
6: 왜왜 고공도 이내자 자우도 이내지 간다 기라즈 나데시
1: 황허샤스니디 영영이 그때 쇼래
7: 하어 등을 정전하라 냠디 길레시니 뉴도 고체소 주시소샤 지엘라 칠라 자자르 고친제 람시라 유스게
1: 할래지 미디 정진하라 자샤하주도
7: 가지게 수준칭이었으기 가지게니 수준레리리스기 간다치러 폐계 오수중샤
1: 치리 폐계 야구쇼너 수로영야 하리너
7: 가리된다 로요메 정조미 상회식미도 최바에 잠으시기
0: 더도 가지게 코 묘사하버리스기
8: 조리슈라 황하산 레스
0: 레스회 영아
8: 너
0: 디 황하산지 황하산 니라는 거 주시와 광아 저 총대 수지 말아지.
7: 주지 말아.
1: 감사. 되다.
0: 드리다 비앙스. 어디?
1: 반도 주르게 무슨 셰슈.
6: 에제 수지 말아 비드 거.
1: 그렇지. 유미소 여배. 불쇼다. 된다 유너 불쇼 가쇼.
0: 야쇼. 다 야쇼. 그렇지. 드리는 미 상물 내도 와. 드리 상물 내버려 와.
1: 书记马拉提里俺最重色脾气，色心举秀给那推的他去拿捏着，哭了吐出血来有的。下面了光给俺做松懈那个的呀，咱们各自去啊，各自去的啊。你们说要我去练去，色心举秀前给团大地铁了，俺最重点给同门生兄弟轻松些些意。地铁了俺最，举人给大姐姐，准备托别撒起卡机了，大哥大落住些卡起不一。
9: 最近所说说，看过些当年前呢，当年前个往届些事不是不？细菌面呢，偏在同看不着。俺最色心举手写在英国名的，给起写不？看到看所队伍呢，色心举手写呗，认不起了谁？看到看到来哈多年员呢，看所当年最给个想的这个谁？今天球迷呢，看所垃圾节不不谁？
1: 라시 디니 돈비 이너 덴데 킨주 싱그더블레 캡산 시크리 테마세 닌케 요마시 디데 쇼비나 나랑소 양료 총수 의료 차진데 좀프리 민엔네 수르데두 나 수징외네 셴어 도예미도 디리 상물레도데 켄조 섬수 카리유네 셰자 셴트크리
0: 저거 상고 레동아 옌가스데 저거 상고 레비바 계속 이리 주셴어 수수나 신게 동발레 마세 칼이 예모 좀
9: 디쳐와 상고르바
6: 그러지 말라
5: 아
6: 세쇼는 안 세다 고 지금에 이내 안 세 샤모 밑에 자도 고 지기
10: 제자
11: 아래 아래
0: 샤모 밑에 단 차자 디 카스그랴 샤모 밑 소스유
6: 샤르 파 지금에 아 라는 세게 유에네
0: 나 더 없이 하도
6: 샹게 세시 규슈 담배 겁라 캡산 세메 저 생비
0: 수지 말라 키라 세 중에 단 차자 니 키라 세유다 나 슈자신가 루지 심지치야 총무 요가 체도인다 그래 카담다가 안 이미디지 마요 디리 슈지 말아 디 슈샤 그래 샘슈시 니지 가리게도
6: 지 가리게메 스스 심나라 세슈 싱그지 세시 유슈지도 캡산 세요 마르세나 나 이 지금에도
0: 그래 그래 많이 가려지기 많이 가려지기 그래
1: 그래 슈라 나 스케 세비 뭐 삼자 가리유네 세장시 슬러비 단도 소 삼자유아 세장시
12: 어 무도
1: 수지 말라. 그저 쉬야지. 어, 세션에 신뢰 남자로 커서 제 워스 기스벨. 어, 디디스리. 되레기 시준 시준 대세. 우연 삼치 커서 제 워리.
12: 제너 어, 기랑게 커서 딩 안서 제비너. 안서 외외 대장기 외외 샤무 대비 두그르버. 어.
13: 그래
12: 말아.
6: 소소 제너 다그리. 마르베.
1: 편다디 디디스리. 니
14: 수지
1: 세시 입죠.
14: 미카 찍러.
0: 西人国子起来过这呢看他要不打上去哎呦喂让说是个月啊你也没看这个是个月让个这么多了这不停这月呢做了完家还是个用啊前能给这个些鞋印的三星举出的苏丹印的多看他阿等没看他做从说是阿大着阿米多目的说是啊是黄河社长请你用马的说是马来的学我们的位抓住这的话有人没事故呢三星举出下的团结的 见到王那个送给，见到那个三星玉树下面马赛，见到那个康北玉树下我送给。
14: 가지 턴도 갈 것 같스
0: 见到王了，那伢子年轻的，看他两个火气现在大个些。
12: 嘉兴，俺们同牛月，俺们月，见到王是伢的，俺们到这一张把给的这几个月呗，没得这车的，伢们两把钱的可惜。喂。 어, 니 냠래 셔죠. 니 캉부디 미데 규슈 다나 정마르베.
0: 랑 규슈 란체바. 랑게 캉부디 키데 마레.
12: 랑게
15: 용아 용아.
0: 아, 제 섬이 어째 돈다. 우부 샴비야데 갈레시라요다. 랑게 주문 용게 캉부티네 용아 용.
14: 나 우부 샴무 비차. 네 콘조 캉부 팅시베.
1: 아하. 저고. 제대로 하게 직슈다. 랑진다 왕라 소르디데다. 냠래 시 뒤면어. 미크데시다. 냠래 시 뒤도.
14: 你还说了点点的，哈！但现在让给重组色心继续前头有四个月。啊，这手机没了，没电了，没电。什么牛油？伊那谈的生命没多。哈，等几让给，没让说了点点的，你们来修四个。现在让给继续的，让伊你没看这些嘞。牛不是吧？哈哈哈哈哈哈！色心厕所能些子，你个牛不起。
16: 哦呀，阿姆拉，他多担心你去看去，啥话起码人家学习，就是不定这。
17: 嗯，担心你去哪时呢？没来呀，这边。他个是，阿姆拉，啥话提拿了？我那组你们多也过去看，是不定这，去哪天的啊？
16: 我有穿了马冬，阿妹拿了钱，是不定这，所以个。妹子闲了，所以就学不定，打算买的，第二年看了是不是当过啊？
4: 前的龙龙跟着去啊。
9: 姐，俺们啦，龙龙姐嘛，可得三三十一，也穷嘛是了，当俺子爹。
7: 几个装了？
9: 哦。
7: 几个装了？给团大开进去，咱们三姐把皮肉送去。
9: 啊，来，谈得着呗。
7: 好了。
9: 俺们啦，莫在那嘴那的。喂，几个装了？嗯，哦，开始。团大的年下过呀，月是呗？团大开始有点矮哦。嗯，用啊，这是我谈的领导是有下面的，公司来说呢，吹都气球的用的个。太多。
7: 야쇼
8: 지켜줘라창민씨랑세기지켜줘라나서공세레가시에유름부르기기랑게세부순다지켜당라그들로피해라공세내수결하유말봐
7: 최소
12: 공세내수결하유말봐
7: 딘데스리지켜당라니자마피해야디당당아주공세강에디게탁주난가태입지기랑주지켜당라이지쳐올다용도왜
10: 기랑게내수탁주난가태입지이내내수탁주도부왜
8: 쉬사我说垃圾的电解刷业余，公司内水那边呢？俺能俺从这晓得？
7: 没咱们这些吧，你我嘛是。今最近呢，没忙不急，差不多几个涨了的，各都两毛钱用不是不？几个涨了，全谈的落到没跟这玉米，今上面新鲜是不？今做出不来一斤没吧，恰恰呢？到后呢，几个涨了了，一斤没多哎。看大概是大人意，俺也今做考古说明，开始那个那头年月呢，每顿三把猪肉热干成这个热，这个也个辣椒。平级轻嘛是，顶这个头了，俺几个长了，几百个了，都自动嘛是。

0: 지겹 장라. 고유 송접자 소샤고베 고마 익제 되메지라. 킬레 망부지. 렌섬 샤제 주지치기. 머신가 저 공조 결중을 불에 수요 마시. 이내가 저 쇼긴 해야디. 뭔바 체블레 섭지. 디딘야 나도 망부지 금유 줄러샤. 물하마 망부지게 겸민도. 문서 고든 진에게 산디 등기. 딘데 채너. 나주 코르교 망우게 아르템민도.
1: 上个月我拿了冲刷卡最多对象你听我给冲刷卡写车写你们来切图的给点可这是前年碰死地被冲刷的给看着总统起滚一天了狂家过去那叫马子多子都入土里
2: 你好，哥斯。
1: 我是，要不吃些葱都去从那干面着，他家公司没怎么生不生生气，你也先偷我们多。不只有说，你先讲，俺俺这公司那么有压力了，你他的三不得个月，然后心就气的，俺俺这公司开的车了，别简单了，来个车店多，要修修呢，修不得七十几。
2: 你现在马上连着去坐车地铁了出租去都。
1: Liz。
2: 咱们从说七六几年下大事下。

0: 마법쇼.
1: 땡겨 감사.
0: 어시. 계속 가르치냐 이봐. 징주 마음이베.
1: 매매매. 지나서 지저랑 거 유냐이베.
0: 예.
1: 대학스도 여시도.
2: 닝도 헌소 가르치냐 이매냐 싱그유. 방송 언니르샤.
3: 아. 마리. 나서 제단초에 용치냐 이.
4: 어시. 제단초에 용치냐 이부지. 계속 제단초에 용치냐. 나서 쌤 고마성제.
1: 상무초에 용치냐 마시. 나저 미리게 손에 지세 첨디 숨삼이.
0: 제 단체 교수님 미숨래 요 말베 아. 저거 저거 진짜 이제 통화 못 하고 이.
5: 왜? 나 주도 지금 말베.
0: 어디 니가 저거 봐. 배트 제브리. 마법쇼. 예. 글리더.
1: 어제 공 강남제.
0: 니가 저거디 제 당가 모르다지 강부차 없지.
1: 어제 저만에 대자 리섬나라.
2: 기란저 신마지. 나저 저도 님치 제 당가 잼즈가 마요네 마큐치기. 제잔디 참스 제가 체험이
0: 고송 화제들의 배주단어 니셰머신 마켓스 감자티리
5: 키라즈 개베 구된서 직대다 치루 개비나 토사메 바키바
1: 타그지 마주 민예 차기 셴즈유 이네지 마 도스 차 좀 더 갑시
5: 딘제시 나닥다 장람 모여서 온지 진예이 니 키라즈 감체 가시 기용 제마 구첩제 배지도 견제 구대래다 때무 역시
1: 디 딘제시는 호아유
5: 계정 마지 견제 내가 잡혀져 봤으셔
1: 제나 도제나 쇼이
6: 네비메 암라게 추유여디 리미디 암라 체시 등민도 제잔 다와지르 치싱 당구기
1: 고원제모 가주이네 사고로 봐 제망 아래 조절라 주제체죠
7: 샤로치 츠지치아 가리여리
6: 람피게 초악하고 시라여리 딜레스고 자치아 고
1: 나낭다메 딜레랑 수수수고 자치라
7: 你信手，你阿姆拉卡最虚的性命多，让出来时侬老实给不啊？
1: 用啊，你给。

0: 이 마녀부치 애기니 갈치고 얘. 아. 야. 호지. 야. 호지. 얘 너부니.
1: 암라. 어. 나랍지 좀 튀으면 되지. 기라님도 큐니에 아무 줘.
0: 제자. 로망고 친샤. 롱로에 전부 가져 참도.
1: 투즈 디제 저 겨거라 아. 녜니 세러 팅위 키랑게가. 나 충두. 니 큐니 님마 지송 봐. 인제 친지 로제. 니 메콘라 니 쿠. 지나고 렙다 무디리 송 봐.
0: 장기 아자 공가 깊지 디디 나겨버체 기고나네 학비겨 비용기 장기 밥에 능이 켜그리 삼체 빨리 주용 기군 참모 가스 체장 캉바 가르치 메브체 너후나 꺄차버지 장 친주 인자 가나 친지 로아버지 체장 니니 약 투즈에 추샤
1: 암라 디디 기랑게가 시장 우리 숨 봐. 깨체 줘리샤. 숨부 쉽지 매줘.
0: 디디 나쁘게 아무 찬조 인자. 예문에 셴나. 깨디래 님 부지 그놈에다. 장게 마녀자. 녀자 반반냐제 꼬르게. 디네 셴다. 깨물아 지기.
1: 암라 녜녜세르 나어 쳔부이네 권다니녜 뒤기랑게 셰다는 그지 기랑게 던더직다나다
0: 아메셰 호딜레 싱그메
1: 아지딜레 마시네 다나다
2: 도다 나니드두
0: 디 로녜닝부지나게 셰리 아메로녜더뉴메 이네 롱치나네 셰디르자 아메 님도 당가시게 디 근처에서 왔대

0: 자가기사
1: 자들레 돌도 주게
2: 자가디스스케바 개요 말해 람보로 친친이 말해 한디파디 배치스탄다 디나기 주스존이 영중의 면서리 제장 자리에 된 지민도라
3: 자나고 야구치 체리
2: 수수제 멍요를 대제 한리방 배주단의 지거리 또 세감주 장지 포보다 수수제 멍구연은 주스 딜레 링즈지 포보다 아니 주세단은 최야 부지 링기
4: 자야 오스차사 또 세야 초코샤라
2: 니랑 배주단야디 한리방 게 텐세 사르디르다 치로레야 니메 오레야 마모시시지다 남보레야 나쁘빵보 야부시여레
4: 한리방디 오네야오도
2: 한리방 금중땡기 아마라게 파르티 문지 야부시나로나
5: 타스 원조 촘레 창괴장 한리방 총강 꿈세팡 름수 미주 삼비오 한리방 총강 링고 샬람키 게컵록체 카트 한리방 총강
6: 야미 김비 너쿵디 부메타 너쿵 카바 너치 약스템바 고나 구유콜 럽칭이드 로스틱팅 제모도 과소기 야메니 츠튼시 교부 칭피 당도 피타 칭비 당기 튼세 칭피 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베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베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추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남 갑야미 고비타 나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미바 야네 상토
5: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人心기 야메니라 팽부유 규림용라 셰브슈유베 셰브슈뷔치라 게린유 카바랑차 레워게 구지 투숨구구 구추숨 산예 하승양천람 후캉면캉키 니드부서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매제총캉 로고총기 니통치 권부람 포가룹총탕부요카지 칭비탕 나녜 매제총캉
7: 허허야 생계 링고 딱진 한국디니에 로 주제 권도와 대신다 다른 한국디 나랑도 싸움을 도와대 얘 피해 직신다 니네들 니 나로도 직신다 대 별을 지내면 도와대 얘 신다 대 니네야 수업도 직신다
8: 我 대강 소외 한국디 진짜
9: 링고 딱진 게 한국디 권제 치를 침부인은 电波节能免了甚至借借国民度宁节当年刚不得免自己俺们都干了一个上特别人的年令过当前个横过去关键全部也会这个人的令过当前个横过的巴拉达阿姆拉的配位人呢困难你什么干部用不怕这不过年过月不能行什么用不得话何不去给我谈那就填吧
10: 那干部说的那空跌不免子预防那当那位所去看了片段我们就给这些人一米十几的两米零囊出了过年了我几乎跌了年在给孙娜来追问跌当十几年那晚那所动画当四处狼吧那晚五只找我说的那晚跌不免子那当那位所去看了片段我们就给这些当起来给了这头年一米十几的两米囊出了预防那当那位所去看给那晚我不当那晚张四千年给了第六给那晚十几年 预防那当那位所去看你给用给母鸡才不行。但他看完给自己起来给小区托你给给那当那位那对了打更轻易预防那当那位所

0: 암라 암라 진화 진화 암라 암라
1: 엄마 나 님 십심 녹이 아장에 님 암란 치부 하고면 줘 반도 롱대심에 가면 줘
2: 롱대네디 마라니게 코브네 마리
0: 나 주디 그데스도 군이를 따도체 된다 하리네 나 카바 겹슈 아스도 와
3: 몰라 나 챙기 숨기
2: 나 할레스
0: 이란 좀 컴도 지제 나 고고 등거 여지 봐. 나 고고 등거지.

0: 몰라.
1: 니로. 뭐나 레송아. 아마 로레송에.
0: 로레스.
2: 쟤는 가발링이럽다.
0: 아무라. 몰라 셰바.
1: 링구메.
3: 몰라. 아무라가 링메에 숨기.
1: 쟤는 가발 거야 유브디스 뭐라 년주다.
0: 몰라. 쟤는 숨다.
2: 쇼. 니 롱레 셰셰 마동 아. 나르 우주제 로그인 러비.
1: 金花大安南里山让落对不起西家心里内最多子拉下金花大家亲属那个卡尔度呢让个卡巴给用个人你们的给那让个来西拉卡斯你是要借给我阿美卡日是切不赢那拿了出罗你对给爹错啊姐姐爹咋狂姐给我 然龙马去啊阿美诺下 腾多, 阿美让你亚去死给
2: 让起了脸啊亲不念姐
1: 阿们那边盘了 로디게나 다시 나라도 시비야게 퇴주 규진 슈지 아무슨 나 까부충라 기부의 시라충 아무슨 딩내 라를 야주 쓰기 위해 쇼

0: 엄마, 미안하다.
1: 화, 딸랑 교시, 자신시라 도마주.
0: 여마, 니 하고스. 엄마, 곤당아 암랑 치다가 니니, 깨겨 아.
1: 하고스.
0: 나 시라모도 라타크로스야.
2: 나라시메
0: 개청스겠다.
2: 나심지부미도
0: 지 개청스겠다. 아무니에 살았소.
2: 카리나 메다모네 카리나체
0: 카리나에 선이 랑아브네 손도 조지라 니제 동비는 미토는 야호요마지
2: 나 돈바에 먹어 미토바 가로래 수대니 되네다르죠 수대니 되네다 아지 장진화
0: 개송시다
2: 알아서 계시다 아지 장 올레 지켜왕라 올라 마리 카리나 녀랑시에 오라게 디제체다 나 도고 심시 통음도가 녀랑시에 왜 왜 아지

0: 아무나 교화진다.
1: 요.
0: 아무나 아시다. 딱봐 또 저기 제대. 락도 가봐 제조 제시야. 팅상미르 락도 가봐면 까나 체베 서지어 따라. 유르고지 청대 청라 저야라면 좀 탄데 큰 데스 차대이나.
2: 탄동은에 죽으시라도가 가지고 내녀야도.
0: 유링스 거기는도 암라.
2: 어지.
0: 나나즈 닝고 칼라다 광다 칼라 참피게 취해도.
2: 어지.
0: 치츠슈도 아.
2: 영아. 되다. 기라니 중디 주디 잠르 베트 잼즈제 되그다.
3: 레마다 고자리. 녜티브가 르사비나.
4: 金秀只有你有了呗哎呀我自己要见龙啊哎呀这说起啊冲着你呗哦金秀给你冲着你呗
5: 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
1: tāng rābū. Ājā, tū tū tū nye zāng lū xiong ā, nye kālā xīng bū shitāng kū.
0: Yōng ā.
1: Ājā, ājā rā sūgū dēb rā mēb rā, kār nāng dō ā.
2: Nā tū qīng jī rī, kē mīng dū, xīw gē mē līng xā, mē zē dā chā chū rī.
1: Ā lē, nye sām chū, dōng xī yā wū tī rī nē bē sū rā shikyō nī mīng dū. Nā tū yō bī nē jīng xiao chēn zā rī rā yā. Xīw, gyū rīngu lō lī yō mā rī, tā rī yōng jē tūk lō khuñ dā dī chōng sī bē pā mē sī rō shi tū.
0: Chōng sī? Nā mō shi nē chōng sī pā mō shi rō bā nī.
1: Āchā rā ngū nē sō dī rī, hō mē yā gā gā lō yōng bō mā ngā sā tū gī, tā chī shā. Ma pika chala nyo a dhukunyi.
0: Yo ha yo ha, amla nga nyi pika dhukunyi.
1: Oh, yo yo yo, dos ne to yo.
0: Yo yo. Amla, khar chiyo ga, dos ne lo chiyo ga se chiyo ga thay do a.
2: Yo ha yo ha. Rang lo mang gu lo ma li za, rang khar san du du ne lop da ame chiyo gu.
0: Yo ha yo ha, chuk la a.
2: Oh, dida rang chung du da chen kyun do si la chin dong a.
0: Sun na bian zu chi mi xin bu la, teng ki lak bu xia bi ba, tan de bie di lak bai gang chi mi gui de xia.
2: Jie zi.
0: Sui ye bu zhi de gua. Di nga ga bi yu.
2: Jie, di zhang ge ga xiu qi ya de zhi.
0: A jia, zi am la nye di na lu da. Bie ke zhe zhe.
1: O guang zhong nye
0: shi. A le yong a, jie nga guo.
2: Ba zi ma bu di zhe se ce gu ma zhi.
0: Zi, se ce gu zhi. A jia, bie ke zhe zhe a.
1: O guang mu ge zhi.
0: 昨天这个是吧？哦，这个是。这多。洗不多。小家你个。有吗？别个在这。我们就是。啊嘞，有吗？哦，全都不卡在这多。我们家的。啊，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 아지 암라 냥무 가지 전에 키란 비주 다야이 가지 신두 이네 시다
2: 뭐나 총기나 랑게무이다 총세 리드 랑게무이다 암기범인도
0: 아지 녜 디제 체코도 과 암라 교스 무이바루나 또스네 쿠마게 토아민 쿠마쇼르다 레스 교스야 뛰나
2: 무제사도
1: 요요
2: 지고 지금 여기 아메로 같이요.
0: 낭다미도 get 어지 암라 빠시게 민다. 다. 어 암라 예예세라 총대나라 저웅세 토부도스 저리 심부저리 충대의 기능의 총대나 그 뒤치네 토부 강가 동가
2: 아지지 되다 뒤인다 가지 디네 약해도 친 다 가르다
0: 돈도 대여리
2: 어 대여리 너 숨지제 주비 니마가 나마디 베드 뭐 차도가
0: 대 간주가 대
2: 버시 저 니마디 대도 왜 직다가 저다
0: 영아

카 신주 로봇 지식 탐구를 제외 직생 직도 제외 지교 후지의 저희에게 내나 창가를 빈둥기 남둔 지식교는 남도 팀이 쓰겠다 공제당 지수장는 디기 통일시 지수장는

0: 총다 로딩 코르게 딤제타 로기 파주 라사 롬딩 잠기 총강 림바르 고이 체베 제고 진드 듄베 체 듄닝 습경 안 베주인라 제고 링 총강도 펴지 뷰레기 차다 비규타 체 듄닝기 제고토 로기 파주 진测바 차진 셰바 노부섬주라 총강도 펴네 제고 슈규인 로기 파주 디주 탐타 타이디 중 치별 탐라 링공 마슈고 야당 고주 고르고레 제미그 타동 자체 제주가 남라 토지 림비 슈치 무장고르 니게 고주 고르고 인기 장은 요즘 남치 로지 파주 뷰레기 도베지 뷰규인 제고 투주 진드 듄베 체 듄이네 진드 듄베 체 소지 바르인 산에 타스 총게 링고르 노블람 종게 루강기 노브고 캅주 타스 룸딩 잠기 로지 파주 총강 지도 카바라 레고르게 고치 주추 직추 주추 직 샴기 전이 안다 싶네 로지 파주 큐인 총강도 페바라 거수슈
1: Yartuki yang, Nime Tawachi, Nagong Hulung Dangwe, Chang Shushu, Loki Patri, Nigo Chiqui di Subtu, Satu Namshiki, Ketulumini, Suyula, Nikoki, Nubiang, Chimpudin Yubi, Nagong Tang, Nikon Kudu Kuyang, Sambu, Rizigba, Gundian Chongor Sochi, Dukuyang, Sambu, Tiwe Nigo Tang, Lungo, Chirchuyang Gotubla, Subur Kunchi, Subchi Lebusi, Wento Bemati, Wodong Yang Garbusi, Wento.
0: 칠루주디 고르나게 고주 거게레 쮸미그 편종 로게 파주
2: 미글라 딱제 체네 미그네기 니가 레체 비징 비미탕 태외 정신기 미그네 중로 수리면제 신주 강타 잉통 센제 냠제기 미글라 지제 지비 지심 치고 비규인 미글라 딱제 체제 미그네기 네 퇴모네 신투블라 컹충기 우 로미시 비징 비민탕 태외 정신기 미그네 중로 수리면제 신주 강기 안제 수덕기 면주치도 사도 되유진 Kelian Bangtian Jiang Ta, Mikdu Zangsi, Mukur Zegu, Purni Dongwa, Wangza Nyamsu Jiyu, Kesi Kiran Mik Ribji Chibata, Mi Seba Mitongwa, Mikju Tunba, Mik Gamba Sogi Nantun Yuzi, Bijin Bi Mintang, Tiawei Rengxingki, Mingne Zhonglu Suri Menze Simchu Kangla Pipta, Moyola Kabarta, Tsongkang Nang Lipian Yogong Zhongabju, Rimi Dakje Ta, Rimi Nyamlin Nang Xiaobie, Guni Pibar Gesushu, Sane, Hasa Chongki Lingor Xiaolam, Pahuo Chongchongki Ninjam, Luji Kabar, Liao Ye Guji,
3: 初期我啊我你初即頓孫也古古古丟啊你初當呀長啊記上差的了都都住個差的是幾把開呀嘛咧讓不落親親的嘛咧韓立方的培訓單吧丁那個就是做呢人中的面子咧切張炸的跟清明都啦炸那古也不去切語所以這蒙牛的爹姐韓立方培訓單的這個人都寫幹就張記
4: 婆婆当，叔叔长蒙古人呢，就是地里林子去婆婆当，俺的休闲单呢，水也不是林给。
5: 这样我是啥啥，东西也做够啥了。
6: 你让了别去当呀的，韩立方给吞下三百的人，
7: 吃了呀，你们我了呀，慢慢细细的当，难不了呀，那不帮不，也不是要的。
8: 韩立方的，我那也要多。
9: 韩立方跟踪店给，俺们那个班的，工资也不是那热闹。
10: 他是温州崇德强国长。
11: 韩立方从康公司坑冷素，每周三百五。韩立方从康，林国下兰去给克布洛车开去韩立方从康。米仓么呢？让所有的汤去跟苦瓜昂汤不的用。他前呢扛着钱呢，任意给的汤啦，跟送去归上。能不给错外去，想给囊顿卡，面包都煮土不贵。那个样子煮啊，到都克隆可够用完去吧，卡得给吧。
12: 鸡腿卷吧，米线当直接切割，拍到会参加吧。落汤合着结果，开给锅吧。地当给错位就让均匀切吧，出去牛骨用骨脱囊切吧。色冻的卷冷也罢，绿菜混参着哇。千日做炖啦，鸡松熟哇。他妈帮我烫，恰拉拉脆切吧。地汤明白就让头哇。 身边开始压吧，制作给作为控制压吧。开始，客人跟随来滚汤，制作平底来控。

0: 다 윤광 양아데 들제 되게 말 봐.
1: 마이상 초배 윤거삼 신예를 시켜줘.
0: 그럼 시차라. 장소 소모도 삼당식 매 봐.
2: 잡동원은 짐사 조시.
1: 디랑아 저 밥을 놓기 싫어 와. 장을 찍 뜯다. 워시 이봐 봐. 나 지나 도알게 더신 카발리스가.
2: 카발리스메.
1: 어.
2: 할식도.
1: 도알 놓지 지라 라트 튕기지. 먹고네 미도 알리스사. 도알게 토고도가.
2: 도알 먹으면 신예르도게. 모랑게 막제 고여비나 속도디다시 냠 요르다
0: 제자
2: 딱다시 돌멍미 제비나 나주 윤산에 미럽수 메미시
1: 다시 나저 메미 김자샤다
2: 머시네 메미 김자시 저는 가 소지
1: 워리 봐봐 시리레비주 다총기나 희체 종과 요마시 요버헤스 메바 갈레카로시 딜레 차가 냥 없이 고여사 녀를 구조조쇼
0: 이내 단도 체갈레 자메바
2: 아지 딜레 교스교스르다
3: 잘라티비
4: 아자 이상의 러빙 대초 유사 다리 있는 운에 니한테 저거 저거 체자 카스칼 요거 키마죠
3: 다시는 미조 토신님도 쉬우시고
4: 인디
3: 아자 계속 말리면은 안외도 니 체와 섬기 또 실시 좀 시에 조시 워시 잘라 갈갈 팀 봐
4: 니지다 구주주고 로디 우르다 잠아치기
3: 아니 진짜 망라
4: 쇼링에 로시에 소유
3: 마셔 계속 장치고 없으면 되나 안 좀 미치라도
4: 아 유시 유시 총카 춘추죠 봐 미치가 라지 춘추도 내 톱시
5: 허지 니야 다른 문에 정신 차려
3: 야 겨우 되었다
5: 영화
3: 하라서
5: 마치마 하라서 가 여비
4: 아시아게 초랑 유입 신사 코체 측지 체성화
5: 왜 니야 아직 30도 못 와 나 하라서 가 용이 미안
3: 예예예 쏘다
5: 마셔 그뒤 가르다니 봐
4: 겨우인
5: 진샤 삼표부 세별수도
4: 아시아 그 진이다 토구치야다 라키소야 상마 아차게 교육시
5: 장아자랑 수유사리
3: 이인 것이요 난 저 정대를 나 통 어서 왔다
5: 누구송아 장아 장아 제가 수사하니 자기다 약삼을 해
3: 그제스 당시
5: 시균시를 당시
3: 머신에 제부 요시부
5: 니에스너 랜뉴소를 수유하시기
3: 디안 여우도 난 아스네 수고 삼대유
5: 장아 삼을 수한다 다들 로에 탄다 총 대발 잔후시마도 요마시 제마 피제시나 먼저 총기제를 유구리 던도랑 주구대 직제나 자주삼지 개분도 하리
3: 미갸링 세란 총아
5: 다들 뒤로 싸우선서 미갸링 시오리 뒤로 유부통뒤 심슈린 유기
3: 딘제 슈는 양라 먼저 제마 총기나 미치야지
4: 저윤화
5: 아
4: 로디에 나라 센샤 소제 총 야르야 주유자
5: 딘고쇼 Nyerang lega xiu sene ma xiong xie, ta jubi jie xiong ee.
4: Nga lao xie sun yin sun zang, dee jie lega xie gyuri.
5: Dide yin ee, xie gu jing gu da.
3: Mai shou, jo yung guan ge kar si gu yu me, guo cui sun ee.
4: Guo cui sun.
3: Xiao le xin qi di wei chong gi le cun da jie ga qing sun ee, lo le sun ee. Nyan su zang khan gi jing bo kub nyu yu gu yu.
5: Tuo ma xiu, chong gi jing guo sa sene ma nyue khare.
3: Bi gen zuo xia, li gu ri si gi.
5: Tu ju nye zhi xiao.
3: 小乐啊，咱老远呗。
4: 啊，咱得连着一。你俺丫头大的可真轻松。不是，人过客不都大的？哦，你别的急不是。你让过点鱼，拉稀拉多的，前下头做搞个中装鱼咋？你说他旅游嘛是？啊，阿姐，俺连忙打出去别的急一下。
3: 没木求呢，俺创业人过手机，手机变成了三个多年。
4: 哎，让给谁呀？手机变的，叫云光特别做直播是吧？
6: 大哥是，他这边做萝卜切过去，地面人过可比，矿改天热难去，你对忙是天天用去。哎，
4: 阿姐，怎么事啊？
3: 黑心嘛是，当俺是去注意，看门多。喂呀，大姐俺注意哪？
6: 有，阿姐有啊。
3: 有。
4: 小乐，阿姐，这里女伢子大，这里凶手。
6: 哦，
4: 他们这是，天不好这个，出去查这个。
6: 哦。
4: 种族乌云两家的地铁的渠道嘛是零五的呗，
7: 有嘛的，天不热的热些，这里女娃请不赢了，女儿她不喝醉了嘛的，俺都种族乌云个水军老久了嘛的，上班得不用氧气多，天不喝些气呢，更要嘛的。是，偶然大家用光个卡斯卡的胳膊着吧。
8: 最近的几股的，上班早起的了吧。
7: 偶然个些话真大个嘞。
8: 小夫，看这些不嘞？
7: 군지라 지금 거 갑자기 내 뒤에 맨 이해 심으셔.
8: 난 유럽 친구 말해.
0: ring wakho le nai dun yume, rake shi yume chungwe.
6: Di niya kwa xing re, kwa zui tuan zai le, zai shi lume baas du.
0: Rang du da, di gala kha chi do. Rang gai lun yang dan za, kap di ge pe juu xia min do. Chong zu mang bu ji ge kap di gu de yo zi, dang re chuk re, rang shu dang re chuk re.
6: Niya pa lo xiao.
0: Pa lo we, lai lang do yu, ji sing mi ri be.
6: Gu zi la, nga, di...
0: Da be sa bu zi, so za ra wang mi kap li nga le su na, kan tre si le bu re. Rang yi na, sing la ya gyan zi. Mang yu. Mai xia, dui da.
3: Di mi.
0: 人工科联系蓝山楼主义别给拉西拉托给让这个马萨我也当的俺们这啥烂的鱼看那不行那算啥的鱼让长不行呢俺做他的可不怎么了话题下来所让我说就不接不接教书去死了不行钱的啥不可丢就是哎怕做过吧你们开始过日子来是还过书你这是的人工科联系呢俺们三云光了卡巴就不你们开始过的我来是
7: 多谢呐，
8: 开心吗？是，
7: 今天俺是主管人。
8: 有啊，
7: 来就来。叫，我们丫头也是好多个。
8: 真是吗？嘿哟，你看那些些，丫头是穷，哎，你觉得俺俺做明星这边是个多？俺俺最年最大些，我丫头嘛是啥？
7: 主任领大了，起码都是领不出银子了不着。
8: 哎呦，等到等下去。 公司名叫亚迪，叫结果给，所存住米，也还给是这个多啊。公司名到底，不过名大大成嘛是，怎么成才大呢？还用谁？哦，赵云飞，创代给侬我晓得啥子做下？明了马坎啥个事业？明上面明过来代接这个多啊，超过十不许多。马坎啥？嗯，的确超过许多。
7: 俺俺这明天还能上么事当去接到？
9: 你上么事当？我的，张张起嘛，我都出去。我都是。你们今年是年做运费是啊？一年做运费，现在啥学的？明个先别呢，洋钱不借嘛是呗？让咱们给钱不短出没吧？
7: 他抬头了，老高钱的开不上大，把胸了，我们去就得。
9: 给我秋冬的，看这不？阿姐，最后，你的麦香，看这不？给我打个小的，对的，看这不？牛得给，全都没多，看这不啊？现在都是这多，现在得做二姐，你这是，咱给豆腐的，加阿小给那姐，做啥行？现在上班不是去做？
0: 你也谈得上创建那如果和女娃姐姐通过人去用途前，
9: 用啊，想给其他的米，看上学学啊。哦哦，都是拉不打，告诉什么预备啊？月月，出这些菜人不是来。哦哦，先弄个主意呢。月月，让给我用。啊，知道。你这很值钱米呢。呀，秋冬啊。
0: 听故事也提，人他这不起。我家长不有你买哇，就不买这边，什么这有的呗。
8: 爬楼梯，从头弄到断脚也不起。
0: Les，Les。
8: 阿姐，小乐，从早差不多吧，还轻松。哎呀，对的，对的，得接学的。
10: Les，真着急了，俺去那了，团大学一月。
8: 学的。
0: 俺是洛阳堂给创作营两个团大营。
8: 哟，
0: 让来团年上学一呗。
8: 等给从头干了嘛？谢不谢？卡几个？等给从头到了，楼顶门口有啥？田大的，谢谢田不让民多。谢嘛的呀，卡了嘞，太卡少的。我，江子公司小马是。
0: 那是，林这是嘞，俺是落叶塘创作委员两个主席的大大田民多。
8: 哦，前个月十二日的天气，
0: 今朝落着雨嘛是呗？十二日卡少多。
8: 落着雨，这边呢，咱不让民多。
0: 小乐，刘乾坤创作营两个的小肉，落地有几斤是你的啥嘛是呗？
8: 这个都你阿姨，一年当的。阿姐，你走哪送哎？真着急了，俺那个五千块的交票钱我里的，但是我呢，其他三三老的，俺老不起去下去，俺那个黄金送给。
0: 黄金送给哎？
8: 老王，
0: 上学的。
8: 真着急了，五千块的，云外姑娘看姐姐，俺看过江苏给。 俺可过江苏的
2: Chongzu tunda gari ne Qurani kha ji je ta che she gi nga chongzu zhu jin de na ho gor deng ge min du
7: wo ne shi be
2: wo ne yin guo xiu nga sui gu mo du za qi rang nian sa shu wa xia bin o nie se na ou qian gu ge lo ti yu gu ne di me bu ni yin gu be xi rim la lo ti yu gu ya me ba me xin ne nga chongzu zhu jin jie jie lo kha xie zhu guo ji dan nga lo ti yu gu ya min du
9: xiao luo
10: 你也是我好过说你这是满足让这个学习把你的用马戏当街行就叫我听着到时呢你出去了了你也算学姐还是送到大头陶姐呢他都人过没过年都给我过啊这人过也一啊这天在写书你家家个人过没有年忙我写啥都平定不多做又没有来书唱我家家说在看个写大日下满足这个那个没做咱现在呢特别单别干事
3: 等个米度啦
10: 这个嘛多好么事咱过呗但先领说个人来过些你也拉不上可怕是结果三兄俺们那几个大家学的阿林但先是你这个是别俺拉是啥土地其他这个是用啊前的三兄俺们那有个意用啊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
0: 他什么事啊？你老爷他了，给我约。刘仙贵是你的，咋就送你个陆队监察去的？
2: 是，没跟这局面，俺做上面先谁是？
0: 他是云华跟这局面，上个给我约是吧？听我，顶不下去给摩托冲出主任下不是？过年怕做兄弟要紧的，对的，云华给严启白生下说着的，俺就冲得给，您这去来的，云波落大日些，怕住我些。
2: 哦，谁晓得的？蝴蝶的声音枪不要的声音。
0: 我呀，你对他还有些。

0: 我们这边的人都在这里，我们这边的人都在这里，我们这边的人都在这里，我们这边的人都在这里，我们这边的人都在这里，我们这边的人都在这里，我们这边的人都在这里，我们这边的人都在这里，我们这边的人都在这里，我们这边的人都在这里，我们这边的人都在这里，我们这边的人都在这里，我们这边的人都在这里，我们这边的人都在这里，我们这边的人都在这里，我们这边的人都在这里，我们这边的人都在这里，我们这边的人都在这里，我们这边的人都在这里，我们这边的人都在这里，我们这边的人都在这里，我们这边的人都在这里，我们这边的人都在这里，我们这边的人都在这里，我们这边的人都在这里，我们这边的人都在这里，我们这边的人都在这里，我们这边的人都在这里，我们这边的人都在这里，我们这边的人都在这里，我们这边的人都在这里，我们这边的人都在这里，我们这边的人都在这里，我们这边的人都在这里，我们这边 아차, 가발 중에 봐.
1: 무야 중에 이. 나한테 된다 가르 돈이. 기라니 계시라.
0: 아차, 저 마시. 네 탑조 전에 야오.
1: 육쇼. 탑조 리안조 마시베. 더더 럼 뉴브드웨. 아차. 더더 술산에 야가. 분실이 여규시. 알레, 맞아 빙야 여지베. 네 켜는 코뉴메. 여시. 더림 분치시. 따딘데 샤사. 제가 먼저 가면 시샤.
0: 아차. 타란 건지 다가서 도저 김경인 줘.
1: 네 세우 마시. 아자게 키린 사배시고 하실락 다시 혹시. 우리 김 제모 토노. 로엔 타니 나 차샤니 용 마시.
0: 아자. 딜랭에.
1: 뭐야? 난 주르지시라. 네 경용.
0: 엄마.
2: 로연데. 정토징에.
3: 정토초. 송비, 퍼지 숨자 빈수. 견동 검색동 앞이라 아주. 최대 책동다 중일 앞이라 아주.
2: 쟤는 결국 안 올 줄이다.
3: 엄마, 뭐지 등 말이?
2: 让 我 预备, 참은 안 줄이다.
3: 검 이기 등에 초회 중이.
2: 아지, 가서 연애 집 안 줄이다. 아자 말 想 깨가 주의.
3: 뒤태 시기 당연히 엄마 시.
2: 가서 오래 뒤태 귀 매 결국 줄이다.
3: 엄마, 야매는 얘 총기나 찍신가?
2: 我 아직 다 오게 구요是不让了这个是呗
3: 看님 시주리.
2: 아,蛮香的。那就顶这辣骨油了啊。但顶这还是有事，我说。
3: 엄마, 생각 마시다. 내 탑신 일이.
2: 俺们这拦过去，他都没过家个联系啊。
4: 莫拉.
3: 凤儿.
4: 莫拉, 还拿说，你做还拿不些？让个阿妈。
3: 你阿妈卡纳索，让个阿妈捏嘴钱不拉下。凤儿，这人婆子，上面让阿妈我也不去死的。
4: 啊，
3: 让阿妈俺们俩拉的下，俺是弄的个我特别干意，你那么我都不去，我咋的，我妈的。
4: 哦，卡就过的。
3: 别急。

0: 아자.
1: 허지 펑아 용배. 되다.
0: 빨리 가 봐이.
1: 다들이 쿠타이.
0: 디냐 말리는 용배 락다이.
1: 부서처장 야스이다.
2: 파.
0: 시샤. 아무나 가 봐대서.
2: 뭐야 가신소.
0: 태수에.

0: 어야 세계 링고 딱진 한국이 로 주제 건도와 대신다 다른 한국이 나랑도 싸버도 돼 얘 티대 직신다 이네데 이 나로데 직신다 돼 별 신념도 돼 대신다 돼 이네야 수업도 돼 직신다
1: 뭐지 난 저의 한국이 진짜
2: 미글라 딱제 전에 明年기 년거列车 비진비미탕 대외정신기 明年中路苏联边界 新旧康堂 迎通参在酿制기 明了机制级别 接心起步 비규인 明了大界车子 明年기年团委员 现托布拉 肯穷警委 罗米斯 비진비미탕 대외정신기 明年中路苏联边界 新旧康기 安置苏德기面具起的 萨尔多队员 铁连邦电捐额堂 明兔藏西 木久则语 普尼东瓦 王子娘苏介语 계시 기란 믹 접지 집어타 미 세번 미 통과 믹주 튠바 미 깜보 소기 내튠 유지 비진 비미탕 대외 정신기 민내 중로 소리 면제 심주 칸라 펩타 모여라 카바타 총칸 낭립 겐기 고중 업주 리미 딱제타 리미 냠리 낭쇼베 꾸니 피바르 거수쇼 산에 하스 총기 링고르샤람 파고 총총기 닌잠 루지 카바르 레고게 구지 주지 앙아 앙니 추 직듄숨 예구구구 듄앙니 추
3: 新的女刚盆中也拉女刚进女兵上阵，国的同志们也懂得。盆中的酿度，比这托位，比这也不准。中国新的女刚盆中也拉女刚。也免金边，那空地不免不塌，那空卡吧，那去养死对吧？国那国有口，老子你对老子竞争节目都不说给，也免你去吞噬，要不青皮糖都皮糖。
4: 青皮糖给吞噬青皮路呢，结合起青蛙拉给鱼鳖，也免拿出就是洗。最新给凝聚力猪鳖，免出的温度给冷却脱不冷给过呢，免出那空气稍微给脱不冷，免出给巨人狼，可别没过的汤，那空气普通没变脱呢，小熊刚也没吧，也免上脱。运动也免热汤，体温人心气也免热了，偏不热，巨人用了些不热鳖，些不热鳖起了，给淋雨，可把肮脏，来我给过去，出松姑姑。
5: 古初松三年，那是娘真人富康面康去，年头不是被开除，青皮糖那年地糖地呢，是个是那么些地块开除，青皮糖那年面积从康，那个从业年头去，管不拦，那个六穷堂不要开除，青皮糖那年面积从康。
6: 哎呀，这阿吉啥？这得来多少多住个？这还得是给把开要买嘞，让不老亲戚的买嘞，
5: 喊你放的牌子是单的，爹拿个就是做呢。
6: 人中的面子人，车站站的跟前面都拉。
5: 站哪股？也不是车里。宿舍站门口的台阶，韩立芳排球单的这个人。都是干么就站起，婆婆单。宿舍站门口人呢，就是地来人自己婆婆单。俺的球鞋单呢，穿也不是人给。这要我是啥啥，东西也凑够下了。你让个台球单也的，韩立芳给吞下三百的人单。去了呀，你们我了呀，慢慢洗洗的单。
7: 南部的呀，南部帮不，也不是要的。韩立芳的，我那也要多。
8: 韩立芳跟踪点给，俺们那个班的，工资也不是那热闹。
9: 他是温州崇德强国站，韩立芳从康，公司坑冷水，米州三百五，韩立芳从康。
10: 八卦四处啷个躺，三个开发手机，八百几个内置月子，预防八卦脏水坑了撇荡。 俺从阿拉片子日本灭霸吹得当，别具难瞧。北侧林中堂冷水团吧，北部三个开发商给八百日元内头了，预防北部脏水坑的日本灭霸吹得当，别具难瞧。预防北部脏水坑的温州给直接堂，前来明年八百日元内头卡了大空气。预防北部脏水坑的改用给木质产品识别，前来了八百日元内头月子，俺从阿拉片的露出囊出了，里面七九的两米两囊出。前来给垃圾堂。
7: 학생기십시고니피바거수쇼유방바구장세카기제단지심치고비규인방배리기내두카라총카도피네십제냠리낭세월구단고수구리미굴하세산에하수종기진관추양전포람가방자레워여구지주지송아지지게하세산에하수종기진관추양전포람가방자레워여구지주지송아지지게

0: 아니 제로 제도 국제 투주 리쿨로로 편종 레진도 총바타 다다 편종 롭치 리쇼 롭링기 기겐 체모와 인시 봄람 심주 로마타 시람 심주 로메 주드 로빈 양이 콩키 룩치 낭쇼르도 타도 가담 좀리 세웬 드라마타 잉이 로사르 주구 페베 베추제 베뎁 카숨 잠낭 유바테다 버준 젠베 체스바타 콩키 응치르 게컵 림베 심주 남다 니타 정 림베 심주 남다 니 롭자타 롭리 림베 심주 남다 카응아제 리좀낭 유지 셴야 리티브 드미 땡도 제좀 숨줄 하잠 베낭 유
1: 스몰 헨제 감사 드링의 분중 롱치년티 레공기 분중 시릭 레센시베 때부디 듀네 스몰 헨제 지탄 제바르투 부지 좀릭 기 충비탄 좀릭 남샤 좀좀주소라 대준 중심 된두 유베 레 당보와 남라 맹네 부 강제비 좀릭 로주삼 야나 트러블임 중기 좀릭 골라 중세식 참조 모두 휴인 대양아랑수 표지 좀릭 시바디네 잠링기 좀릭 로주 딕부딩도 권의 신도 생보식 송유바레 대인배 좀 세야 표지 좀릭디 다른 알아 규양 마시바 다르파르도 잠링기 좀릭 로주기 지무 체제 난도 화면 항에 헤너 시베 매도 직당 자와 군지 몬사다 가사 된다시긴 버리 디좀 생기 대링에 되네마 표강진배 좀릭 로주라 통마르디 뉴메 튜지 푸지 좀릭 직체 되네 변기 시릭 다루에 튜지 좀릭 림중 좀릭 직 좀릭 좀릭 직체 되네 아니 낭배 시릭 길롭서 다루에 내값수 값니수 체네 직디 년슝 면로마 마다르 공기다 니디 년슝 면로마 다루에 직체 되네 나도 안에 남아 직도 주제 좀릭 선나야 쇼 두갑사비 좀릭 고르스타딘다 카카케진데 마 참조르슈나 삼송 통마라 무수 참조르고 마수 코나게 좀다 좀릭 좀릭 숨기 띵네 삼조르 도르두시 휴나 삼송 대야 좀 직체 디가나 좀릭 세드라케 우르카릭 사다미 직체 디딩라 좀릭 사다 유비 직체 디숨지 고동다 니츠 남야라 소바 중세시 모두체나 아니 샴지 퓨지 드랍림 중기 좀릭 고라 중세 고대와다 아니 로라 니 대외 너와 통거리 삼고도 대양아 주 남주 좀 스라자다 자노로 좀 좀 세주디다 성미 시그리 좀 세주장바야 좀 세야기 니츠디 야면나 좀기 천동디 가르스나 좀기 천동니 아기 남바르 시그 자타 대촌식이 이걸 두배 대상 남바 진식이 스탄가 주지다 좀릭 마와군을 타버레 좀 새로워디 나게 남바르 시그 자타 대촌식이 아니 이기 남바르 두배 대상 남바 진식이 승고요레 늘 땡샤시 휴급에 좀 생각하시나 좀 이나 뉴스에 탐지 지나 소나 미니에 봐 주로 두고 유나야 좀 이나 네바르도 민주로의 차 강화 강습식 그거 요래 개대 민주로의 차 중세 점에 미바르 투다도 유로아디 차와도 뭐 현장 더워 주와 주로와 주고 두고 유나 아니 대다장 좀기 누바다 미디베 왕기 강시시 좀당 강랍랍 좀 칸티티 좀 차두고 요래 대인도 당아주 다다 해야 그 좀 세주더라 지단 자외 찬의 예외이나 다 예시 자외 샤 예시 자와 자외 찬의 예외이나 다 예원이 용구 요래 직대 가르스나 막 좀래 직대 익 좀래 막 좀대 다 지단 표지 이게 돼 마더 공기 좀리 그 남바 창마 막 좀 그 남바는 얘기 버래 익 좀대 표지 이게 달 다주 달 안에 표지지 깨다 이게 돼서 푸슴 속에 내가 좀 이렇게 되다 탐지 딱 익숨 이말에 제가 막좀다 익숨 이게 나네 여름민 이렇게 땜 미땡게 차는 시나 막좀 대중세 교를 나와다 미땡 바다 아니 축매도 바다 보시다 익숨 대 텔레 도대 땜 바다 축도 배 남아 연구 유발에 대중세야 좀 되니 이게라 그 신비 지수 아니 이기게 랑신다 최초 아니 다주게 칭다라 속발 되네 아니 로망고 신나야 제가 그 오다 남바디 망고망고 죽게 매버래 이나야 막좀 대대래 도대 나네 나다 나네 나를 주는 용어 내가 없어 아니 뭔지 좀비 사본 되라 치수 맨남지 나네 주베 갑소 랑게 나네 신지 나와라 쪽베 갑소 아니 넘바나 넘바나 좋답네 다 주로 망고 죽고 그래 이나야 두메게 사본스나 야소 두메게 남바 되라네 두남이 주로 죽고요 말해 두메게 남바디 중세 자면 말로 봐 줄소나 대니 태양 아니 좀시베 명태 당나야 다힘하라비 말해 다 된다인베 좀 생게 라자다자 나로 좀 맞 좀 세야 돼 된다 시긴 버래 다들 악 좀 다 익 좀 니 유버래 다 악 좀 다 익 좀 니 유베 난게 다치 당 악 좀 남 좀 릭 스라키 우리 가사 릭 디나라 좀 게 릭 유도 줘 뒤 유버래 라키 우리 가사 릭 세야 돼 좀 게 릭 마인 봐 좀 마인 베릭 데 파르 남버제 아니 좀 게 릭 유도 줘 소리 뒤 버시긴 버래 좀 릭스 디나라 제 당 악 좀 남 주 셰 데베 yuze zomriki kongsu tokwe zomrik sarhojik dan, yuze zomriki kongsu matukwe zomrik se, dan namba nyi yungu yubare. Dechikri, dene ane nganzo da zomrik se, raki uri kari, sata miwa di kari resi na, jeta nganzo piwe ki dadu mingda tanye ke rodan xe na, zom zom dangi xiong ngam chunyi, da dodo xe na, zom xiong yubare.
0: Kongdo gen tenzi tunrub lagi, piwe ki zomri tui zam yedan te, jir dome tui ta, pionju tarwe tui. 대신 낭주 다루의 뒤다 탱급디 뒤급 사르베 규제 남아 직뒤기 뒤제 뒤잠체와 카시잠라 이외 공최송 남아당 뒤총 좀당 좀리 대신 좀리 제기 여와타 캐주 걸라 어준 둘둘시 난출수
1: 단대인도 장바야 당기 셰바나시 좀 세주데 마게 남바르시 그 자당 아니 대니 촌식이 이길리밤도 초바시 히브레 데인두 잠바야 디갑 디 이게 데양 카레레스나 제단 이가랑 좀 남바숨 잡으시기 요레 봄바시 냠베 로 로이 이게 다 독베 이게스나 초그레 로이 이게스나 초그레 봄바시 주베 아니 나 다 다스 그러바 나 아니 데데긴도 봄바시베 다디 촌식이 이길 뭐 아 다리 무수 데숨레 대다가 나네 갑들이 주베 이기 속수 초바스 디시야 데 이게 데 카레레스나 치마디 임바레 에나양 랑스 남주 시에바나시 나네 이게레 타티 유바민데 마믹칠 히송바 힌도 이게 엄마디 이게 랑센바디 나디 임바레 에나양 테링 아주 값스 바베 좀지 릭세야디 카레 좀 릭 라크고 르카스 릭디 칸 칸다힐라 서게리세나 주시게 레컴 치니바 이게 속수트바 늘히게 유베디 이게디 카레스나 아니 드라촌시게 속이르모 어떤 늘 고유브레 안디 인도 좀 봤다 안도 지다 좀 들어와라 지다 들로 데 메르 랑소수기 안에 가다 차신 테무 안에 이제 유룽 유수 검시 데 대신도 안에 가랑 주 메르 디게지 칼라 오르지 대단 즉 대바다 당세 유라서 봐 안에 가면 저 망보시기 김세면 저 망보시기 왕게 랑소수기 들로 지다 안 자만다시 용구 유버레 데 인도 좀 봐 다 타직도 메르 디게 좀르 지단데 신뢰 체바도 파과다 학벌도 배대 이제 갈로 오래 신에 이제 모소 티오 받다고 신에 시체도 받고 받다고 다 미리 신다 신게 좀네 딜레 시메 받다 딜레 시지수 딜 다테나 나서 시르는 거 말에 데 가르산 리흉게 로단식이 말에 미리 강단 강이나 랑소수게 삼루 두시단 뒤네 좀 지단 요래 안에 랑게 흉루도 뒤네 좀 지단 요래 데인도 좀 봐야 좀게 페름 그 나네 미릭 디 좀디 지루 세다 미릭 디 좀디 원통레 서베케 지루도 원통디 갑디게 아니 링네기 딩조 시야라 자로이나 디 메삼베시긴 바레 다나랑주 푀게 좀르 차샤바이나 드메투게 네가라 다나랑주 푀발라야 디 요아 마레 좀르기 흉루 서바시 이토나 쿠부시 요아 마레 이나야 로토나 요레 좀디 슈니 로유도 나와서 그래 개세 개데 좀기 흉록서주디 이토나 미바자 마세 아니 군지 지주스나야 쇼 군지 지퉁게 롱원라 메나 디 집에 좀 강당 강이네 대랑게 집에서 마도 신 강당 강게 록밤 님밤 삼바 강세자 아니 고주도 소주 미 샤도 그래 대인도 좀 봐야 좀르게 흉록 유미 서와데 돈 담발라 이무스 크베 좀르게 흉록 잠라 미고와르 미릭 디기 지퉁게 롤라 유데베 좀비게 드히틀이야 고고고래 대인도 땅 맞춰 냥아 명로마 마타르 콘도 뷰라 지튜게 로그 야면은 지튜게 좀비 춘이 롤러 나오에 드히 유나야 드히 대다 좀지 레방도 쿠요 말에 대리 마도 질라 이토도 쿠베 좀르게 흉루메나 좀르게 흉루 미베 챵고요 말에 미베 좀 생각하스나 아 좀지 로구요 아래 로구디 아메리카지기 직튕고 로구요 그래 대인베 좀 생게 미릭 디나게 메칸시기 티베 좀 릉둥 체슝 야체슝 강다 강에나야 대현다 현지 안에 튜바도 로바다 삼바 소지 값소 안에 고주 유발에 소주 유발에 안에 랑고 고주 유발자 맛이 신뢰야 다 해주 유발한다 신뢰 대인도 땅 안쪽 지단 좀려야 되다 남바 타이브 지금 연구요 아래 제단 안도 좀기 좀기 춘이 독수고 있는 예수 안에 주사 통제 랑신기 있는 예수 주시 책기 랑신기 있는 예수 다 제단 안도 자외 남바 순간 예수 연구요 아래 안에 대다 소소래야 안에 남바 타이브 예인도 제일 좀기 남바 타이브 지금 연구요 아래 다 디나는 안도 지단 다다 공노 휴번 나시 릭예와이나 직디 주제 좀릭 마인베 콘수도 베 좀릭 세주직다 직디 주제 좀릭 콘수도 밤 야나 주제 좀릭 세주디 말에 다 대인이기 체주되다 장 주제 좀릭 세주디 도도 현안 가르리 설계 동나 안에 나서 지금 로그 치다다 알바 안에 차리 그 로소 치다다 안에 똑다 치다다 똑소 치다다 안에 뒤주다 랍도다 우주 라소 베 지나조 그 뷰스 어 텐달라 띠네 제베 좀디 나서 주제 좀릭 임바레 다현다 주제 마인베 좀릭 세주디 지다 돈 고대와르 주바다 측랑시 장보르 주바다 안에 똑다 마셰바다 똑소 마셰바다 안에 대대신도 좀기 주제 통이나야 시시베 그 록바보 함 아니 년바보 남지 시베 통지당 자지 추지 자지 진베 추지 또야 뭐다 대다시긴 버리 대인도 좀 봐야 다 좀지 리페셔와디 주제 많이 배 좀리 콘수도 봐다 안에 남바 신도 망보시 야 주제 좀리 콘수도 봐 임바레 다 대인도 좀 봐 드링 가상 아랑수 시에 대하게 좀 리스도 라쿠오르 카사르 TV이나 주제 좀릭다 주제 많이 배 좀릭 그 유도죠 라코고 유발레 안에 좀릭 스라쿠오르 그 직부시나 다 주제 공도게 좀릭 주제지 공수도게 좀릭 안에 독다다 로소 로구라서 봐 안에 제발도 제베 다 좀릭 되다라 고고고 유발레
0: 페기 좀릭 잠초라 차초나 조 망초기 나토 좀릭다 좀법이 이토 좀릭제 릭체와 니잠라 이와타 티니니 찍라 찍딘타 chikla chiksep ki chuidu nyeyu. Teyaan mangchui zumri ki nambar chachwa na lhajung ta, shugyun, zhungdam so yu la, zumbabu zumri la chachwa na nyenga ta, dokju, dogar, lekshe, zumrung so yu bari. Zumri ki mii samlor lopsu nyuba tuyan tuba ma se, mii ri la nangdo hajan pyusung chokbe sem ki gyakche yang kodun che tuba yinbe. Zhuwa mii ri ki samlo ngun zin ta, tuyenge chowa ngarwe kongdoro zhugyu te, mixeki nüba tön ta dön shin yu
1: tene ngus go su be na gap so ta nge she ya de kar es na pö kang jin be zom de ge tun zam de la tang bo de ane du me ta tü ji zom rik sta de la shi ye wa shin du shung song ta du me tü ji zom rik se du zam ba ya du ma de ta go kang ne zu gu yu mi se ya de ngang zu ji dan she ka bo re je ta yu tü me shung ri wa ane tene ane shi ne ta kali kali kali ane nga ge jo ro ske se she ta shung 아니 사모티야 중세 코네 콘도 피웨 좀 생게 안에 랑게 나게 생게 가둑다 착다다 초돌라서 바대다 딴 남바 나서지 코네 신의 준두게 안에 로티야 코네 콘도 팔용고 요버레 안에 덴데네 갑소다 잠불링게 팅상 좀비게 조단 지르체베나 두메투수 통말 안아서 안에 녜주게 로다 알바 안에 라루스니다 다 덴데게 릭 망고식다 도도케나 망루스야지 타로와인버레 망 망루 야마나 망시에인버레 다 망시엘르 나 나미나 소 유바리 안에 갑티 망시 대다장 당 아주 추바 세베이나 안에 지 넘바 답대지 알바 안에 주세 통야 대점 그 사보 많이 봐 어다 된다 해다 임브레 학바도 안에 나주 가르시 오래 대 망루냐 망루라 띠네 중후에 망루기 띵려야 돼 주제 그 넘바 레노 중세 세발의 중후에 당 아주 년아 중화를 년아스 주 당 아주 제단 미르게 좀르글라 다른 아휴데 망루다 안테네 망루지리야다 망루게 가르시고르다 리바 텔레데네 중대베다 냥아거리 망고시 임바레 다냥아거리 대다자 나랑서 넘주셔야게 냥아게 제슈 조보데 가르요르스나 아니 주미 셈지 코네 출힝 돌웨 아니 가득 차당 게 냠주르스야다 알바 아니 되네 나랑서 서로와 대다자 땅염자 마인바 셴바 슉타과스야 아니 지 지두게 로냠 된바 아니 책 냠다 통게 냠 yinba. Ta tesu kone xena, peshita, tabde tabde chik yinba ti jasa xa dengi yinba re.

0: 대다장 배낭랑 주지 나가무 주주 총회 표기 뒤메기 망로다 아니 년숨 대다기 지휴네 통도 버저리 대인배 좀 생각하스나 무보 강단 강이나야 랑기 리균단 지균데 무보 치마치마라 말을 균튜네다 주미시벌 두고요버들이 대대신도 안에 링내 강단 강이나야 르바 대신도 학발나 좀리 강단 강이나야 대다장 좀리 남아 남에게 균데 치마치메 띵도 받고 유도 치마치마라 되네 안에 남아 남에게 낭동 주샤사게 안에 주시 측에 냠줄 동제라 속바 대다장 당한주 하는 것도 부지 이번에 대중 생계 갑대두게 두메투기 좀르게 대다 주디 망루나초 안에 카페스죠 담베스죠 르바 안에 담주세죠 안에 대대긴도 다 녀가스죠 된다 답대 잠시 마도 답배시 시작하고 요래 답대 잠시 마도 유지 말에 이나야 대다 답대 잠 인시시에는 아니 그 로스 보내 들 통증도 계속해야 요 말에 좀생 가르스나 좀르기 심마 심마데 나망함에 사본을 띵고 요래 나망함에게 사본 뒤기 누바 상해다 안에 너바디 지도 최종나 되네 치마치메게 좀 연구 유도 안에 치마치마라 심죽시발라 나망나마라 심죽시고 요아래 대도 치마치메 사피에도 발야 나망나메 사피에도 고유버레 대도 잠바다 나랑주 부바기 부베게 두메 두메 투게다 지 망루스니에다 안에 망시에스니에다 안에 대신도 중다 안에 직담주 타레 토레다 안에 대신도 카페다 담베스교다 다당다 공는 시위 사과도 년아 시주 대사 대주 대가대 직시나 낭동다 남반이가 답대리 이나야 대당원도 송외 좀 진게 아니 시수 시수 시수 양 알아서 좀리게 남바 신 중화다 좀리게 남바 신 대다라장 아니 알아서 낭동다 아 다 남반이게 돌아야 돼 신다 면다외 양 안서 별지 신 보시고 그봐 별지 신 보시고 된다 이 말이지 다치다 부백이 두메기 좀리 토네 휴나다 들라히 마도 요 말이 제일 나랑도 표 매력이 가도 중화래서 대수강 기회 두고 요 말이 다 이나야 중에 두갑디 힌도를 모시게 내가 내 미슝 안 사투 유슝 안 되네 산다 공을 휴반나시 안에 삼류기 된지 개시로 새로 저에 내가 소 랑게 나게 심지 소로하다 대둑다 안 담는다디 마시고 요리 대다장 안에 좀지 남발 되는 시기도 안에 루슝 안에 루네 아니 칼리 칼리 칼리 동세주다 담주세주다 알아고도 녀가 그렇게 다 중화래세 어디 당한도 정말 부외게 뒤메게 좀리 거때 삼주 라름사시 휴사송
1: 텐데레 세나 겐덴지 튠주블라니 부외게 좀리 투잠 예당 태기 지공최타 대신 부외게 좀리게 남바타 낭된테 모두 두두시 남춥수 텐제메레 세나 갤라초네 Pöki Zumri Tuzam Kaki Shibre Nangdeko La Ngozhu Nangyu Yinbe Lengye Ne Tudo Du Gisi Nangyu Maniba Nangro
2: Bianguo Du Tuyengyo Nengu Xiegu Jing Jingye Nga Lokxie Tuyengze Ta Balan Yoxie Logui Ta Bukuso Jigjor Xieba Ta Jingye Nga Meta Lo Suela Numso Pichu Shigyu Dengguo Shigyu Ni Balabi Yuzi Shibi Parsang Banglipi Kangban Zizuta Jie Yagu So Shigyu Dengguo Shigyu Sum Kanjim Lengbu Ta Dengja Dengguo Songchoo Ta Gaba Hixin Kyanggi Shingui Ta Woki Gungbing Jagja Ta Degyub Shingbu So Sogdar Ta Besui Rokyubgi Kegwara Nguibu Garyu Dengguo Shigyu Si 징계가 강배 나무에 수 로그 광고를 줘봤다 로 소규 댄고 세고 나 매순 직시에 도시다 신주 제송 장성아 시보다 매순 직시에 다 요새 균점 줘부 소 시규 댄고 세고 주 징계가 매는 샹도 시규 댄고 세고 뒤 레니어 시린 매 피해주 세보다 살아야 부소 매주 그 년기 정신 댄비 레가 시규 编过写的。

0: ཁས་མ་ཅང་དེ་མི་མ་ཐུ་ཟོ་གི་ཐུ་མེན་ཐ་སེ་ཅུང་གི་ལེ་དོན་ཅུ་གི་རུ་གུན་དེ་ཏོང་བེ་ཐབ་ཅུ་སང་པོ་རོ་ཡུར་བ་ཆེ་གུ་ཤེ་ཐུམ་ཤེ་ཟོན་དེ་ཐོ་ནོར་སེ་གི་ཐུན་གོང་གུ་ཅི་ལེ་ཆུ་ཐ་མང་ཡུ་ཕེ་ཅུ་ཆེ་རེ་ང་རུ་བེ་ཆེ་རུ་ཏོང་བ་ཐ་གུ་ནོར་བེ་ཐབ་ཐ་ཏ་ཡོང་ཆེ་ཐབ་ཕེ་ཅུ་ཆེ་རེ་བཅེ་ཁེ་བ 中州组织局节团队部长孔别东就说起团战了，心中能不适。中东以及军联委员、执政部部长徐志文去年头，让与江西做策略抗土，特性能够，七十一天黑色南大七八天，阳台被七十一卡住他领去，人当嘴脸起住节等在内部去过八天，借用了习主席的讲点人心他特具人心，规矩人心借了心就奇怪。他在电部送呢，独行人大一类的跟这两路团队内部去过。
1: 日内军人他特别懂个性，那不理智他，逻辑及控制他的心就定色奇怪。先天被本个组长起初切入懂个性，雷公及给女鬼子也不切呢，才是给部在来说他，是不是偏女切入懂个这切的？中央及参议人把他，接着参议车下，表达空白用具的古代懂个不介意，你说哪回事？接着你说你年纪阿初，让与将师兄三九的兄弟扛起，三九用着从头说的。
0: 표기진의 규제 투쟁 급순배 제유내 주요 원진 없이 정진의 타 다르베 동교신 나비리지타 로규기 공동사라 심주 등섭 치고 신대비 본가 조정 치주 치루 동교신 레군기 개뉴 규제 예부체네 천식기 부재 레수타 십시 편뉴 치루 동화제 체디 정연기 천이 리바타 지조 체리 차샤 뷰다 공배 용교로 군대 동교바 제기 내수나오시 지지니 슈니 니니가초
1: 让与军事学院各部门、职业内最我之老师，将人力团特别当个性，那不理智他，罗有机给女鬼子也不切呢，参些给部在来说他，领去人力团结组织各部门、职业内组织各部门、职业内组织各部门、职业内组织各部门、职业内组织各部门、职业内组织各部门、职业内组织各部门、职业内组织各部门、职业内组织各部门、职业内组织各部门、职业内组织各部门、职业内组织各部门、职业内组织各部门、职业内组织各部门、职业内组织各部门、职业内组织各部门、职业内组织各部门、职业内组织各部门、职业内组织各部门、职业内组织各部门、职业内组织各部门、职业内组织各部门、职业内组织各部门、职业内组织各部门、职业内组织各部门、职业内组织各部门、职业内组织各部门、职业内组织各部门、职业内组织各部门、职业内组织各部门、职业内组织各部门、职业内组织各部门、职业内组织各部门、职业内组织各部门、职业内组织各部门、职 间了，这阵中年他差不多听你说着这座钱越近。昨天开始我他能对配送错把这一套呢，配给等于也不连就引起损失。中人年他如果听就在处处长听出这些机，各地改善没到吃个了，改善没到车站吃个他，改善没到南昌江北吃个些把人腻了也有。坚定错别我的就能中期的跟着月别开完松他让中期开完你记住烈日看的文章的前边坚定把你这月节松不是中人年他如果的听即便写不出出长刘洪金期各地人年就在推荐期没有做呢今晚学习言行差不多他正端正度的节气物策吗今晚了人民托国也就赢了第一满足坚定把他们就赢几个人特动忙着以下不着战斗的他连接把跟着以下不着战斗的所忙着人心及人类结果忙不别于引血送不谁我的社会长得总给人类社会的结果各不同步你对别把他国中在国托国别接受他强当所杀对开局点被人类连接差不多前年长得龙洞给陆局点被人类能催他就这个社会杀对不住给帮俺的切结的娘子看另外把他切去如果我长来去他的人类社会的结果托咱的人类路越他忙碎了军人让咱们穷了有天忙碎人类给结果的各位跑着下穷些算不谁结果别越土决定作为人类准点前年培训给咱们就应该准点准点前的咱的总体贼心当的独别人中给归巴他团结系团体制作能出确用年关把的签约天天行着团结正宗科技团结牛根忙不越紧拉巴的土不临重组你们来看起咱吧这个就不用谁
2: 这人呢啊咱把你装的原因咱把这些人呢怎么都不证明了搞不就不轻松死咱把你压过牛松死
1: 人类社会的七个人特动苦给陆剧人类去七段七十年的年我们学校人类去对不起心就把电视切的列进满足他人类团结的把接到你胸上怎么了苦给接着给龙洞给陆剧他拉过的土苦给对不起给人类人他在这前行配合党或被日子别的去七段差不多要钱呢什么玩意人类的对目实际是什么事我们的选举就在吧我们学校人类的对不起七段心就吧电子评作机可个节日比如觉得咱的对不起咱的快点解的过入七段钱呢没体会忙碌呗咱的路据写到头把钱越结算不是
3: 还有个有没有两个 엘라 다치 코로나비기 몽루카시 부야 중바티 하장기 가부 중송 되네 다 마음 바라 바라 놈바티 응알리 지금 약도 약서 공약게 몰라면 약대비
1: 다딘기리네 사고로 치고는 리제 잡드연타 잼드연 잼총 비리소체네 미리카글레지 만조타 유고바라 고게지네 루규타 사드 초와 초연베지네 기드모 스게시 샴유시 호비싱지에 비교례된 루가 카죽지베 루미 자나 종의 규내 수지 쉬엔바 존 스숑게 규내 종변 쉬엔바 왕지超이 리그네 베레 제바라 튜네 비교를 내는 등서 배고베 나주의 제삼도 비뉴바 예부 튜네 종습 다르게 동조로 대교로 제주 인시에 솜시 지제니 수직타 니슈니닌 나주영아란 베트치 첸제 캡데기 레젠 사바 좀 시바 주된 조르 제베 실로니 돈이 서주 르란 유종기 첸제 샴베기 직도 십시 치고 나주 총결인 지중 종토 베싱 만조라 제순 첸제 총제타 주고 치우베 신조 첸제 소 캡데 단유시 제후 배유토 첸제 총제 짐크타 리뉴 첸제 냠년 치서 소 마부조보 마세 리뉴 직체 규네 첸제 냠년 제베 중미 만조 망부 이완 초유시 나주 총제린 진종 신조례 체리라제 십슈 세세기례된 바 배말하준키 시균체외 첸제 샴베 치고 텐자 니가르 베외 하장 가부총 네드린 캡데단외 체리라제 타 시지티다 니고르키 쪽바르 럽주 인시 솜시
4: 니얀 강보 니마 드야다 텐티 마치 아 소소 타카디얀 토용레
1: 치고 비진 십슈 주가키 샹탄 총데 디구 조르 소소 규티 네레 페베 체리 시지 캡데 타 원게 메주 체유시 실례라 제칠의 캡에 미가르 정신 권에 추리기 투지 정신기 내부 고단타 체력탄 투연비 센서 대단 소 가제라 제르비시
5: 권에 리테아 세조카 인니다 주 인공고슬로 호티마테 테제타 마살로 사동타 토조타 예고 랑그 하자이 가오타나 그
1: 변전 정중 체리 댄주 칸기 체리 캡데 랑고르야 투지도 롭제낭 괴티 로마초아타 체리 추데 충중 제유시 xie dee wei ceri lop zhen ki loma cui ceri la ka zhen qi bei hur zhen pei yub shi. Zhiru zon lop zhong tang bei loma bei ma gen zhen ki chob ca wei cui du chong zhong mang bu che bei yin. Te nang ni xie zhen mang bu xie chong xie xie bei shi. Ta ting ki cian zhen xiang bei qi gu ti chong zhe ta, di gui, lop zha, li kong, guan di jie su bei ni mang zhu yi san bei rin cuo wa pio zhong cuo su dong yu yub shi. Ran yu zhong cian zhen ting ki ting zhan xuan ba nian xiao wei yi. ngan zui mu tu xing zhou le ta gen gan pei ge mang bian chen ze mi te ji nu cheng xi qi mu suo zhe yu ke bu le ming ne ji zu yong su ce lin zhong ma ta ce li la ka xin ce li ju bu ji ge chen ze ke de dong wei na bu san bu cha bu ji yu yin xi sum shi
6: ji ze ju dun ne ju gu nin par pen zhong lo qin ki kan kur qiu lo lin ki lang lin zhou zhi suo bu ji zu qian ne qian du chong ki bie ba zong tu ya si ren ki xian bi sum ki ji suo lang lin qie gu bi yu ge lo zu dang zu gong ki gen kan chung zhui le ni chi qie di 전국 랑린통내 배발 조직체 지배 조정 조우 민내 긴급기 체력시 차탕 침경기 체력 협대 조직 티신 계급기 지주 계획으로 취타 망편 수주 CG소 신조 망소기 고장토 비회 신남 무카타 담르 캬송규세 구제 강사 골규 남배 삼루 첩세로 센치 휴브리 배정롭친 긴급 코류롭린 킬로마 방모정키 긴급 송교기 침루 침수 망초소시네 장매 캬롬탕 담르소로 송교체나 랑키 김시로 송교체바탄 직비힘바 시수주규 힘시송프리 참도 총길 배바송 진리상키 망초 자라타르게기 롭친 로마 최근 감송교기 시시사바타 팀루고 망부시에초 제랑아 리고르투주투 니코르키 망초르 치자치기 힌시 송프레 게롭속 배턴통 당랑부서 당냠토 배바종키 롱동키 라치링투교티 긴캄능소탕 잠탄투키 니주버서기 락린치고빈헤 긴캄송교기 도시딘소탕 락다치휴 망소 당지 지투진 망러 편배 체고 티다키 슈누 로마소 로캉키 제가 레트네 사투 갸체웨 스시토 뒤럽사베 슈누 시림토 살롱 용회 랑츠 리센 사부 좀 신휴 참도 총기 베바소 망소 속베 레튼 부유 부장 디기 함유 타팅기 락렌토 긴캄지고타 코유 체체 칠레기 렉차 덴헤 센십 제부티 산네 피겔라 십주 주베 체텁소 교와 체휴 제랑안스 센리 캡데키 비티 무투 지규 인시 송브리
1: 샴라 선주도 되가시로나
7: 사괴비 니튜 랑용종 시슝피미 타 지변에 튜 오윤링간네 시도 투세 나중에지 랑종게 피미 타 지변에 튜 피게 동초게 미제 카 갸데 시주 시주리 주지베 타 明确看家的喜剧贴，俺老托中国平民他，即便来全批给东桥在那个年冬双节里，明确都来不及。第六次，那就从一开门西走转，他真准那个，说准来着，小学来着说，基本给我们平常么军队派不及。但我那边等就派，我们平常在国同桥，你给出去人了，才给过新年，陆续给许多特殊说来不及。 年纪长的开对抗基础门卫工具给四句三不听句前边，偏这三不听语。第六，当我西北年对抗基础门卫批准四句来打切村，春季体育给对抗基础门卫开门边过去超短了给当地，忙作业对抗就是他，你这对抗开门卫刚开四年，忙了偏大一些。其次，你去年三个月平均，采样给促进年新旧天作内西头图片。
8: 推作铁组呢，罗秋松镇，水军人呢松军他，日熊马铁，日在三总所一天，村大人请客冲这多不他。参与家村只有六个人呢，点去搬正确的，隔壁边，更有人请客参与家村日熊西追冲的他，差大人呢去过那所边不是。你去，点钱总去老在不这座前呢，相谈冲点看多，新追东大官去将大这不是。
7: 将当天三队团委谈宋志前年，新竹东单那边谈，新片四局这些经历，新竹忙给店家都是十多单一笔钱。你去，上军将新竹村里看去，他路当面去逛金康托牛们用个送脚钱接把酒团租钱边，七团警察去过边谈，来团边，村民谈与过玩，去金门过去歇歇吃茶吃的，当面金康店家送脚钱叫七团钱一笔钱。
9: 什么问题？天天贫穷，生育人家，年纪学差。那么来讲呢，特别忙活的，生育天多呢，就在真得去APP使用它。
7: 三国借用。
9: 三国借用。

chabrom chomgun ti gangjeb lekjeb ngang lebe dunjong te ya geji ni tu yu qin xin eji se zengshu nan sabe dakba garbu loman nam kya zangbo ro targa mo zhi kong tu chang kyarom kya zun nang tu shur to bam serna chak tu shur xin be chu jun nang Kawa dokto to pheba, xiamo zhao wa chongpo ta chongpo chebe namba ti tong tu. Gunshu rinpo chukbe da dang uwe. Arte riwe rilung kyun yong kankya ki dam yu. Sajandir cho xinbe soja ti da ni. Ketu ni, changar chewe namshi dinda ra chue tuken xata shi. Po tuku ni, chue sun la chok tu gyurwa ti yin. 관제 수라 탐부시비 칸라 도셰단니 칸오도 류비 준된 자타 자동 모든 체티 자동 키 예르트진 주련 체비 루주타 나스니 개자와라 녀소 체니 소자 초로 소주 폐송 초보 거된 체기 뒤시 지리타 차자 교도 체비 뒤주 민저와 칸레 니게 지카 창보로 마오베 소자타 지신남 경신유 돌나 요새 아트지구의 진의 중화식 진의 양식 카나시 장부디 중고 카나치우라 토유진 디 지슈르윤라 지리 야단 휴쟁하시 장부용원인수 지신도부의 캡싱 디 장장기사유로 장제수 나우의 송제시 주식유라 디외 교주장마라 담타 치세 박조 미대바 치기

가는 세 장보로 지그 샤르치바 강식 윤통잠실에매 근준의 로리비 추지 이르무츠 지그 샤르마타 차르젠 시인디르 푸르리비게 넨디니 가는 세 장부 충고티 인라 티신 가는 세 최후이 추트윈스 지부티야시 Tsewe doge chwe sebzela mi jikya mi sin. Chu changme nang ki nye kyu tsu, chu gyun chagwe gyun tang chok di lupur tu kutowe tsewe doge gyu ti kana se zeng gyu nang gyela zhu di kuen dira nyamzom che jing. Chu ji ilme mi dun tira lib yue be. Nian di ni, kwan zu ga shu che be se tsu yu ti shi. Kwan zu gyela zhu xin be nyamu sun ju te ya zhu zi xin le labu yu. 장부의 파릉옥이 차가 미가라 초라야 토담해비의 세초의 제뉴신 유진 관주의 양기 초고초 체인의 초고대로 퇴용유 차가 아메 조병오와라 극주치 티마니에토 계제전세 쿠디라 슉토바초 관주니 초도기 보루신 초가를 잉킨 알로 겹친디 장랑기 초내 제뉴 낭종치신기 차가 미가라 초니 김장 日, 교도체주 공시자 선생, 장부터 최우제세 최균차부 定통균대로, 관주 퇴인다와 시점식 가대권에 퇴다와치. 초무체균왕 조신, 장부 코스태야 대법 최균양묘 쿠드내게. 가인스나 최균 태도 챔배, 정균기 대미도배 당타 제마타 정슌우유수 풍소태비 지린 충중자 주기 정슌우유기 지린기 초균차고로 강고포니 태토 동기 니레 쇼왕 남티베 투수 칼라 출시엔베 출라타니 목부 접립도 교르치니 코인디 꼭 교르치의 내시도 주의 태야 정중 퇴외비 총총 나고 서로 전화 목샤 접립기 급송 워도 치를 내고 비림시 대자 나와 낭키 지기 태야 캐족 캐들라 가오비 총총 나고 서 손에 고려라 차긴 체레 대비 토부 유티 관주 세 최세 초 세시 초티야 용수 통토베 카라 딩체 리미 십주리 링차 미종웨 디게 원신 장비 칠린타 추군 디주니 관주 로고 초사 당부 테레 교류해 你的鞋子切切的着鞋别冲冲那不你中国全用所国家切断发怎么来的提到内地的退把提看的是社区不在内部月别当成上学的事穿着你为看的是增援起那在他那个增兄起起连接所热不出行 龙雪的科内雪的用为客于增军期间经为了科为村内车间他的准内这边人中看的车些客人西都去了切

진솜타 로마타 예가니 철도 따라 링도 쓰니 상무수 침나 집디 세난키 출렁교로 치제 제용도 땅와규 나초기 동요타 동통지라 내신 신비 코리오식 되기 타이자 나제니 미치위 신리 콘수 도시 동전 초야 로숨주니 십주장 송치 신이 제부다 等于这部名字能力呀出去推过了就是也能起这部事儿啊啥词儿脱为生这起卡萨迪斯美提醒江中推别的不叫错几家记住心这部龙书就把这里边人中看不应该随了新人的最后三边所在的做不谈样图三点都三万了龙部于地主的所以他们看距离 那这一期接到马尼亚把车行去泰家能领起出租卡萨拉行驶行不能碰为三百万米击退速牛骨鼻的月了东出村全部人被尿尿他送给我早晚给你七万给的接到皮百八十元 文家一路街边动迁爬了孙贵呢娘穷为动处村参与的爬动难了女秀看有的真最大大的那么的给我切的接下来苦个不脱吧切贵文家女穷为动处他们孙秀他车呢那么样怕不着 太家那贼起早晚心都忍不越边 社区马小路为团团女不开间短片七七月吧马赛他懂那这一东东自信日了从那家间里不行好点七个月先呀那这一看啥的开别我这他们成熟随手切月连心写的月可有的呀却都连七手签不月 我这提到讲，前把的团员同着他，三三一兄弟托家人撮起把他接济，行动了却做得慢吧，我给解决。太家那在土，我这得不，俺们给我这马不歇气，推磨他，可能是用小路他，他那，俺的认为给配送错位，我将去金刚马拉提讲呢。 开工时，别那在健康期锻炼训练，拖把车的，内地所家他自行启动门牌，与某年某日将行。

0: 야피. 잠구셔 피자. 슈그데 왜 이겼어?
1: 로봇 칸님들 되셔야지. 아니 저 계산해 봐.
0: 개 봤상 재매.
1: 다 갈라서다. 좋아도 이 길이. 템버시 안 참 봐. 야, 좋아도 이 줘. 내 라고 주시.
0: 단단한 주비. 심해 갈세. 그지. 자세 당제도.
1: 클리돈다 클리돈제. 배 봐.
0: 심도.
1: 네 자가래 가지고. 미원에 나고 차자.
0: 미원 나고다 가봐 차요.
1: 돈도 차면 이나지. 네가 저한테 캠에. 클라야오세세 니요 년지바.
0: 계심 역사유.
1: 심샤베 증마지 나 린토 쾌표시.
0: 산차지비 교수총아. 네 가봐 되면 좀 내용. 유령 봐도 용 봐. 취소 기우치 고비.
1: 님이 왜 미워 제스미 함도 최장 주기란 거나 용비.
0: 주기란 거에. 산 기분 내 버려 봐. 누구 동의 유지래. 是 봐.
1: 嗯。启辰爷，你可知道？

0: 야.
1: 네 가세.
0: 장경호의 레이기. 네 랑섭세 TV.
1: 야수. 띵 아래 저기. 상경 아 저거든 데서 가리미 하고요. 등응에 장구자자디 미신다 캠에. 상승을 마셔.
0: 다 장경 아 칼라다야 좀 제가 가리미 하고서.
1: 뒤둥아 저거 캡시. 지마 양자든 긴다.
0: 졸롱스타 과요시. 지금 쉬라게 잔러 랭게 삽제스베.
1: 장게 참하고이.
0: 만나와쇼. 녀수 뒤줄이 베디 차고 좀 뒤에 뒤도. 뒤쪽주다 조준 태기 레그시. 뒤장게 장양기 닝두케 교 뉴보다 저 완전 미도. 지금 쉬라러 켈린베.
1: 탄다 삼등 유.
2: 지천치게 로망고 때 알아 니게 라고 체토 요마시. 딘딘 도시라 통이기지. 탄다 로요네. 은이래 망고 손자 님도 대로 말하지. 불시라 체샤 승비.
3: 부치게 팀은 직진다. 수 로용제 마기스틴 디시니 여러베. 네 말에 바라리 딘지 수용매다.
2: 지게 팀은 신내 되 마시. 조디 부 참바차네. 말하니다. 시비안 용차자 챕시. 되다. 잔내 농마시다. 장게 세타 너무 소. 장게 소수 밥에 냠디 똑 쓰시 마셔다. 어느 알아 니기 뷰네드 치슈드 다시 도우시다.
4: 보지. 자, 여배.
3: 세노.
2: 나 데리데 클래식에 한 용비.
4: 동원이 긴 클라당고.
2: 언니 긴 저 클라당고. 나 답변 여행 한번 해봐.
3: 네, 아, 자 클라당주.
4: 영아, 쟤는 니 클라당에서 야호 세죠.
2: 영아, 영아.
4: 나 죽이다, 소장이 나.
3: 뭐야?
4: 俺 最低够了，克拉斯是也去，我地儿大。
2: 啊，俺最近有太多节目是吧？
0: 都有比较要的叔叔领个人。
5: 三行的是不是要民族思念啥子吧？俺家记得几三吧？
4: 俺都知道。
2: 嗯，开心嘛这，年龄个亲哥。
4: 有事，阿姐，俺这里干什么？有事，俺这里干什
2: 么？老爷多大？老爷多，让丢西，让丢西，谢谢你丢大，让丢西，
0: 你也辛苦阿姐，阿姐让丢西，你也辛苦。
3: 对，你两个，其实对，就打起。其实那么穷嘞，那么穷，他爸打，他爸爸来给，负责这些东西，其实那我们穷嘞，给，其实俺是想话不管嘛啦的，现在随便呢，啥子怕不什么点做，爹。 하주래. 계시 딘데 중미나 차 담부 용약이 누버디 토주래.
4: 제자. 뜻뜻데. 얘 삼놈 허야 걸쳔.
3: 다그래 다그래. 당에 하고스. 뭐야? 그냥 하고스.
2: 그이 봐요.
3: 쇼크시다.
4: 네, 네.

0: 야, 니 있어 좀 해.
1: 아, 차스 왜?
0: 어, 차스. 콘사물 오스. 승마사. 되게 장치 과사가나. 샤키스.
1: 마 승마사 럭마시. 소수포 냅차요. 나 참아줘. 교수. 오세. 배드 차샤. 니 신다 신용하 친구.
0: 과 말해. 난 담이도. 계신 말해.
1: 당연한 숨 가린 소세. 지게 칼라 야마 세체 니 야마 니체. 지겐 삼을 잡아다. 이내가. 기니 니가 따도 야오치 도움도. 먼저 숨 사지 마자 숨을 대야 와키. 소화디제. 다 그대 죽지 좋이나.
0: 가리. 줄에 주진이 되도 왜.
1: 샘제 마시시. 니 잔로 붙이다 슬럼 마시. 장자 되네 게는 큰데스. 누주자람 수에 사죠 여지 누주자람 수에 사서나 파주 겨우 여지 응아 양수 용구니
0: 안저 세비 직동도 유종기 뒤산입에 울고나 쇼에 일죽 청소나 년년 쉬우시에 내용을 주로스러고 비제 조르나 쇼에 급디도 지장에 소쇼스러 안저 너무 숨디 냠성 용지
1: 年前的让他启程甚至别人忙死起过去没心啊启程阿们这一点团大忙不起你让侧起头嘛是吧头心忙不起让也死有谁参论准备与这么大刚念忙过去让爸不起我呢你们都追着小谁跟着现呢让别人没个大事的
0: 哈哈哈哈

0: 시소.
1: 개민도.
0: 드레시디 네디 배다리. 니랄 유유.
1: 나로 제니디 숨부 마스미 용도게.
0: 머리. 암로라가 도고 클라스가 쇼스기. 추마선 열샤. 님도르도. 왜?
2: 따가도
0: 이게 뭘 카투리였어?
1: 린저지.
0: 권단님도 저거다. 왜?
1: 주인.

0: 로브드가 남자 장가 세지 좀다 그럴 수도. 대공 쓰다.
1: 상대도 양세 소. 송년 돈나지다.
0: 야죠. 상대 뒤거 나 수출을 연구해.
1: 계속 막한 현적에 총도 합산 소샤. 계속 가르치면 네 하고 뭐죠? 이내 년 20세 뒤 폐지. VP 제통다 좋아 역시. 공어매랑 제도 된다 신주 마시.
0: VP 제동 남자디 갈간 좀 사버.
1: 들이 가르시에 비네 간다 등게치라.
0: 랑아님도 야르고해.
1: 마친 자 가져오래. 디키니 합상 손도지. 애교. 네 셰프님이죠.
0: 하고.
2: 빠지라. 지난해 주말 티야 왔어 나스. 그때 잖아 봐. 나 좀 뒤랑 셰프 돈요매.
3: 티샤베디 정유다.
1: 티전 주말서 알까봐요 봐. 제자 킨즈바 예라게 치천치게 주시든가 녀석견 제규 닌다 친구여시 치천 로연제 콘게 수베 추모사야 주는 거 아무다
4: 치천 对다 바예라게 수베 추모

0: 숨어서 녀시야. 장갈증이.
1: 암로라 가지네 시속이. 어. 암로라. 어, 정유다 초소샤. 주머서류 정유다 초매비는 초여 말리.
2: 안내다 근제 처우제. 우리 치체. 장다발라 님도 정유다 초신녀시 당과.
1: 암라. 나르초와 신지바. 나래 신죠.
3: 수진유바 민니고르베.
2: 아시라는 게 좀 예매베.
3: 예시스. 이내장 되다.
2: 아시란 하르드스. 나랑 가르신구요. 아.
3: 좋아요.
2: 고스교. 대 고스교체. 아시. 녀석 뭐 살다 유다.
3: 알랭게 나고 싶지.
2: 라고스다 총 가리다 교. 아시. 심제 저 규메스위. 다마 친유나메나.
1: 암루라. 기랑 문에 섭시도와. 기랑 로비베 더비아스.
2: 암루라. 기랑 규정 60년 봐. 선인 로우지. 최산 터지 능줄어. 군이 참 좋은 맛도 유터메. 왜 미에도 과도. 아.
1: 다른 무요지. 나지 오신 다지.
3: 계라님도 용호. 너니 주의를 무지 공부집지 중요합니다. 암나 소용의 내가 말이. 암나 소용에게 미유라는 신유배.
1: 내 신기유. 드리님도 갈라서야 돼. 나는 이 참도 공부지.
3: 아. 신의 지유어리. 어리. 너니 참을 중도 근처 지수유.
1: 아마 라마도 제 통도임도.
3: 前代表，我你三家兄弟的，他都开始，让他都离开到了，你都读什么？你直接去了参加去过。
1: 又想哪办了？你什么当差？那个你同意？
3: 啊，你这完了，上个我爹妈真是没用的。
1: 你二姐前面，什么是他当兵？我是呢，我来跟这些官兵，我来打手机。
4: 다리기 변조냠니 죽지요 말이 과르지기 변조냠니게 저블릴 균치요리 이내 얌세진기 중국 변조 니르시 마대바 파주기
5: 로브터 니에체너 다리 저블릴기 변조냠니디 중국 모두 깨통 마리성기
4: 니에 저블릴라 두고식메 니에 애지라 마가샤니기 키벤라 두고식이
5: 개세 공세를 와다 주고 유너 주수거리 내 하부들이 혐하다
4: 니에 신세야러 단단하러 주수 먹고 요마리 나수 니바도 답시다니 님그리네 죄도 없이 사고시 능수일러 둘다디 탁주 투비이나 라님그리네 죄도 약이 좋아요리라 공시 기변 송투베 마세 라다리 변조 냠니디네 죄도 없이
2: 이제 굉장히 좋소
5: 여시다 좋소 로브터게 년년 죄다 파과도 노세텔 도구치 다치기 도스터도 굉장히 예뻐하러 딱지에서 다시 해보자
2: 조업차게 나단지랑 딱지에서 죽을 사람쥬에 장이 이지만 제봐 나는 이지 지금도
5: 저는 다리 니네 두 세비 대신 약하리이나
2: 로업터스니게 전다신다 요마리게 장게 로업준 지우에고 지우시 티리유레 미수치리 이지만 제체 레브세보 창원 가부치시
6: 山阿姆拉尼家肯这的
7: 阿姆拉坑能大明德阿姆拉尼的谈一面天到我这站村子这里休息
6: 可算我可把理解您的所来连日拉在那边过去吃的

0: 나가 디키 용지 같이가.
1: 니라 안 봐라 그냥 차 남시. 잔 차가 더보다. 야나 차바간 꼬이 배시고 창문디 난 야 차는 게 요시. 더도 잔 장제 가르 더비네. 공개 딱 바르시 바르시 교인제 대디나데 자세 요시. 잔 봐라고 시내 가게 무슨네 샘딩네랑 도우는 게 요시. 장치도 뽑기는 게 요시다.
0: 지스 다 마시다. 그냥 갈라서.
1: 많이 봤지요. 도저히 제 도야미도 법은 이 지금 지르지 이유네. 칸에 맛이 없거리나. 장바라 콘디 제시. 잘 집시라 이네. 제네 송구여 맛이. 네 계시지 레시코뇨 유에. 나 스니에디. 지딘디 이토라. 균지다. 밤니 중수망 쉬시디. 제셈 섭슈사치 시시샤 제산로도 예샤미 샹게 나르디디 소수셈 나이키시디게 불시엔 용도에
0: 지자 뭐냐 지나
2: 자자拿这一边等给拿米油哈过咱呀要不一我是一苏人一了苏人一了老赵小李克拉塞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 다
1: 니한테 셰프티죠. 삼냥시도 아.
2: 아무라 도대만나. 조인다.
1: 송어장시라.
0: 어디?
1: 그냥 니 가라서 기면죠. 주머유 니 잡수와.
3: 육수하자. 정자시에 잡다 남자 조인.
1: 아니, 쟤는 그냥 내게 걸치 아. 무슨 소문다.
3: 아, 됐어, 됐어, 됐어. 어, 수련이라. 독수리. 간에 다도 조지. 사고지마기 튼주 총도 쳐야디. 나니가 응노 쳐야지샤. 먼저 자지미 최대피리 인사 주야 파피제 통도 지상 시적 코든 쳐야다. 정시에 세세 제국이. 아, 쓰이다. 먼저 제 참무 키유. 내가 파무 제제. 님 하시게 정시 되게 릭지 제고 삼주. 키남소 냠소 지알라 토슨 시유소.
0: 기직 말해. 내게 지그래. 내게 지. 야, 미시된다.
4: 서장이라 전달需要一边的 行李不也拿了哦是的 你家参别拿了 지급需要那个 심주参不送给 내가参주前面过转天气给 심주明年地过车가주的 换个女婿在직도주有的送下 前一张CP集团 立住前的天了 两个在지급需要那个男大的 到了这还不差啥事给
3: 还不都是你用吗是
5: 你也过对了 공개 시라스 당시에 핀수 참시에 대샤스기도
4: 미시드 참부 혈이 제아자심 주민의 디고 참고시에서 먼저 남자 고후유 비켜보다가 공개 콘츠 소주신다로 여교수니 눈슈 유세게 등교 시험을 숨기 미시드 CB 제동 남자디 여우시라 중요하리 이내 남자 신다 등조 로마 호칼에 개버려버 딘데스 욕시하는 영 아이오
0: 대기시다 내 다스지
3: 네스
1: 先生，谢谢主任。苏大爷了，请你主任到了。过来喝水。这是许，这是许，这是许。来喝水啊。肯定哪里？哦，我是公安局的。我呀，就啊。上个米仓嘛，若不切头多啊。嗯。启辰就我的这人多。启辰团队的人给能米登给，是吧？接下来呢，这个是什么回事？
6: 记者嘛的，别那么久的记者的，你，哪下子当别么久？
1: 上个不去老了，别等多啊。上爸爸新买回人，他的开车学的特别主动些呢，说随不过吃了伢伢的嘛是呗。你还故意，上我那些呢，最近是不是吃的开车学人，今早打不过，那我等个月嘛是吧？ 一年年日完了，让给你喝不进个，几成天大了，多少钱的用度哎？你天上有嘛是吧？一年也不得，给几根这些过敏性命多，些事天这些有嘛是呗？让给叔叔的，几天的短途去屋里，给些他们没穷了，叔叔短途去住吧。他让给俺内陆局子的羡慕，他的几成日完特别羡慕多，巴拉给叔叔，多难的生气啊！
6: 张华珠啊，那启真才来住你。出了是的，俺两个先上不送。张家启真给起的，才叫给马启荣。年前呐，我你怕没见我呢，他不给不是些。 만약 이게

0: 아마라게 다나 중에
1: 하 말서세 용비 야 얘라 뒤통치기 곤다스 입고 거야리 캬임마
0: 토체 나발라 나 지금도
1: 장구시에나 나의 레곤신들도 밤이 그뒤 중에 치시신이 되기 말 이르게 막아김에 희냉에 대나 말해 준단다 북성 레가디다 따다디 행미도 맹을 써서 딩주시라미도 자샤시 준두 미테라 딩주쿄미도 디다 집지 말해 써서 리부시라 증귀 강인스나 디규름주 나잡주 지내다 구자 쇼부치니에소 라마다베 레칭메 상 암라다 텅도랑스기
0: 발라 니에심나라 기나 자샤 사르두 지내지다 미그 상부질 지그유 락바르도 연라 유라게 기나 시피 지동 남라 샤제 태워야 중재 송배지라 니에심딩니 Kiran hira geçu.
1: Çiçen. İmang buzige. Ne çiçe be çugüdü lüdün çe yorsun bu yorri. Çangku şiyena. Ne kırca çiyene. Çiçe çugü be lehgdi. Çiçe tüm bindu. Çangku şiyena. Tengü. Ma çiçe şikan çudü. Minçangme. 내 중국 기재를 열었으며 우리 등유도 내 가게 지키며 미상마 로밤시라기에요 우리 나의 다가랑추 내 조성디 저와 신디도 대쇼통미도 내 미상마 등계다 수산시라치유 미상마 고해된서 내 안탕부시어유 가인이스다 미상마 아래 개체요 우리 제자 상다상 암라 안염도 두부시라 동수
0: 도부터네자 양노 회교셔네자 대성에 나와시음에 이내 기란게 나 동주나 아무디 나 당리치 도움도
1: 딩은이 뒤럼니기미 신단다와 정미에자 문세에 정마리 만주미럽디 닝디 소바징문시에나 닝디 소레디 만주 유지시스다 만주 유세직지기오리 이내 춘수 미럽디응원시에나 샤샤디 주원이네 담고시에요리 최종원의 시는 내 계급을 리기뷰디 갈래김나 제부도 부르셈요리 미개게 샤샤주배주 신당기 다와다 삼리치수티에 신당기 딩저 망스톱쇼가슴요리
0: 내원의 시는 다라이 락바르도 로망비나라 내 기랑 내 심나가 주매지기요 기랑게 나케린치아가 좋아디 퇴숙체요
1: 바베랑 그뒤이네 이치 치규 원내 치규 상바베 심나 남양 비중시다 법치 쓰지 이네 바바 남양 라냠도 십체대에 요마리 가인스나 소스미 지주그 두즈 망제지 소소디인체 냠니 긍두치 두드리 계시 바바 샤냠도 베트 십제 대유나 녀랑 토냄 디제 칭마리 바베르 원어 상강교 차롱 충제 소스 다시지도보다 강엘의 남바 계시 타나 이당 마신 승비 지자 바베르 원어 바베 미그 통사 상계 소스 베순 딘제 시지 준통나 승비 이네 바베 머지티라 장라 눈주케린 제조 네 바베게 야부시키토 마소 장 사롱 준비 기름나 바베 장님도 쉽지 로스제비 좋은 마소 김용에 가서 가라 가야 얘가 저것도 얘가 저것도 쓰 장 사롱 용이라 부족지스 제상에 탁산남당아 상라 증마서버스주 시월라상경아 증지마주로 형두게 단다바바 로디그슬리에 사업지 네디에나 마레미세 밤이 중승기 이내 치저 상증마지 로치주다 란스탈법송자 미스주 니즈마우치 첸다 카부리 네 쇼킨티지 소스부상 뇌동마치라 하호승매 야 지스 네랑 샘난기지마우시에자 허 로보도자 문에이 나라 모사냐르 지에지 아야 다시 읽는다 맞아 암라 지주이 용두게
0: 빨라 Tanda kinang pam yaw maashi. Kinang ningdo gu mechi di. Tanda si yaw maashi. Mi shinda ge hao makhune. Nye hao kugi. Si. Kinang mechi si. Nga nyamdo shuwa yu maashi. Yine nga kinang nyamdo dey tup chejo. Nga na nini ga ge poksam lyo dong nang yu yaw maashi. Kanta nima ji. Nga kinang nyamdo. Bungba nyam si ge. 来个家，彻底清理。

0: 보고도 형 보도가.
1: 지터. 나. 나야 가고서 관리했어.
0: 야 가고 갈수 님 봐. 다바 가고 쓰으면 말베.
1: 시. 네 미지. 전주라. 숨부서 뇽매라. 두개 좀 뇽매. 이네. 디리 두개 먼저 런제 두스. 라게 신세레. 장단님 뒤벌 주소 봐. 멍미면 용예미도. 계시 멍미면 문에기 자기 당도예미도. 야. 뒤따시다.
0: 문지기 니슈르미. 지자. 딩에 적진대죠.
1: 적진대외.
0: 내 강교 문지 동조 세제 견주 교제 강라 잡체오.
1: 지처. 디제 대답 요르베.
0: 견주네 중에 세와고스. 몽유디 따초가 머신에 디진상 我們 대리처도 내 적진 맞는 과용부제.
1: 맞고에 뭐 버친지다. 기세랑 간 아수제는 남정 조준 신달. 뭐디가 지요 말다.
0: 내 신규여. 상다기 닝두버 주심 주 서비스야데 다보도 강이 시타체. 맞어 전부제네 팬데스 통 마시. 제자 다도보도 맞어 지휴 셔다 뉴요 마시. 땡을 계란주에 남자 속중신다라 뭔가 것이 개벽 섬등이 요소봐. 근데 전에 여호도 멍시된 부시 등도지. 준주 체외 문디게 당당의 상자 견조 팔로죠. 자미 급적 관계 상다 심주 서비스야디. 다 탐에 등점 흘리옵시다. 나라서 덕지 직지 정지.
1: 지전 야주. 급적 안 섭지. 야스죠.
0: 지 야주.
2: 로디게 나라 자미 만자스 차도가. 니치르 두게 겸뉴 요마리라. 테차베 저와 뉴뉴 요마지. 코스모지 수수 겐지디 케지디그지.
0: 교차. 교르네야 호르바. 교르도 요나 저바요 저바.
2: 타그지. 수수 경우에베 사진이 카체. 교지 칸을 심부지. 장부시에나 담가디 노요 마지. 란되다. 심슈 체크 파샤. 딜레도디 호슨 치르치샤. 녜즈와라 자민 중재 나츠 트윈 산조. CP 제동기 개원 제딩의 지슴 통의 약수지.
0: 네, 두주구지 제사. 심재 마시시.
2: 용아, 장기 딘제 시에나가 로디에서.
3: 지. 우지 남니 대쇼도다. 네 대여리 삼지. 야주니 가르심시 유라.
4: 장 같이 가요 봐.
0: 은이 진대 다제 용배 아.
3: 장 중에 가 동버동. 네 라데 레어 삼지. 두주라 뭐집 주부다 대용거리. 라나고 사시 대신이 아니 봐.
0: 原来越来越漂亮，什么什么？
3: 这是，我你听到多些语。我听到你，今天你去年考的什么呢？我的，你啥学习？明天到底去，这是些啥？现在，说的些，我做主语。但是呢，什么汤姆是呗？我自己，上个七周给查准的工毕业，这做的是怎样呗？哦，没写呢，什么汤姆说？对的，我那个俺们家给球队个，全爱打下下。
5: 俺家拦截查准给不打，
3: 但是什么时候的？
5: 没有什么家明这些，应对不就说句话的，这不就是自己。大哥，长不闲呢，就不就看了。刚年十差有谁，给他做了刚年七十大。
3: 是，你三十多岁，家明给联合的，我做了十来个考虑的。现在你身边呢，没对的，我就是。哈哈哈。就说，也许，也许了别好多。让个家明的家表现吧，也是一。
6: 家明，你出不下去的，出不下去意思。小娃这个行动，小娃是真没得。急忙啊，卡拉当回答，怕是马上就打去。
7: 老爷，
6: 爷
7: 让周三爹，咱们卡拉投资里呢，卡拉上班都要喝着呢。
6: 老爷，等个新区卡，侬是怎么的？可怕了就，可怕了就打个，俺们那搞起来中啊，那么领队搞不定的，肯定有牛没。
7: 今天先打打电话嘛，打，让他们方便呢，点点搞清嘛。
6: 你别等这想的，他们也拼个月。一年也三百几斤的，然后我呢，考个数学。
0: 今年就不接了吧，已经接不住，是吧？
6: 让俺家里人接不住，俺做也是我学校当考一个的，现在家长我们也托你，让这几斤的。
7: 自然呢，考拉是三千大板凳的，罗定说，叫考拉啥就？说容易了，其他别别，没想到俺做工厂了，帮俺直接，差几步钱呢，其他别不学这个，一年其他天天你也没帮俺做好过月。
4: 这张我上面给他了，可是有问题。这是何队长，你这样办事的。这次对于建筑施工的，现在扩大把它去了，用度的。俺这边之前比让他三百个保育的新区行业通知协查清。新区行业通知协查清了，俺来陆续协查了一圈。你的陆续有问题，我可以帮。嗯。俺做直接的，就这新区辖区内的价值面部兄弟，点点说通的，免得打丢球被骂菜。
2: 很多通知表的这一堆，没得的，点点给他投过来。嘛，就不是啦，他那还少不？嘛这边，呀，主要是他那啥用？他们哎，电梯一边，电梯一边。杨啊，俺们都晓得。呀，大家晓得，人家广西女子新住过租住一年，接下来需要来去看些乱差些。然后短点给是的。
0: 这个，倒卡些难了蛮多，全点错了蛮大。开心嘛的，要不得错些。放心了，既然你其实不嫌弃，你那什么修嘛下去，忙我把给你两个孩子钱呢，就当我们特别是花月。动作不行不多哎，得了动作不起，其他有谁？
5: 天天大生意落不在买，经常做家长钱的嘴巴。那人家其实确实你不当大了，俺做团长这个一个月工资给你，你要是出点出个一个月的，天天学到一个月的，我到用你去谁？天哪呢，现在开始忙两百呢，天天去补钱呢，这个钱没一个月了，需要要吗谁？
6: 我们练练姐的啊。
0: 见到了，哦，没到年龄是呗？见到的嘛，所以你嘛，我初三学民政的，初三学的。你怎么这边？我那前呢，年阿家这边，既然给马尔当姐，都是马尔当的，大大叔叔。孟小薇现在来我那一面，也不是大老师的，人家考完试了，给我们的，就那里面多。
7: 我同到麦当孟不接我约，请马是阿大要马的，
8: 大些吧，卡罗嘞，这卡罗是的。麦当的孟小薇这样一边，
7: 咦，让不让让不一边？
8: 咦，
7: 大些那麦当的孟小薇这罗，你过来呗。
8: 的，你那边孟小薇，然后那边的没事呢？
7: 哦，到时过，的，你得我都去，我都得去对的。
8: 我那没啥事。
7: 没多大功呢，人家不许多。过去慢着。呀，我让上万人给打，这马戏。老外兄弟的营业速度大些，我什么去？我那是没来电送啊，今天第一套了，没老外兄弟这有人，俺一看一眼。哎，我的，我让马学啊，你这营业速度大些。
0: 俺养病的，
7: 小薇。
0: 呀，你先别点面的。开始全部。面到哪？切，这俺是怕开口的。
7: 先坐。
0: 俺没到吃没。我坐位。
7: 你
0: 怎么都中医呢？上面到这么开始没着？
5: 没到出门还过呢，没到这还黑呢。
7: 小薇，没到的这年人就没事。呀，又讲这个，让我这一把，家属请问呗。
5: 哪里没到出门事？跟这是对不对？人穷的，没到出门，你也没心可的。把那床被接了。
7: 苏个叫不恰子，俺们这两个内外女不叫不恰恰送给。中午，俺们到中午没有化工嘛的呗。没到俺们这边化工子，俺们到这边。没到他们两个去要么是呗？俺爹又不肯这时间不呢。你呀呀呀些，没到的也去要不的。俺爹用电工站了叫起个，没到几个来数，且上，学了挺要不？你那样让这我心里个点上去。
3: 이네디 딱딱 대면서 하고네 더도 몇

0: 대기시다. 시마시, 티링 안롱도 차규라. 녀를 메다고 수두 마춰치. 디네 로치. 땅야스 제디 메자티 선이 익저리 근데 저제.
1: 장아라 마시다. 쇼니 시바 카로레.
0: 지 쇼알 디게 망아 겨단 겨이.
1: 녀랑 커섭시 줘. 형도에.
0: 근데 커섭치가.
1: 저도 제가 나라. 녀랑 항상 주고. 녀를 디네슈다.

0: 룰루지 감사 좀 하래
1: 괜찮은 줄 봐
2: 我拧对灵车这下
0: 拧对灵车
1: Tristan 这这些 孟小薇,林奇 今天这这咋送呀
2: 这这咋 주방 담초 대한 쇼 챔프 제도 도둑이 인데 고름 다 주인

0: 다리 미시 집이 단서 말에 집이 단저 체주 다리 농도 어스도
1: 만조에 드리닝 가촌 소스 제세 쇼랑 치카세도 나탄다 책동락스레 대사메 람타 진웨 공부 좀 주시구리
0: 저니 이제 당구시 말라 뉴부다 내제 시슝 로가 춘지다 지체 침수서 카시 이제 당구시 취주 게스 거봐 감 겨지디 르러 챤섬기
1: 슈케블라 야 린지 과신소
0: 예 하고 마치오 시비다스
1: 스페 세상에 린지 고대에 왜
0: 삼을마탐 제목에 섬기
1: 지금 아시 린지 조나 되었다 도루 격부여시 독시디 디도 사브르쇼리
0: 예 린치라 기웅시라예 이내 장게 나와면 중에 린치 강한 주변을 경보다 나와 김도 제가 제브리 남 디바 차샤니 나와 마당 같이 그리 이내 내 신기유 다딘 그 골동배 이제디 린치 문에 시엔 개심시라시 팀원 강한 김도 갸션 치디 린치게 말릴 하게 비해 준치기 다리 집이 담디 린치를 포도시라 중요시 세상 씀쓰다 한 곳이
2: 캔스코디오 강원에 미쳐셔라시
0: 양가 마신 봐.
2: 나 삼통아요 삼초. 제자 참 샤시비.
1: 능담해 봐.
2: 계신이 능담했으려나. 네 기니 뒤라. 둘이 겨보다. 너 김도 하프 두승구리. 좋아. 야면은 코미스미 두승구리. 계신 강원에 샘내리지. 요랬으려나. 말로비아 기미도. 카인스나. 강원에 샘내 기미.
0: 영아. 카디비시에도 능담해 봐 다시. 조인다.
2: 단진 가로 보세요 속도.
0: 예지 전 도거.
1: 근데 전에 세미나는 뭐 기도 어떻게 길어 봐.
2: 뭐 기 재미도. 이내가 교육이 녀시기. 직전은 강문에 고동시야 서비기 말이.
1: 광고 받게 가죠.
2: 제가 이러시다.
3: 三米阿不是当土啊，年纪蛮老些了，你还可以呢，一天了，可这几年三米蛮少，是吧？OK，Jesus，他那天给咱们红色去了，倒是那目的存错意。我叫林天成。 니자라 세만에 대해 소리도 로버트에게 눈수시라 제투에
4: 로버트가 권세 바르고 있으기 예 님 같이 삼담기 이내 로버트가 세면능시 권세 바르고 있는 어지게 중국쇼라 계속 소리 계속 님지 로버트다 중국쇼 저와 서울신비는 예부디 예기고 지그러버 계승이 진짜 마셰비노. 댄댄가 비그리.
3: 타오는 뇌동신님비.
4: 아이, 뇌동신님도. 마탄도 로브터 유추월 주니. 로브터 라그나기 럭이시다 캐마시. 계시 교도당과 삼노. 모두 잼들어 지규리.
3: 재능아 이지비.
4: 라그 이지유다. 뭐 어려 용비.
3: 재능 이지 타지도 치시. 얘라 롭쇼.
4: 자긴 가리게
3: 자긴 가리면 삼코 뭐죠 삼코스나 잘 시켜줘

0: 근데도 딩한주 최대 디부르다 징차부터 봐 간다가죠 난주 능규 주제기 최대 멍구지 니간 차부터 줘 너도 가자 니간 내 톱시 다여왔다 랑 톱단다지 니네 야자 여마다 포스 타가니 여우지 되시 야, 쇼다, 뛰어시.
1: 아, 진짜 깔렸나. 오종라.
0: 아,
1: 뒤주신나서 대출하는 집에.
0: 뭐지?
1: 사와 십시도와.
0: 사와 진짜지를 하려래. 깔려게 보다.
1: 능규 누드 출고 하와 있나?
0: 능규 누드 출고 대시가 집에. 사실 잼부지를 잘하마도 용마지. 됐다. 니가 진짜지 용마르베.
2: 장차 시미에 촘산 눈부르 교로 뉴신 두부르 나양 자첸잠 지기 윤중 신뢰 냠산퇴
0: 스간 곱뒤드 장시다
1: 가당아 고고 삼시다 아주
0: 예장 고고 하르단수 이 고고 스그르베 안주 제베 레그디 항상 고야 퇴치시다 능규 누든 추지에 센스 지를 샤우시 그봐
1: 잡으리 가다 대메 배시고 가봐요 니유 나이디에 대 뒤미도 기람도 줘야 타지사
0: 준바 갈수기 고교 쇼지 루드와 가래 익세 말련자 미치비다 신나 기분 여지 샴제 슈구지 삼지 녀자 용배 란녀시 란딘데 삼부이나 그네 요네 대파 로교 아니 어메
1: 갈수기 오종라 기라 교비게 말다 니에 기라 쳐야지 팀웨이 기라게 아 제리 다지 제가 피봐 디리 니에 기라 세지 아 치료선데 야 치미스 기랑 포교가 소스도게 제대로 쉬는 님도 간단히 세 쉬다 디링아 인지 기라임도 주기 자라에 두 소접사
0: 영아 랑갱아 딘제 시기 유나 영아 니 포교가 냠지 되죠 예 라로 고급 지제 니라 냐야 좀 전직 쉬다
1: 아니 니 좀 생각 할 시에 그래 다들 니 기라로 고치고 마도 마시랑 고급 재미도
0: 됐시
1: 오종라 고동배 익세만 회네 모사고야 개미도 저디 나 내 효미도 내닝 내디 사모토나 나 오늘 이 여봐
3: 李奇拉谢谢你们都注意一下你也同他得有没你想嘛我连起一个汉藏都没下下去追图吧谢谢主要是对雷斯用啊你该去问问了既然给公布家什么事他谢谢啊给自己妈录住了刚才这边呢 Tentu kita lah, kita mesti suka kira. Les. Jika cuma wala, jangan yang ah, tak gil. Kita ingin cikgu sulah, tu siapa ah? Les, siapa?
4: Yang wei. Kita cuma wala siapa suhu ibe.
3: Masih gu. Kau ni bukan ibe, suci jingkai ni. Kali, jangan kau siapa suhu ibe.
4: Balak eh, kau ni dulu log lirik nak kerja yang orang sungguh. Sangkong kau mana ibe?
3: Yi, jika cuma wala kau mana siapa tu?
4: 俺这是记忆生病，看大人了，刚刚开车呢，光给推倒了，车路能开。永伟，等下过不去，你再跟大弟，让给给给什么文了？徐伟，
0: 永伯，这个徐老修多哎，这个徐老修多哎。 디린 살라버시다
4: 살라버에 살라버인 가려래
0: 랑게 우지르 생고제 치민도와 지게 슈라 사고지 살라버에 치주어 치러지 태그리
4: 과태브레
0: 니에 하고 뭐죠
4: 그도 로비그레
0: 권다 로비그레

0: 지겹시라. 로딘소, 레고다. 와야, 내 겹자 지킨다. 초카기 정시 두릅 제재. 제보다 제도 14구 제규. 안주. 된자 고순 이자디. 된자 고순 양보다 두릅에 인다. 조선다, 락다 지제가 토라. 해봐, 전부 유부디 하코부지. 제상 안주 타모디. 된자 고순 양배 철구 주시 락다 지약 탁주 제부지. 소급부터.
1: 예.
0: 견조 모두 배준시라. 대자 공수 양배 철거 주시디 등 서브 당구리.
2: 레스.
3: 지저 잘 가세요. 장게스나 저용의 기계 좀 원하고 넘어시자에. 시자. 땡기지베.
4: 땡기지.
3: 상계 갈수 유명해 하고 왔어.
4: 지겹슐라. 나도 오늘 류도나 니인베.
3: 나단다 지혜시망 부지를 따오유. 상리그지가유.
4: 정보.
1: 너.
4: 잘라디 롤러드디 다신기 유배 다시.
1: 스벤.
4: 니야랑 시오. 기타 디제 공부다.
1: 다리.
4: 디마도 라마소 자게 가비 유럽자 냐만 된제 된체비
1: 에에 진달라 디 가슴 그래 나야 다시가 요메다 디 뉴스유
4: 말해 줘보 자게 신금인도 띵아는 야사 신이니 중금이
1: 용아 용아 디레스나 가디나러 곰치지다 동미 기기유 기다디니 뉴쇼
4: 기다디 인게 로니 코네 뉴비 치직 시세
1: 말해 말해 나선 도 쉬야지 어 지난게 디바 시제 퇴바 곰지 얘기 티니 저거 비바지 줘
4: 아 진짜 중금이 생에 러비 뭐
1: 나 저거 보지 난다.
4: 아, 저 내 중국민 이제.
1: 아, 진짜 중국민 다시.
4: 중국민
1: 이제. 중국민.
4: 야, 마 시장, 상 큰 리듬 이봐. 야, 양롱 씨.
1: 중국민.
4: 아, 지
1: 전 예배.
4: 양롱 씨.
1: 마 좀 좀 말이.
4: 나 저거 되고요.
1: 나 이제 수제 좀 말이.
4: 아, 지 양롱 다시.
1: 나 중국민 씨. 기단 예원의 신 계심시 다이.
4: 아, 지 이상 양롱 씨 쉬다. 양롱 씨 세부 쉬다. 이니 가르쳐서 아. 기다디 계정부터 내 여러분.
1: 진달라,你也给咱唱过许久。你也记得担心没了，也都给这玉面、三平没。既然给他一吃起的送吧，给谁吃就得送礼呢？俺一起吧，看意思呢，你也赶紧去。莫拉给他爹搞不要哩，他不得还落气死。那你，兄弟呢？你们多少路兄弟？年来还欠呢？莫拉没记得，颇多家属哩。听到记，他不多年，劝解都没多。 现在可是不去我三处，莫拉伊他爹搞不有啥，你有些真是有。看意思能阿是你俩住你，其他呢可真是有。今晚个你，他都托我玉梅，你也协助听嘛说。现在我绝不见对面多，你三平个玉梅没在那了，绝不见有对他冇出意。可是绝不见我冇说呢。 그래 말해. 나 다들 기다리 라시피 토기. 기라르 니쇼 텐쇼. 용도엘.

0: 감사. 기랑기 견세 씨 봐. 단도 균시 배가 아시야.
1: 샤위. 나타는 양아나 리드 린직자라 지에 대면도 카바김 내 링미도 장자와 제송에. 야,
2: 야, 나. 야, 뭐야? 세. 야. 뭐야?
3: 섭섭지 아. 영화. 섭섭지라. 디게 비지지. 그린다.
2: 야, 나.
1: 저보. 네, 균식 잡고 쳐위. 저용에 기간 좀 원락 넘었어.
3: 양계 기간 좀 원락스 위에. 아. 이제 인식 맞지. 나 삼돈다. 먼저 팔로 로망기 길로기 조여자. 광의 균매 봐 말어. 是吧? 기간 좀 원락이 낭진낭고 제 송구여지 때. 먼저 장다 신주 사비치야 태라. 공개 토다 파송도 자치 공자 시자 되는 거여지. 니들의 인생 맞지.
1: 최소. 딘제랑의 인기 맞지. 이내 장계 신거지. 당당 안 줄래가. 회교 도시게 쇼는 용 맛이 아 다이는 배트 샘네르샤 나를 섬주 망참면서
4: 장게 소 도구체는 린치를 도구시 교여 맛이
1: 디디용 안감다 시탈로 안주 나도 제재 야부시 겸네 다가서 봐
4: 장게 기지 멍구 치자 샘부 기부 켜는 용 맛이 세시 겸능 화여지 샘나를 니에 초보 양슈게 나 도구치기 삼 샘도 치여지
1: 당기니에 가바시 다 겸이 켜는 링민도 치부딘데 다가 화를 치면 있나
5: 예 시전 예시전 샤오이 야오쇼 린식에 기사들한테 줘야
4: 린식 봐도
5: 오종라임도 진수
1: 오종라에
5: 어
1: 콩치러 능주 예제 쳐다나가 대니 말베 님도 진수에
5: 님도 진수
3: 뭐지 예지전 린식에 랑 렌지 구주와 랑게 미리 이치 제비나 미이 랑리 이치 치기 쓰기
4: 단독 봐도
5: 단독 원자로 모레나 자라 루제
4: 귀신이야
5: 야

0: 같이 해. 얘 톰제 대야 갈도. 든지 해도. 야, 저도.
1: 오중라. 오중라. 오중라. 야면은 생조영하면 되나?
0: 겹게 중에.
1: 겹게면.
0: 얘 다시해요다. 겹기네 치 잡았다. 랑기 미든고 졸로 상원이사. 다녀서. 얘 잔러 원수 토담 찍었다.
1: 뭐 겹게 얘기 봐야 믿어. 스나고 머타비노. 니가 열심히
0: 로직 시험 숨겨 죽죠어리 니면 갤럭시 모데나 대여자 대자 돌 숨겨 쳐마리 야 교시 도시 대 모데나로 튼튼 교시 아 도시 니 루로 쳐버려

0: 아론다
1: 오롱아 지나 심시야 그
0: 진도 가시 저 차업 시부도 저 쳐라 딩삼미디조 진규 꾀어블아 딘데 치샤 저 쳐부지도 니라로
1: 기나던도 꾀어트 웨시디스 아니비브지
0: 제바 미스니디 직분 남과 치안 럽 쳬브지 딘데 쳬베이나 천리 심주 야오치도지 是吧 셴마도 뒤르게 치비던 거다 야 니라도 하바디 근제도 니레로 신정의 중도 주도 칭안 안유엽다 되다 로여여여시야 공케간을 고치엽지도 Ranji nyo duwe.
1: Yuxiana, nga guayam du. Nga zunyi ni kwa lewe re, taareng sera chunga.
0: Su su tu.
1: Numxi yu sa khasika yu bre. Nga zun langyo nyo du chui jie simchuu si sa zunyi ma lbe.
0: Numxi ni yong rda. Numxi ni langbe, dada nga zu chu da langba yuwa qia gi, ca su nyo bu cuet qia yu rda.
1: Kira nga taareng udile yu rso ma chunga.
0: Nye rang xie bu yinba. Zhang cha si me, chom san numbur gyuru, nyo sin tubur nang yang za chen zang. 七代日岁小数日子久你人同没归年从不没大列州都大大民都大大民呢要求不是大可不是不解年岁代表俺来个家有人哎三不多的当个子弟你对所列别龙松俊孩子的普通主不是大嗯选不上了嗯我那爷阿岁喜大度啊<音><音>

0: 그래도 계속 왜 띵안즈 랑규 뉴드 취지 너무 뒤지다
1: 다 유쇼 녀석 기분이 자 오조 잡다 둘이 켜고 나가라 할 때도 와
2: 디디우 가 수부교 차선 제브리 마도 레리빈 코네지도 나 잡지
1: 라타도 깊샤르도 와 룹주게 가부체세 룹템 시토비네 데스 시시르 와 저도 나 셔야지 자 고동 체가 통면 삼되디 녀 제메다 저도 녀 대유
2: 디야랑게 쓰기도 와 나야 지금 말다 응 정부 세비나 레그디 칭엘어 통맨 섬디디 개청부시 하시아 라능시 텁스 당보 레그칭이 내자 나능시 옆조 롤롭디움 칭이 내자 통맨 섬디디 게 봐도 거기 지도와 딩응응 진지지 역준다 참부 조서 맞지
1: 봐 다 그래 예 가래 역준다 참부스 그래야 장게 구줄로 구유자도 와
2: 고쳐가 잡자
1: 맞다 라카시아유네 대가슈다
2: 孟小薇一直留下，然后可能得给我打。彭木的，到哪个地方？
1: 你要让常务先说，你要在哪里，跟着留下。
2: 可以呢。
1: 你要差不多，来个几队，从这点点休息。说实话嘛，噻，没啥嘛，来不及他休息。
2: 是。
1: 选不几个来个几队，全部都给你。彭木几个来个几队，全部按有生病。
2: 爷爷好讲哈，来羡慕我，让给彭木一娃姐姐重新去一遍。你要让去哦，孟小薇是你的，我就请不起他多，他那啥来什么休息？
1: 哈哈，海林，让个先生的，听我念，旁边观众朋友有余。各队队，你也羡慕参谋，把上面把旁边的了解，莫让中国旁边观众们在这抢着上去。你那接了，没上面，莫让就打了，透过车上，没给钱，连那点呢，通过钱不是？接了莫让很着有面，你没给钱比，也好难免多。 제일 게 뭐라 누이 게 없음지 나래 나라 강을 치우지 나가 신고 입에 샤오이승의 범우디 문의이 전부 입에 맞에 눈은 치부도 이내가 시기 개세 돈돈 내준 줄 하가 제비 너 근데 샤오래 니 혼자 세세 근데 스키 그래
2: 멍 샤오이게 나 박자 습슈 가르 샤오이미 신고 입에
1: 그래
2: 뭐라 그 믹딩이지 나 다부도 롭주 그나네 뭐라 그 믹다나한테 큐네 통용매 모랑 심나라 땡주시 타유봉 응기 디토네 모랑 퓨중기 괴동 버치하기 섬두 차고 옆에 중고요시 맞아 괴럽 증언에 모랑 약토 약지 용야라 로봇 처리마도 맞아 땡외 삼능인 것 기제 신상 바고에 올 수 있죠 요마시 타마데 팜니 쇼바 차샤네 알아서 겹음해 봐
1: 라가시 막 좀 저도 용아 다치는 모랑러 깔래도 스케줄이
3: 看到多少对呢？孟小薇，让自己这一，让给达到也不起了。他妈让给莫让吃用的，该是他让自己。他当爷，该是他让家长了把心意。巴拉，我杨克让大家用笔。 这里你也给人当上学一样，我感动被一个联想。给人给听个一遍，邻居大爷启程，清唱罗斯。我讲大起的，若不蒙古西达，我心情。开始工作若不前面呢，我感动不起托马瑞。罢了，给人给俺们弄军备学了，你若不多做了，没弄也好去跟着呢。 Nyesingi, nyemashene, kirang ge thang nang zhi. Kirang la gya zi nye da, semzu kwe buchi yo zhi. Bala, zanyi nye song, ngang wu skwe dong buchi chab zhi. Kirang tol dim na, nye lega yao che, choa yao che ge yi. Kinzhe che bi yi de, nye kirang gu lo dob da min du sem le xia che. Lo zi dian bi dung gu chi yi. 罢了，我能干面。你那起来是啥成绩？

0: 지겹시라. 그냥 가는 거 앞에 봐. 먼저 된자 곡중이 자데. 뢰동 자타 제비. 돈도 심주식 이베. 그냥 갤 뢰동 남비 송야디. 내급 잠시. 간단금 지 못 얻어 간에 각주 처리. 정부슈나. 등응에데 나와스 등매. 이내제티게 대베지러. 니자 녜심날 베디 대자 곡중이 자 정식한 고용기. 장니슈데 녜 대비. 오스 송샤. 이내게야도 치다스. 녜삼담비. 장뉴든직제기 말아소유 심주 속중을 당고 섬초. 가르쳐서 장 말아소유 심주 속중을 전대시 다요 말베. 다야 매부 무중에. 내 삼등도 대자 곡신이 자 디드레스 뢰동 제나 파니르치기 지겹슈라. 기랑게 안가 직제 능구 속중 다나 바토체나. 이내 안가 대자 곡신이 자를 심주 못해 저와성비. 안가 가나 고추 제로 중도 지바. 지마 남자 양겨 고조도 나 직종 멍신 이제 증거로 봐. 네 자가 가다 고조 시 중도 개민도. 쟤는 쟤는 아래 모두 심주 제제 렉신달 교마 제비기. 두수 졸라 조 말베. 가와 제부 취미사. 저상 라도 능이. 예지정. 네 자가 바바 이지 제는지. 자리 치르베. 네 쟤는 그냥 알로 계조리. 용아. 안녕도셔다.
1: 루딘 샤링,

0: 나주 제시 속중 속제 제가 다리 의구 제배 유림 나라 두릅 제배 제시디게 리트리치 하시 디미유 가레스나 나주 CB 제동 그 남자 차르구치도 비주 입에 제시디게 리트리치 제구이 딘데 중나 바로 변에 저 하고리 접지 나주 의구 나 주야 저 와이치 쪽으로 칠로 로든 레슬러 우리 나글 차샤나 되다 대유의 미창마 나주 된자 곡순이 자기 각주 속중기 내가 친 얘기하지 다채는 기랑게 류동만 앞에 디 사회리지 유부르베라 지정 샘쇼아 고디 돈수나 나랑 저 카지다제 미창마 나주 문에 류동 제비 슬러브리 상대 용도 시타요 말베 니 치비 델리산 조토 말다 지겹슈라 나도 님이 용아
1: 와야 콘조 내게 나서 오르세요. 나 저 레로사바 예치 정지. 그 수.

0: 가지소. 아.
1: 야, 됐다, 됐다. 네.
2: 소이바 가지. 네.
1: 가지. 가지래.
2: 가지. 아.
1: 가지. 그래.
2: 나도 씨.
1: 소이바.
2: 가지.
1: 고도 씨.
2: 가지도.
1: 고마르샤. 소이바.
2: 고마나르샤. 오자실 게브라 하리.
3: 스타티스. 너 좀 믿다. 나 고마시다며. 초원나자 산주세가 요비.
4: 어지, 링치. 나 산주세가 대용배. 저저저. 네 산주 치고. 나 산주 조유. 님도 줘. 야 줘. 야 제스. 삼가래 가요리. 내가 요. 개민도.
3: 저저저.
4: 내가 요. 줘.
3: 미망도 제 통과야 아유. 오동나.
5: 아,
3: 오동나. 나 도와즈 차르신스. 둘이 시도 봐.
4: 아, 레베 쉬고. 르르치다. 진보구부이나 소뉴글다.
3: 아님도 용의 수류 기량가 샤기딘 데리 송부충
4: 란딘 데 챕충라 항상의 튼지 주구유나 갈래 게프 고왔다
3: 다당아 교비게슈
4: 아지 니에 갑준 소중 리니메 봐 교비게 초명아 기지 딘제 지요 마르베 지금에 도그 치순디 공개 창에다 저어였다 이내 제문디 도즈 야 되다 산주 대민두게
3: 잠마시다 여르베
4: 야 조가 뭐 조가
3: 나 조매
4: 나 뭐 지나가 조인다 你咋乐过啊？我休息牙工。
6: 林奇，然皮给跟着多。我打启程当大面，启程给然了嘛？你还要切下，然给扛着马去绕死你。

0: 남부 들여서
1: 오중라, 랑 알아 그네라죠. 아자게 알아 무슨 생문두야.
2: 아 아자가 봐도.
1: 아자 대여 말이.
2: 마군 터질 유도 개백가라.
1: 야 너 시다 형 말이.
2: 제자 비즈 칸 동이다.
1: 비즈 칸에 못 놀아.
3: 민지,

0: 야, 신도 쏟아.
1: 야지.
0: 다랑게가 부화이면 시엔 드그베.
1: 아, 당아 신내를 흘려주대 알았어. 샹게 랩추르마 준 용도에.
0: 라게가 시엔 용도 그치?
1: 아, 쇼팅그베.
0: 네, 쇼팅그유. 다 쉬어다.
1: 샹 부유걸 쉬어다. 신내 얘기지 년도 입자.
0: 가인스너 마포다 가라네메
1: 고도메 익세르미도 랭교 뉴딘 취제게 각동 소주나 조시야
0: 너 중다 군인도 여러 봐
1: 디니 하고 뭐죠

0: 야주
1: 쟤는 공수 근데 저세
0: 내가 나게 괜찮지 나 보초 추인여야기 그거 다가람도 영화리 오야 따집자자 라니야 로유
1: 민天成 민天成 이래 쟤는 얘마 입으라지 민天成 당사봐 뺏으려매
0: 아저씨, 상도씨,
2: 아저씨, 소라랑 라도, 간에 십시해줘.
0: 상도씨,
2: 상도가래, 사이즈래, 나이 개진도.
0: 나 상도, 작도래 삼주고야.
2: 아스 님도, 저발 발디 정진 출내기.
0: 내 활동기 장리 닝글로.
2: 아저씨, 따따디였어.
0: 좀해 심어. 거중이 봐, 아저씨.
2: 로슈 못했다. 나 따따유면 다 가요미.
0: 따따유서, 타르고 시다요리, 신규배.

0: 야, 교수님다. 야, 교수님다. 오늘 내 제 동시.
1: 계란 오늘 쌤 또 되게 소스도.
0: 가래, 채 사브르. 오늘 내가 채보다 급 든지. 어그중락 알아구이. 배세니. 저시 시도하고 좀 되딘도. 근데 슬로도 좀 입에.
1: 기다게 그랬게 줘.
0: 나한테 다다세지. 영이 가르친 게 봐.
1: 네 저와니. 네 도시 법례 저 위스 기다 쉬비 봐.
0: 저다 디르베.
1: 어디?
0: 계심 드려요, 여러분.
1: 계심유. 영혼의 신은 계심시 다이.
0: 나한테 제일 계시 그러베.
1: 계시유.
0: 미미 롱도 디제러. 미지 키지 통야 말이. 계시라는 네 줄이 다가 제비너. 디디자 그래 주시면 그래. 내가 시고 입에. 라자 마세. 초고 형을 경기 그리. 녀시바 녀지. 맘도 놓으러. 야, 교수 놓으러.
1: 말로 다시.
0: 맘도 놓으러.
1: 말로 다시.

0: 수수 전다 해제부 육샤브리 이내 랑가 인도직 체도
1: 다리 나 인도직 체도 이 니네 저거 루도직에 나 공조리 나 만족하나 뭐라도 돼야 세를 로마쇼 나 유지기 뭐라게 된대가 두다 개심시야 유기리 세상아 로도 이거 죽으샤
0: 전이랑 지하지 불에 봄래
1: 부다 보면 이렇게 그러래
0: 네 계속 집삼지 랑가 마시에 구두 때내 봄이

0: 조심히. 소라랑아, 잠깐 소마도 굴러시아 놓아. 나 그네 사주심이.
1: 장과호, 니나 초구매다. 랑기지 정마시비나 쓰니네체 중래 간 가방 비주 다 먹어. 아직 가방 끼어 먹어.
0: 샹우 조치스.
1: 니사주.
2: 다름지래요네. 도다 담도.

0: 여치 장 닝도 심주 가네 임베 모레나 주 너저랑 파게
1: 나로메 푸타니 쓰죠 키나 좀 아디요 크리스킨죠
0: 마데 로숨주 락스 데비 디유 사정 예번 디나로 요시 장 구디게 장 샤오 친제 감 니슈스 신스기 페진 다게 줄리오 삼주 처음에 없어 말이 교수 뭐 되나 주
1: 님도 연쇼 이내 나 파마게 권을 지난게가 다다 요새 사실 있겠니 그러베

0: 대조 키르이나 조로 레소나 바구에게 스소로 류동 근제 재미 시르주 어제 어제
1: 老钟
0: 队长了, 图森许斯,
1: 你也不会捐家买吧, 做这有的, 今晚呢, 卡斯卡拉马东了, 你应该是还有这, 我, 我呀, 大陆西,
0: 哦, 古雷卡斯, 欺不顶这些了, 图地不呢, 今晚, 哦, 今晚有吗这,
1: 我呀, 现在用啊, 给你把楼主给的,
0: 哦, 古雷卡斯, 我呀, 那个是不是呢,
1: 用啊,
0: 哦,
2: 欧中了

니가르니 워자르치위 강종인디 리위무규 사동알라 增进我们 人体力 第二呢 极度点别杀度引点 当个的格月 南胖聚集 接上列度 车度点 第二呢 举入杀别 云众杀得引 云众杀别 别给米利卡给米莫那 둔지타 야즈인비 튜르기 녀가 삼유라 중화미리 지둔소비 두시 체린토 동주 주닝조 제신 미리카와라 빈준 종타 비리 냠지지레 군디 당리 예용기 미리 튠지 야튠기 비상규 뒤주로 슝는 계류 변정 사비 벽이 퇴무타 참비 뒤지레비 피해지기 렘비토 규유라 피해지기 튠섬사바라 시수리 초용리 피해지기 도시사바 라다르 체비 뷰지 레그토리 사드 벤저로 피해지 동위 문규 규두규로 슝는 개비 균정사비 지도 点비 벽이 주진 띵여티 겐강 기몽지 등부 주바타 사드 겐강 불류 초두 송종의 슝는 개미 예급이 긴감 시비에 토가 수준 제주로 숨는 겜유 균종 사비 탄삼 도된타 허승 사딘기 지지 르양 주여티 조용리 탄삼 딜링타 탄삼 사딘 탄삼 타게지기 누가 제지를 당리 예급이 타딘 타다르 문주기 라린 뼈든 그 조두 호다 제유 예비에 뒤로 사바두 양규 렘부 사바라슈 여기 미르카기 미멍기 모두 교용리 뒤르사비 방기 표정 제주 라린 터진 단리 뒤지타 조주 제비 시린 지도제 点비 지조 링루기 표정 사바 등지 내도 후다 제주이

0: རང སུ ཚེ ག
1: དེ གེན ལང ལ གེ
2: ཧ ཐོ
1: ཨ གེན ལང ལ
3: སི
1: ཐུང ག ཏ ཏ ཡི ལ
3: ཡོ ན ཐ ག རོ བ ཅ ལ ཨ ཏ ཉོ ཉེ ཡོ རོ བེ
1: ཡ ལ ཡེ ཐང ཅུ ན ད ཨ
3: ཅི སོ ལི ད ཕོ མ ཡོ ཁ རེ
1: མ སི ཉམ དོ ཡོ ཉེ ཡི དེ མི ཅུ ཁིམ ཏུ གེ ཆ ཆ ཆེན པོ ཡོ ཛ ཆ ཝ ཏོ ཨ
3: ཨ ལེ ཡ ཡ ཡ ཅུ ཏུ ད
1: ཁ ར ག ལུ ནང མ ཤེ
3: ཡ ཡ ཡ
1: ཏ ཅི
3: ཡེ ལ མོ ཅུ ཆེ མིང ལ ཆོ ཡུ ས ཉེ ས ཏུ ཅི བེ སིམ ཅུ ལོ མ རེ
1: ཨ
3: ཅེ ཡེ ད ཅུ ནེ ཤི བེ ཆོ མོ རེ
0: ཁམ ས
1: ཁམ ས ཁམ ས
0: ཁོ ཨ
1: 明了周海涛嫂，常和他闺女聂佩君罗么意思，我马儿呗。他那也不晓得差远了，宿舍宿舍，今年选不得。啊，给那个陆志阳那啥？哦，今年对啊。你去罗学啊？
3: 有学有学，我们都。
0: 哎，他们啥？宿舍宿舍，
1: 宿舍宿舍的，明天听芒果姑娘去。啊，听得让他们送的，劝送了要么。是让给宿舍的，家长给不给给退啥去这是的？
3: 哦，听得是。
1: 马赛把宿舍你退啥去这里？
4: 送过去，做对嘛是哪路？可让送送了。哦，海涛啦！
5: 海涛，
6: 儿子，圆圆，
5: 儿子，小雨，儿子，阿姐啊！哈哈，有些你把小姐打。没打没打，没事。呀，俺要我是大舅的，把人那里是来给你接。俺住对阿姐啦，给这句呢，当然得下去的狗没多。这是我不是大姐不的真想想，叫阿姐来看不上是东西。阿姐啦，看不上。
6: 儿子，我们的人呢？
5: 巴拉花铁索，巴拉，给一
3: 打，给一打，给成了，给给让谁死？有这张了，给咱们都死死的。巴拉，哟哟，长河快呀！长河
5: 才充气，给咱才送一死的。阿来，
3: 我是有消息的，阿家来是白白。
5: 白米，
3: 阿家是白米，
5: 这不给谁有的？
3: 叔叔是白米，我这里让俺学大开表个。阿家，儿
5: 子，这是让俺看见不进。阿来，长河，巴拉，中国这些的嘞，才充气呗。
3: 好了，海涛。
5: 你是女的，
4: 阿姐上得是呗。哦，长河啥？欧良拉达阿姐个杨四郎过生个月，他的名我们投诉啊，今晚他到去了。嗯，念我之前面，今年朝我们抢不休息，他都把那个新酒弄不是。
5: 阿来，哦呀，小雨，看不上。
4: 看不上。今年我姓雨呗。
5: 哦，我姓面，今天让给小雨是白送个谁？子燕，让给小雨过的杨四姐雨接的过来。
4: 啊。 让给传媒抢不许，把那个新酒楼嘛催不得速度，知道吗？你谢谢喂。
5: 哦，谢谢。
4: 叔叔，你谢谢喂。叔叔，我那谢谢喂。我那你，你我那谢谢不是，怎么啥？你来不得行呢？阿妈什么谢谢说？来。
5: 谢谢，
4: 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
1: 야, 장어. 네 없어.
0: 어, 영아. 쟤는 최대게 줄다.
1: 영아, 대단히 신기하다. 왜? 엄마 저 유스 얘기. 장근이는 나와 주기 왜?
0: 장근이 너세 좋아.
1: 야, 대. 저도와. 뭐지 랑게 너스 매베스 제 데스데 니 데브삼게 람산시에 좀 제마리
0: 따라 가시유
1: 가리 가시유스 라뉴시 제 얘기 좀 담아 담아실라
0: 그거 매베 계지 마시라
1: 니 가주 가시에서 계란이 얘니 저와 가리바
0: 언니 내 뒤에 요대 버지 이내 랑게 삼번 치 마시 니 라시오 봄디 야스 마르다 나 뉴슈 계주
1: 하 잔노 예 가리
0: 마르 롱트 창교 상시 디니모 다 육수 시행해. 세진이가 세피에 시행해 그 맛이. 다 육수 세주 맛이. 양량라님도 진짜 비주 시행. 네, 제일 시행.
1: 영아 영아, 나부시.
0: 야, 뒤지. 야,
1: 아직 대배 농사. 같이 그래. 됐다.
0: 왜 볼친 계속 해주 맛이야?
1: 아, 제마요 제마요. 말하니 제일 시행도.
0: 네 시행 후체.
1: 아, 시험부터 진짜 경험을. 로봇이다 먹었어도가.
2: 쟤는 피해 또 쓰다.
4: 네, 쟤는 아마 되지. 자도
3: 내 신주민 줄아.
1: 그런 식이다.
4: 장허러 네 규구유. 소수의 내가 제배 주고 죽어러 제제 되게 인생이 힘들다. 근데도 장허 탄다 내가 능다민도와.
2: 능다민도 네 잘 우체게 대부도 쓰던가 다는기.
4: 야 우리 장허 팀을 뒤지 숨보다가 마카와 깊지. 내게 돌아 기지치그리 니 자카와 김니 큐니미도 니에 삼바 레궁 레가 초와 싶으메 조 삼지
2: 아 离婚了，吃瓜差不些了多，两个爸妈家姐姐，贴不到老买不起，给咱打三对比的钱了，才合适。
4: 长老，退休休那卡得起的，两个吃瓜卡最有呢，说说起来的退休等于有嘛人。

0: 也是，长河无奈些呢，恰恰请不住你吃的。你那年前的离婚爹爹呢，就拿我们是哪有？
1: 哦，天天写句号码的，第一卡不叫你给，我老哈的。长河给，是个可可多算账。
2: 谁算个？
1: 你姑那爹
0: 为呢，瞧钱不惹谁。
1: 啊，你的爸不许接，咱们过些时间吧。你爸爸就来干去，
2: 保不住谁那有谁？用啊用啊，
1: 万一那长河里给吃的，
2: 你爸。
1: 哟，爹说我管不着，我那做克拉水操作有序啊。水容器也多，我他爸领个月。
2: 他爸领个月，他爸，哦，用啊。嗯，八姐的年轻月多子那让着啊。
1: 八姐的，你可别激动的，今天八姐的狂喜给的，你让了我这样。
2: 啊，对，你水操，让大家自然做点这一百年什么就。
1: 地图他看看去，阿姐，你今晚来看今晚来么？哦，
3: 不，咱俩去。你带你打，带你打。
4: 阿姐，哟，你来是几对是的？
3: 年轻，年轻。有个月，
4: 阿丽，
3: 子言，
4: 浩宇，冉永文。
3: 阿姐，苏丽，杨秀达，杨秀，我不叫你叫的。你去哪里用途嘛？是学费，我不叫你去那里去的。啊，阿英达，阿英达，
2: 天亮了，你去俺香港那几边，冲个茶大姨。
3: 阿姐，阿姐，阿姐，苏丽，冲个茶大姨。波浪，波浪，波浪，看不上，看不上，他露露人不卡嘴巴。
4: 露露，你不也波浪？哦，这对的，苏姑是他媳妇领的哇。
3: 公公叔，用眼去找，你了，你想看都可以。
2: 阿姐，格里多是格里多。格里多，看路的。啊，见谅啦，故事王大骗不得，故事能够用学，你也是该丢教。要去，给他通知那。现在也可以的。阿姐，格里多，格里多的。巴拉，巴拉。啊，要去啊，要去，要去。
1: 给他多是来学我们的。
3: 用啊用啊，多是路的呀。
2: 从广东去我妈的，啥么能不着吧？天天学嘛是呀。
1: 很多被送不的，被送不的。
2: 紫烟达，长河的叫人，
4: 何是？老马人，看来你个海涛热不切吧，也适应。彤彤，苏氏这边出钱，看咱做怎么啥事情的？哟，哦，他这样子，下午我来面，他们要我接账。长河来过年，来咱们下午呗，切不切不是？
3: 喂，马对的，东阳忙着，你这么吃？
4: 阿里古的，
3: 对对，
4: 苏里个下面那具体，我那这边可就特别了。
2: 见谅了，给经过嘛这边。
3: 哦，
2: 马丽，见谅了，其他人没需要，就不再回来是呢。没事，那顿大的开心没开嘛是。长河来了，先别搞了，我最多穷不是。他的特殊检查不到了，我那一，那就先就算啥，其他需要没去。我最那给他们，是吧，长河？
3: 嗯。
2: 哦，
3: 罢了，弟弟，你看了，来过了，路不通行了，你最多是对错。他就检查，你接了给他去瞧，接了去喂，是吧？
4: 哦，长河。
3: 这些菜看上去，你有人不上当不行。我让他看上几只小锅上不去，这里上不上多的，现在军钱没多。
2: 啊，
3: 送的。让个些个的胸小不切味呢，差不缺了没多。嗯，年轻个月。让老不着，热胸个心就来个些呢，差不些差多。他的老不着六九三高了，大大几个人吃没来，六十个个。他的老不着呢啊，三家都连起个。
2: 介绍木头鱼呢，业务小钱少。年前一年军团员之过的。
3: 哦，先生啊，他让谁？长河，年前呢，让雷公来个钱币呢，确实也有准备。怕现在一眼钱币呢，就是军团上面上是吧？之前那些钱了，杨一平兄弟陆局里开车吃了一桌。哦，多少吧？一年看他的，哦，老不着，陆队长没多。
2: 对的，苏氏说话小小的呢，想不中起来今年他都不多，毕竟我呢，有些事情有的，是吧？他那些给那个通知起来那个月，啊，一年年前呢，我就会给用什么些，然后后面呢。
0: 문의 아니 염도 치다. 더도 수수 속고 여자. 아니 좀배 쉬고 일어나시오. 자자디 주목도 켜는 요 말이.
1: 아, 해도 장게 산책이 야주. 장게 섬 중에 자주기. 이네 장피게 줘야디. 년문에 셴나. 당고 야지. 제선 분이도.
0: 장게 마동 조치비야. 많이 했어요, 사실 수위.
1: 맞아, 맞아.
0: 아니면 더 내렸잖아. 밀로 못하고.
1: 얘야, 드디어 시기 맞아.
0: 장게도 삼 등제 등 맞이. 이네 미신다가 삼 등제 당 조유죠. 겨울 가시 얘기 유매. 얘 삼십 위. 오늘 이. 개미도. 나라고 해야 돼 가리면 그래 신 집아. 맞아. 나름 미칠 때지만 그래 신기 위. 나의 초보 차였다. 몇 원씩 하고 사. 몇 원씩 교리. 밀니에 막 그러래. 모든 이제 대교리.
1: 라이나 로친 데드다 지그지 갸르샤 군도 큰 쇼미도
0: 영원에 쓰이다 운에 쓰이다 시 라가 삼 역시 돌아 단대 지도 대차 샤비나 미상마 우섬 열라 문규 요약이 구급제 역시 그다 나라니 공부념시 조비이너 나몰 전대 소년 형식
2: 암라 간장소
3: 암라 간장소 나 신어 구매나
2: 유교랑 거기에 넣으시다 역시 어
1: 뭐야 장 가봤어야다 왜 잡아
4: 영아, 영아, 잠깐 갈래.
0: 아, 가시다.
4: 나 유사스리. 영아, 잠깐 갈 두고
0: 세요. 역시 얘기해요.

0: Come, sir. Put on. Put it in the last way.
1: Mazule, that's it. Shall I miss any pay?
0: What to get to Juni? Let us up to Benny.
1: 투약세제나베
0: 어, 제메, 내가 다 잡으니 기란게
1: 젠슨이 배셔. 이제 좀 주세요.

0: 장기 가이토로 문에 롭중이 호치고 도와
1: 봐라 통해토 미수정취 초대주 경권동 강조해야 돼 예 양고장고 삼당비 뭐지 전에 랍자치네 심주래 체대규리 이내 컨디션에 개발이오리 제가 나를 미수정취 최경다 결국 레전트를 쇼규 좋아요 기랑게 강교 미수장부디 당장 그룹 통도도 쓰고요 마시베
2: 디 네 삼바장의 모두 제일 삼수 제가 랍자 가서가 교비다 타모디 랑게티 제시
1: 빨라 네 기랑을 라타마소 예신기 기랑기 예치에도 밀러 쇼티 나를 능유메 했든지 난고 쇼브지 네 탄도 네 기랑을 라타마소 빨라 공무소
2: 오 제노 지연게 장게 땅부 쳇디 삼자이 힘에도 와
1: 겹겹치긴 쓰기
2: 셈나 계지를 왜 Nyerangla, khartu shesho, ranglabra li gyu chate, ngare ki simchang yu. Khan yisi na babaji ngwene, so sui pomo ning chigi. Nye ziyangla, kimzang ki kubu jibu tinte, kir shun du mi du, lalu shu na sengbi.
1: Dinge, samshi tuwi. Nye ziyangla la tamaso.
2: Yonga, tinte yino,
1: 咱连公连黑胡这些，
2: 老子这批个你先说。罢了。哦，光不送啊。嗯，给请马上。给咱给俺家表那把哩，托钱拿收银。嗯，等下落注意。用啊用啊。嗯，哟，都是过的，都是过吧，都是过吧。
1: 新多的，你朋友有女米，让给派去接着啊。托起吧了，等下给我用的，
2: 用啊，
1: 给咱俺公给孙了，
2: 用。

0: 갈채 우리. 상기 고대 뭐 중에 콘서 초코 셰샤.
1: 초코 셰샤.
0: 어 어. 미팅 규주기 주사합시. 안주 주고 간디. 레네 양야 땡기지냐르샤. 고대러 심주 간디. 초코 숨지지시냐르샤.
1: 제대 초코 셰사스는 과정시.
0: 수시. 마티라스드 제. 디녀레 구사합기니 힘자. 네데나 레그네 비니메죠.
2: 子言马秀达我让姐姐吞大鱼
1: 金晨了我把主意的
0: 康萨
3: 康萨梁子言爹们对
0: 哦去了爹着急
3: 阿里姐你去了给弟子比如呢
0: 雷斯让大母和
3: 多少多少
0: 给能玩谁姐能捏了多少块手呢
3: 雷斯
0: 爹是金晨郎，给让我那天念一遍。
2: 是，我上台吃下深圳的标准年日，马赛皮给赶你看些个，我怕笑死伊。他人啊，哪一怕标准年音？
1: 一年我给咱台车票没多，听这音不行呢。我那年纪嘛，这一头年不多，赚钱有嘛用？我等到那岁嘛，我是给咱跟着学去。
2: 子言，什么那个这些呢？吃过看呢，你让同亲戚去约。前早过咱们这一边去些的。俺让了，自斟自饮。

0: 말해, 가르쳐줘. 아, 계시야 이베.
1: 왜? 라다디 자치다 쳐샤. 마주리는 용마시.
0: 말해, 라가 나 통진들 좀 마시는 용도야. 라다 주주질 가려시.
1: 언니 다들 조명이 초원이 부송자. 디렌베이나 초원이가 편부 용마시.
0: 말해 장허. 랑사바니에 나라니가 로프로저와 피제지. 랑출팅기 생부도 왜? 진짜 닌지다야 망자민주.
1: 예, 진짜 쓰매. 어, 딜레, 언니 자퇴시자 레어체는 가요시.

0: 마세. 나도 총두네 장장으로 살롱 쳐버리. 제 마세.
1: 제.
0: 나도 총두 통야 장부디 근처 저리. 당신 싸워 치리. 다들 그저 자도 왜 챙겨게 칸 역시. 계속 못 해도 되지 자비나. 나도 부족소.
2: 왜? 왜냐 비교 쇼시. 가리 치니다 치니스. 나다 좋아 가로래. 더도 지마 부족이 나지. 다들 하나서 두고면 되게. 아직다 근데 새가 저래. 더도 지마 부족이 나지. 아,
0: 씨. 강자 다청 루마시다. 뭐. 다들 상모 저도 요리. 나도 서기서기 끼치도. 맞아.
2: 나 성매. 다리랑 게. 나 저 하나 담으리. 세니 하나 등그르베. 니 다르시 나 저 하나 등그르베. 다들랑 게 녀도 와지 아리. 서전은 요마리. 땡고 서전나라. 나 더 와지로 고면 제게유. 다들 또 와잖아. 근데 저래. 갸람토라. 개셔규래 요마리. 더 와지로 고면 숨자. 학주 죽게들한 거 되니베.
3: 그래서 응압게리.
2: 고면 자 퇴바제 와 가로래. 난 다르 꿀라. 거저 가서 중국 감제 제 말이. 진실 아마르베.
0: 왜? 다쳐. 어.
2: 제루스니디. 할아디 안주 쓰그메. 수산디 유네 오데디. 저.

0: rāngā ngā tī tīng jī tārī gī nēbī kūgab tī tā tū nī ngā zui kī lē gī tī ngū ngū shī cōng tī xā nī sā ngā tū lē lā chū kū chū rū sī wē
1: wā, tā yīng bā lā dōng jāng rōng gī pē gē tā yā gī chā shī lāk tā chē bī nā tī yū gā sā jī tī gī tī nē kuāng pār kī rī nē sui bā chē nā jē mā tō gā chī kīp sāng tī ngā zui chōg bē kīp sāng yōng zō dōng bī nē Dile mungkaji, chesan kukub dinti tok kwa kushir hashi, bala, kukub dushio nyo maashi.
0: Kuijin ziwe chimbecho, sushi tsokbo di maa nyi ki leshiri. Nyanyan la tsokbe lehwe kia kundi ngonshi shui. Kaan isi na kyushi di duksi da tega jawadu.
2: Chimbila, nga zoya ni sabji chimsi bata kya siya yu. Chimbila ne chochen naro.
3: Rang chong ki mang gi bing du ku shi tong ma ti chim zhu chu ne mi ren wa wa cha ren xin gi gun du chung du su shi cao bei lu bu du xu du qi din qian ma se yang jia zang bu qiu du ju gong gun dong kang ta xi gui chun mei qi gu mu du qie du
4: zu zhe ma la
0: chang he la jie jie da 中央总局会有把所贴对一个，好嘞，你将俺那贴对一个听着，蛮够交去。中央总局的秘书总局长们有啥？昨天你那个团大的同事还能给，让给打起下去的，你对考虑呢？昨天开始消息。
5: 对，你那么咋清楚？长河，地矿给那边个团大的到了，你快速到是提下，让清我啥？啊，主任妈妈，你先给，给让给听着那样的来个切度的。
0: 其实俺去让伊呢，也他个啥去吧？呵呵，让个三批去吧，也去。呵，老蒋也讲了，两个伙食也吃不，全他请不。他的那边个团大地到了，祝你李那个让没有其他那个，两个要去是，马红，全是他。嘿嘿嘿，这的你让了吹口水烟雨，起码别去为伢的，西拉马顿西，谢谢。
5: 嗯，谢谢，多谢组长们了。
4: 嘿嘿嘿。啊，
5: 康桑，舅伯。哦，康桑，让中安厂子那一边。咦，干啥事？你来了，给些钱有？罗贵田修那个欧垃圾，让给我洗个一遍。
4: 哦。
6: 단테 미지가 나가지 오라 제니 쓰기 네 도스터디 미디 데이터 처음에 쳤습니
7: 오라 감사
6: 어디리
7: 라이 한 용제 같이 가 가서 네 랑중 메시비 뭐 같이 전에 중 메시비
8: 오라 기라 오 로그 되면 줘 라
7: 아
8: 알링아야 따서나 나야 주인이 가면 나는 거고
7: 씨 조로 조로 남사 조로
8: 올라 꾸르만 한다 나 동장 총기 미수 정주 척도 주교 권도 칸기 코리오 조주 소총기 레트미나 루창 허인 딩에 레가 라키
9: 나랍자 두두 로조 님도 디규라 양스 템스가 용요유

0: 뇽물베 깨게 하소 예 오세 슈체스도 뇽물 하시
1: 아자 아자 아자
2: 라진의 소소티디 가르시히
1: 디 가르 도미스티다
2: 츠입스베
1: 어어
2: 자히는 경우 되게 근데
1: 쉐 자
2: 경도다
1: 자라리 아스
2: 예 무스테
1: 아자 랑게 가스 티제 토풀로 리시치 담을럽이나 나 츠이싱 마시
2: 허시 더도 장제리 트위치베 자경우 요스베
1: 허시
2: 샤오회 티제 경우라 도스니 랑치 쇼레스니 뎀제 야고 시스히
3: 쓰예
2: 아주 나게 샤오회 우네히
3: 아 제스모 아
2: 경시다 경시다
3: 장도다 쇼회 용베
2: 아시 자
3: 쇼세세베
2: 아 데데다
3: 좋아 지게 로프첸르베 南加大是南加大哎这小慧경고초我那경고초托福一句可对大面哈过吗就这前呢七个个罗宾亲戚给哪点嘛是吧啊等到底贴了咱们就这去里面让个追读咱们先嘛写不写我谈的阿加给了你的追读写哈里面的关哦你南加罗宾给罗几个罗宾卡住人
2: 자녀를 디심제 마시다. 되다. 샤회를 장자릭티 집에 자갱 우유마세 로비제 우미도.
3: 이네 지게게 랍자 챔비노. 롭촌 시고들라. 소화게 마시베. 마세 지게를 소화게 나가 주데 소화게 부터 저 마시. 히바 침부 역시. 마시네 넘주 바실라. 곰동자 하시 채매매.
1: 지저 넘주 바생 우디 니 삼다차. 니엘니 나르체 바 지제. 체지 지저. 제를 알레 그자제 용보 사투스는 니기가 다님도 제는 근데도.
3: 샤회 총대네 삼을 통보 역시. 시.
1: 拿了三木等个谁？
3: 他的哪个年岁钱呢？喂，子言，你这钱用的贵？给谁小慧？罗平个母亲请客，给哪里的？心就罗梅罗平请客，请客了，爹，做哪么样事嘞？我大上个阿家哎，东江罗平了，罗平请客请不得，要不要？
1: 小慧，
3: 这个罗平请客主要的么些好事？一年哪个年岁嘞？三木马当的用过嘛是吧？
1: 是吧？这就让大妈晓得，常不写皮呢。落地个那了，俺拿的那了点点没钱，俺是你找我生病。
3: 你可是有人？
1: 俺和你过年时，俺就看不过不多，天天是那点我事。俺就进酒时，就念他怕，你们都看不起那点我事。俺们这住的，天看不打菜用的，菜了着我呢。
4: 阿拉妈爹呢，都是吃的有些，给俺你个你小三百斤了，过了他就请俺煮些，就叫人家从哪里跟着心不心个月。别管大年节，俺吃不下百斤了。爹娘看车间，他人上山住院，什么大钱皮？俺给俺做那些，每次节俺过操作了几那点点米多，他能说说他别人俺节有嘛事？干脆每次听着俺点点米多，俺俺这是我干有些。
3: 小慧，小慧，就交给听这四妹的，让。

0: 난 미스다미도. 얘랑 바바 카바시게. 카발리님도.
1: 왜? 술에. 심었어. 샤스. 폐지 개변 없자.
2: 집부터 뒤에 중래 강 카바게 의여베.
0: 얘랑 투수나. 아니 또 스쿠도.
2: 아니 이게 덤진체니 정시되게 리그리스제고이.
0: 대수이나. 왜 순바?
3: 아, 샤유. 아희.
4: 키니나 레자베.
0: 아자지예. 아니 레자.
3: 아, 첸더피야. 어, 연연 그저도.
0: 아, 연연 나다비도.
3: 장허로리도게.
0: 어. 로리소. 네 연연 장허로지제리.
3: 디오. 네 바랑 네츠 장허로마시아. 네 차리 해가로 코브지비손자. 제러 와레 장허로시죠.
0: 어, 용아. 첸 아자라 게랄타도 요치라.
3: 어, 첸도 숨스스. 데아.
5: 아자. 나도 히

0: 스몰링게 군 감사 나나서 응어균 씨 나타 냠토 지게죠 시벨레 제나 세제 총 하장 갑죠 스몰링게 드리 한 주번린 처쇼 다세 딜링 럽스 사용을 레데힐 힌딜레 제나 나나서 냠토 콘서 세가 가르카르 유메타 기타 제오 지게 민치 칼 럽조스난 레페달 Kelakun kamsa.
1: Ti jingye su, ta nyam nyong, ti ya me bache, ngali khabur chung ta tini ki kali jab ngan su ki ta gila khonsu ki nyam

0: 내디니 차님 토제 갸증외레 미아동 인기 창단 기급시 비 정중 송급 규시 디가르 컹리 팅외 진중 단의 도진 초단츠우 남게 가조달 장례디 디가르 미지 촌의 치가양 속자 미베 탕도 큐니 마시 창단기 서시 체미토 속자 나조 지가르 유신 촌의 치바탕 이규 비신 시륜냠내기 속자기 갱함식 차유 디가르 쯔타 종 경제 자당 토르 게자 취비 포구 숨양유 경니 숙제 따탕 자외 속자 미지마 체제 식타 이기 봉유 체내 속도 체수 식시 태양 조 초비 사디오 구도 켜진 갸증외네 미 시동 아동 삼기 토간 치단타 냥암 탕도 전에 지그유 장자단토 갸응 치동 망부유 갸응기 보통신 신치라 숙시 징워타 북의 경우 마실타 보카르부 인신 소고네 나지 파기 기슝기 부도니 캄나이 디달 정중 흥기 초비 과제 디더부 시가 디니 콘조 서시 디딩마 지갈 천의 지식치 로리 더 뒤부네 중이 파니 갱기 규비 뒤수 인신 갱모 녜차괴 뒤윤 더와 죽지 삼 이바타 주문시 갱주 리자와 갱주 디디 지제 지기 숨주 수왕의 승기유 로숨네 18송두 경주 시내 나스부터 수부징체라 미 니학잠타 지제 지게 숨기네 시계 발생의 유배 리기 봉부최네 속도 치슈시 권주 찬염 소유니 로니 슈삼지 浪过了爹呢, 强南金别, 蓝牌都, 江芒不同之语。 混子云都, 熊蓝塔, 米林伟, 扎当托了, 养那国古呢, 扎死亡, 养那偏居体力七八所, 接触水亡。 养那, 胖子我们喜悦, 隔壁古别, 拉通瓦丹, 国通呢, 对不他。 갑자기 뽀베 킹베 바우신 제왕라 고미 루에 반냠 심메 양라 교수직내 초여 공시 유진 교칭와 양안의 개발타 교치와 양이 수송주 유라 교치시라 양 갸리 개왕 유 양라 쇼고 추우스 송내 추통와타 你们退去撇起玩砸当托砸死亡你也是前年对吧他三岁惨了拉里亚日故一年三六百错为空气喜悦江给年代激励松就言这个月吧他昆子着当样密色擦不起月体 云度如今年这个月别 昆族前面虚徒江南人物是成语彭州里江给追自家学习时昆州里了下戏中心熟悉汤了游戏哈江起云点南边我了求自己激励习主席我咱们有图个月年个起为退俗女秀与贵主客索下闲谈多呢最给求自己激励给主咱们有图不谈中期激励我主咱 年期激励习主席江期教学了求自己激励短暂的教学派教徒辈行在哈江教过月江教作今年在当托旁个教课美国车过三了点呢对出朗龙这边那边的哈江几千年搞完了 去住秋行沟强杂坦托以江洋米沟啊几个灭别帮不他你什么去米几个为了绝呢强杂坦你错那个恰金先别秘密隆隆的南洋江错因为那些呢强杂坦你换住恰色电视有为极度点别金细细换住第二个行第二擦龙穷他儿杂坦他十几个地呢厕所一块儿盘密度花儿行月强坦以设施前面托长来叠别索价盲目让人所是错儿旅行器与一款赞南亚米教馆龙屋吃东西秋季吃度可为云他切密度信心器
1: 你个人你我在了七月抗重银点日为母剧操纵而来真正默默人体有第二你极度点点杀度银点当个的鬼鬼南胖聚集街上列多车度点第二你举入杀别群众杀得银群众杀别别给米利卡给米莫纳吞之塔亚尊银别举入给年啊葬月了中华民族集团草别独系且联合东部举宁走前行民族卡瓦拉偏军中塔别日娘这届的军队当年也用给民族团结亚春节别上去对局了凶人监狱偏正三别别给团问他参别不再来别别借给人别托就越来别借给团上三巴拉习俗年就有年别介给独戏沙巴拉达的切别比在美国托里沙堆变成了别介东为文具可对于了凶人监狱群众沙别极度点别别介取经定约帖尖杠给孟西东部主播他沙堆尖杠昆鲁球队松动的凶人监狱接个别尖杠协别托卡四中切记了凶人监狱群众沙别汤藏多边塔特性沙边体及其瑞样真约铁就有你汤藏滴令塔汤藏沙边汤藏塔界界给女个切记的当年第个别塔点塔达的蒙住给老林别端区组队呼大切约别别推热沙巴队讲究人物沙巴的手别给米瑞卡给迷梦给母体就有你推热沙边帮给培正自己老年特勤当年团结塔九处协别启林自度界点别接受林路给培正三八军器别斗呼大才具也

0: Small Hingye, Kungamsa.
1: Kungamsa.
0: Nabal Hingye, Nergunshi, Juyan Sangu Yamjaki, Lizen Sigwara, Kasushuhi.
1: Tingdi Sanguki, Nangtun Zoni.
0: Jigip Shuji Xi Jinping, New York Chunjung, Wenjoki, Zejo Tunyu Yabuchedi, New York Chunjung, Chiyu Ti, Benjur Tajizu Pigi, Donyu Gurim Ta, Kebong Kadula Tracheni, New York Chunjung Nambe, Jizu Dugu Xi Sungyu. Najung Guzu Loro, Rangye Ki, Zone Kebong, New York Chunjung, Ki Tenu Lugundi Dani.
1: 中州及措瓦街的对线约别过了他李强奇博纳姆因及乌伦拉当顿群瓦丁之陆金之别过
0: 계주 최저 미국의 뜻적인 기세주 럽탄 리베 개난의 유고 총자 폐기 조교로 치료 토베 거로
1: 어디타 이랭키 모투 편주기 미사 제구 체바타 어디 의샤 쿠토 마든 구지 치슈 치료 동기 임바타 이랭기 최묘티 퍼동베 된베 최고 절 총시 주베 고소이 샴나낭 뒤시도 남시로나
0: 직접 수지 시진핑 키 뉴규 춘중 원조키 제조 튜규 여부 체디 뉴규 춘중 체규니 벤조르 타 지조 피게 동규 규림 타 케본 카돌라더 체네 뉴규 춘중 남베 지조 뛰고 시 송유 롱아 젠키 체치중의 고조 로로 잔예기 존의 케본기 뉴규 춘중 키 텐율 군디 단네 뉴규 주제 응세 튜도 동와 타 중주 튜기 초바라 군디 동시 시 롱아 젠키 체치중의 베 고조 로로 뉴규 춘중키 텐율 군디 동시 시 가르마치 제낭 게용키 갸르주 뉴규 로두치 초기 계주 동와 타 갸르주 뉴규 로동 추제기 로주 层매 송제기 계지 초주 레게 시 추주 직제낭 게용기 뉴규 서베 랑고로 총제티 니동 레게 유 더워 주바라 뉴규 서베 랑고로 친제티 랑고르 서버 총제기 계지 초주 레니 왔음히 당기 소진 접기바 소춘 장계기 고로치이 게난 튕게 지진당 키 뉴규 세준 게자 니슈접된 산이 차바티 게용기 도수의 전 통주로 집시 이 체시 단념싱 영니 텐뷰 전 통주로 숨준용와 도기회 중국 니니 고래균기 뉴규 세준 차제 교수기 계급 최소 교류입시 로튼 시진핑기 수신나 외 당 중앙기 뉴규 춘중기 태뉴레는 세대 통제 지역 지루니 돈 주피로로 직접 수지 시진핑키 점린토 뉴규 춘중 디니 서베인 원조키 뉴규 용콩수 지디 도즈에타 도눔 정중 수이나 제규르 민베 도눔체 뉴규가 캡데 돈린 첨부 유제 송휴 공백이 삼시 세대 지급 공키 중주 폐계 돈덕타 소화 계덥니 공백이 삼시 사베 공의 일라지 인시 송시 지루니 돈이 줄로로 당중앙키 계지계 난기 쾌용니라 지규로 차르고 지조테라 특주 계젠 등유바타 영니 텐뷰티 지루니 돈 숨줄류 공토 텐제 토슈타 지루니 돈 주줄류 공토 텐념조로 토규 전에 제디 지조 용기 기본카토 뉴규 춘중키 텐뷰테기 라지 사바등유 선에수 스시타 특십지제 최토 직접 수지 시진핑키 수익균 튜레기 뉴규 춘중키 텐용 교류 자교로 군대 동거 중주 텐용키 튜레 도브제르 단네 중주 튜레 마라 퇴국상도 당토 균튜티 튜게타 초와계덥 주바치 구협에 내수나오시 중국 레즈칸기 유엔시 왕진난키 직접 수지 시진핑키 영니 텐뷰 용도 단네 남대 균도라 카대 조준이 시행군 민바라 나준 주급급시 인시에 송유 직접 수지 Chöndom Kejianang, Tenzai Toshio Ta, Ten Yomjuru Ni, Rangye Ki Gyundu Pige Donju Tsuyubi Lanzi Yimba Ta, Buda Kongbe Ki Gwengye Tamka Yin. Tengab, Kole Namde Gyundu Ta, Nugyu Nambara Gyundu Zhouwe Gyamjong Wo, Nugyu Chunjong Ki Tenyong Ki Tunyin Kejian Ta, Pogi Tunyin Dian Yuebe, Jigib Shuji Xi Jinping Ki Sigyan Ta, Tabju Te Ki Sigyan Rinpo Kanle Ngoji Yue Jie Somshi. Jigib Shuji Xi Jinping Ki Chidwe Nangwe Tabju Kajo La Shigne, 女友春中她天勇都当为责任区隔她四句七的日本日本经济逆天安端月女友天勇去东京人心去采掌结合给团员人人去配给车轨囊住的那种天托学给车轨车轨端的都是她东京去责任区责任区列表的关键端就她萨达拉去女友马拉对局教授当的女友出租列送着我车轨不是明年帕拉女友责任区督唱 家境于生意生活体, 호비 장자 거우루 ngarja kelen di dilu chungchu lugdur che ne suebe chinglong ki ngarja le loji la tian bu ze zhuan chi ge ju myung du qin ba ti sai han ba na re loji ki tian so ze ta nyam ji yu shi ho bi zhang xuan chen ze la ze ce yu gong si wu shu qi le ke ba yang yong chang ki la ze ti ku ru sung jong to ba pu ta dong ngan zu tian ze ti re ge ji chum je zhuo ju la ke re ra ne kong ya bu ra yu ji song shi Nöki chuanzhong ta tian yung du dang wei tuan lian sar tue qibe kukab saba che yu. Ming a ra, zhongguan zemling yung su cha cang shui ki nöki sabi zhigje ki tuan lian kwa zhe tue ti, zemling yung ki gyaji gyaju yi wu nyun zhigje ta gyaji chuju yi lung lung zhigje tuan ge che yu. Gye yung ki nöki zangme le ri ki pardang guo tong juru che jiong a ca xi sim yu. Nye wei long ngay nang zhongguan che zhong che be lung lung wu nyun tuan zhe ki. Rikzi che na? Timin gigab ki tenbyu zhe zhuan tong zhuru shibshu shieji nyongdu qin yubshi. Dilu, zhuyang ki tenze tozhu ta tenze nyom zhuru ki chukdu jebo chedab shiba duyane, nöki chuanzhong ta ten nyongdong ki le duyan ti tengsi guzhi le jebara chukdu jebo chebe kebo nang chungne tuyane ki chubzu le su tong zhuru kundi dan yubshi. Namsar ni ki sijui lagdara che ne lo ni chebe nang, rinba tangbyu

팅도기 콜라디리 시리 여도주 충유 장부시인 충무이 소변 군르 순수 진신 特동 시리기 윤장리 주주 군두위 겐지무 차도 코로 충무 샹샹도주 타마라 야서로 뒤주 서버토르 장아르 치위 쿠디리 춤으로 왕위의 최소기 냠식그 나우위 소자기 남바 지리히 토니 서시디토 쥬밤 쯤바라치 양느 김왕 니소와라치 니가라 소우의 민남기 소자 탐지 릉중캄리의 총식 장부송기의 고궁리 지린 집에 세골라라 준비 모자라 임바라치

0: di gab di du ngan zui xie xie gu me kim ni ngon xie du bin nub zhu ki men zi ri. Nub zhu ki men zi di kong zu rang ki zha du ni yue bi jie li ya chang ar jo ya dang. Zha xie jo ya la su bin nub zhu ki men zi di su di xio che wa di na li ya lu xie di ne li nian qie sa gi gu yo ri. Xie xie gu me li nian qie sa liao qie gu me sa li ya jie qie, liao qie gu me xie qie gu me zha wa da zhung zhung zhi gu me zha wa di ne su yo ri. 교수선생님께서 야 내년 제체 시행금의 제외 제례야 시행금의 통지 제체 대기업 공사를 세세 얘기자야라기 이 자사비 제례야 카고의 통지 제니 신이 내말 송구요래.
1: 난세남균 자도니 미세 편의 유스야탕 미베 상초 인스야기 명희의 격딘지 망부지 통유요시 카지기의 직체비는 폐미용한 삼시 아니미의 팀제지 요요시
0: 当我们每次偏绿月是亚塘每次上交银是亚塘每次上交银是亚塘每次上交银是亚塘每次上交银是亚塘每次上交银是亚塘每次上交银是亚塘每次上交银是亚塘每次上交银是亚塘每次上交银是亚塘每次上交银是亚塘每次上交银是亚塘每次上交银是亚塘每次上交银是亚塘每次上交银是亚塘每次上交银是亚塘每次上交银是亚塘每次上交银是亚塘每次上交银是亚塘每次上交银是亚塘每次上交银是亚塘每次上交银是亚塘每次上交银是亚塘每次上交银是亚塘每次上交银是亚塘每次上交银是亚塘每次上交银是亚塘每次上交银是亚塘每次上交银是亚塘每次上交银是亚塘每次上交银是亚塘每次上交银是亚塘每次上交银是亚塘每次上交银是亚塘每次上交银是亚塘每次上交银是亚塘每次上交银是亚塘每次上交 라 체리 기회 키린 제야 대 인습 받지 말아 봐. 키린 딘데 제야 기 메디 만주 이지 제야 요 말해.
1: 난수의 교된 티나 토요 이진비 소소타 간이 빈치기 멘티 세체 나서 자기 요청스 편부시부 도스 원조체 타는 카지기 수수이니 접종치바타 양매는 조대체체 미치다리야 민족 요신 멘티리 세비기는 난수의 치소디타리야 닝가탕 뇌지 큰지 유스비기나 최진 티즈의 딘베 정신 큰지시 다시 지구구유나 난수의 모티 겐왕유라기 공주지 세나도
0: 中路一面的呢，农村一面就是呢，每年娃儿干大了就去，学元旦，每周把钱不说是不是？很大的副作用。哈巴都面积不大，起码六十个人，他们所需要的一年人家有的。中路面的都呢，农村一面的最牛吧，同样交不要的，满足个三百天是免费去交的，其他节日也是不要的。杨金面呢，偏女免费经济免费面的，我们是不要的。一年有的面的是呢，两百钱不的。 满足面看待这一年，第二批女也不接应呢，你把都给结果免费得亏钱把它退回交钱，学习免费退回来也，都不来。俺最结果免费得亏就去查证呢，结果免费得亏就去交钱，对不对？停顿免费，有些的名单，凭着学习都给的。可是查证呢，结果最起码都呢，免费得做了十多钱，两个钱不要的。
1: 哈巴都大家忽略这点，退了不得了。确定科技给老了没呀？确认。一年底定最要啊，七多个月嘛嘞。忙不起的，确定底控制的也是个月嘞。接着能用俺就，这种忙不起的呀，我得个月嘞。为什么总？第，哦，大个啷个嘞？提前去确定地区，俺村民看起的，那不看着查给穷的身边，热的呀，急切，免费专门拿出天气前的装起，那把呀，个个等个月性。 免费专门提前去，那是查给用具差不多呀，那是索要去你个月薪。免费专门中间提前去查酒的呀，请给七八朋友些。切记，第二请过学习了，那是订酒堂免四个月皮呢，你把图餐厅去免费送给他，这些年四个天开心不行。康银需不行呢，米少人情送上，能穷堂吃的早晚的等你个买些。什么天气？天地的晴，秋山他个消息。 天气预报委，青岛市的青岛局呢，处理整体的青岛运输局，局对那说，天气晴天效果。
2: 你好，欢迎收听西藏广播电视台汉语广播。
3: 你好，我是新加坡的，今天你乘坐全球三九站，第八个车厢。